0: 해발 5,200m 지점에서 폭 600m에 달하는 빙하가 암석과 함께 붕괴하면서 규모 5.2 지진에 맞먹는 충격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빙하와 토성류가 70km 하류까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한 이런 규모의 홍수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오늘 빙하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녹은 빙하수가 약 100km 협곡을 1시간 만에 휩쓸며 하류 마을까지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당국은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빙하호가 붕괴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이 은행이 이란 정권의 달러 조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의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03개 기업을 위해 약 18억 달러를 처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객사 중에는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형 명수비대가 제재를 피하는 데 이용한 위장 기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더는 미국 달러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멜리은행의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의 카맹 트레이딩 리미티드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자금줄을 국제금융망에서 단계적으로 끊어내려는 미국의 압박 전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한국관세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류 총 954건을 적발했습니다. 무게로는

0: 14kg에 달하며 1회 투약량 기준으로 3,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어제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 건수 가운데 859건은 관세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경 검사를 한 차례 통과한 우편물을 다시 걸러내는 2차 저지선에서도 10건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마약이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실제 수취인까지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야바약 4,000정을 밀수입한 조직원을 이 기법으로 검거했으며 이들은 택시기사를 매수해 마약을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다크웹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사범도 잡혔는데 서울세관은 배송 조회 과정에서 확보한 IP 정보와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미국 국적 피의자가 커피 봉지 속에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자신이 머무를 호텔로 보낸 사례도 2차 저지선에서 걸러졌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 검거하는 방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 보안검색 절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치리스 아이디 서비스를 전국 65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LA국제공항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세노세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팜스프링스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도 모두 포함됩니다. 터치리스 아이디는 보안검색대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원 확인이 끝나는 생체인식 시스템입니다.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 사진이 사전 등록된 여권 정보와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SA 프리체크 가입자 가운데 참여항공사와 공항에서 자격을 갖추고 사전에 등록과 동의를 마친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SA는 올해 초 40개 공항에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65개 공항 112개 검색대로 늘렸으며 구글 월렛과 협력해 디지털 방식의 등록 절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TSA는 시스템 오류나 추가 확인에 대비해 유효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번 네팔 홍수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난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긴급자금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인도도 구호품과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엔은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추가 인력도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적 십자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배급하며 국제사회에 구호기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3: 이번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운데는 미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That's terrible. No, and we've called Nepal and we've offered any help that they need. You know,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Nepal and that was a brutal. That wasn't just that was mud and water as a mixtu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that.
3: 미국 정부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도울 재난 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보냈고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네팔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5: The immediate offer that the foreign secretary has relayed to the Nepalese government is an offer of first responders, search and rescue support. Britain excels in this. Financial support has been put on the table as well, of course.
3: 실종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화물기로 구호품부터 보냈습니다. 이번 홍수가 불러온 막대한 피해는 당사국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2m 가까운 진흙이 쌓인 가운데 신속한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6: The big priority is to search and rescue, to conduct an assessment and to prove and to deliver aid as quickly as possible. But again, one of the some of the municipality most affected, it's going to be extremely difficult to reach those population.
3: 이미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십자사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네팔을 도울 구호기금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7: 라디오서울1650.com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보스니아 내전의 핵심 전범 라트코 물라디치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세르비아 국영 RTS 방송이 보도했으며 물라디치의 변호사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UN 측은 즉각적인 확인을 유보했습니다. 물라디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구금시설에서 종신형을 복역하던 중 숨졌습니다. 최근 수차례 뇌졸중을 겪었고 인지기능 장애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치료를 위해 세르비아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칸 반도의 도살자로 불린 물라디치는 2017년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무슬림 주민 8천여 명을 몰살한 학살을 지휘한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과정에서 민족과 종교 갈등이 폭발하며 시작됐고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라디치의 사망으로 20세기 유럽 최악의 전쟁 범죄로 기록된 보스니아 내전의 마지막 주역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방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만과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펜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를 넘어 전 세계 평균인 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산 제품의 실효 관세율은 6% 중반에 그쳤습니다. 이 관세 격차 속에 애플과 나이키, 룰루레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은 12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선 지 1년 만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한 셈입니다.
12: 페이팔과 벤모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벨러마인드와 버틀러대 캔자스 주립대, 미시건 주립대, 텍사스 공대 등이 이 결제 방식을 도입했으며 올해 안에 더 많은 대학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대학 납부 시스템에서 페이팔이나 벤모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팔 측은 식료품 구매나 월세 분담처럼 이미 익숙한 결제 수단을 등록금에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수수료나 처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대학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이팔과 벤모는 최근 대학 운동선수 수익 배분금 지급과 이름 이미지 초상권 관련 제휴 등을 통해 대학생 고객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앱에 보관된 자금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페이팔은 일부 적격 잔액에 한해 프로그램 은행을 통한 간접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잔액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 보험은 페이팔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보호라는 점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3: 증거가 제시되자 한 경찰관이 사건 종결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오늘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실제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경찰관이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작된 사건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5: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16: 부경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LA 시의회 공청회에서 노숙자를 위한 이른바 공공 성관계 오두막 설치를 제안하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공청회 발언대에 서서 노숙자와 주거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성적 해소 클리닉 시범 사업을 LA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위나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지는 성적 해소를 위한 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감독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LA시 의원 트레이시 박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발언을 듣는 박 의원의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영상 말미에 우리는 공공성관계의 오두막 같은 건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 제안을 검토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LA 시의회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이번처럼 이례적인 제안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기모터사이클이 남가주 도로에서 잇따라 사망 부상사고를 일으키며 심각한 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남가주에서만 관련 불법 운행으로 4명이 기소됐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구입할 수 있고 속도 제한도 사실상 무력화가 가능해 일반 오토바이 수준의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불법으로 전기자전거를 제공한 부모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총기 불법 제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불법 전기자전거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고 $1,000를 지급하는 바 20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구입장벽이 낮은 만큼 사고 위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구매 전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수리가 오는 9월 1일 할리웃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이날 공연에서 김범수리는 LA 피라모닉과 함께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한 번을 협연합니다. 브루흐의 이 협주곡은 낭만주의 바이올린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깊은 서정성과 풍부한 선율로 널리 사랑받아왔습니다. 김범수리는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정상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으며 정상급 솔리스트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따뜻한 음색과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이 그의 연주를 특징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리웃볼은 야외 공연장 특유의 개방감으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전달하는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1일 공연은 LA 피라모닉의 정기 시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됩니다.
2: 증거가 제시되자 한 경찰관이 사건 종결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오늘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실제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경찰관이 성과 지표를 높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작된 사건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4: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5: 부경장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5: LA 한인타운 버지스퀘어 아파트 세입자들이 공동 유틸리티 요금 납부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입자조 포터는 입주 당시 매달 $50를 내기로 했지만 3년 만에 청구액이 $182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3배가 넘는 인상이지만 건물 측은 요금 산정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공동 유틸리티 비용을 세입자에게 나눠 청구하는 방식을 RUBS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세대수나 면적 비율로 요금을 배분하는 구조여서 개별 세입자가 자신의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임대인이 유틸리티 청구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산정 내역 공개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지스퀘어 세입자들의 집단 거부는 불투명한 청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유틸리티를 청구받는 세입자라면 계약서상 청구 방식 조항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 LAHSA가 운영하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에서 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단체는 어번던트 블레싱스로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단체의 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LAHSA는 LAC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숙자 예산 통합기관으로 매년 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수백 개의 민간 단체에 배분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충분한 감사와 검증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노숙자를 돕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예산이 새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번던트 블레싱스 같은 사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사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기 단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할 수십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 LAHSA가 운영하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에서 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단체는 어번던트 블레싱스로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단체의 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LAHSA는 LAC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숙자 예산 통합기관으로 매년 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수백 개의 민간 단체에 배분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충분한 감사와 검증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노숙자를 돕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예산이 새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번던트 블레싱스 같은 사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사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기 단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할 수십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적 임원들이 형사 절차에 소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의 규제가 최근 체결된 한미무역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필요할 경우 관세 등 비례적 대응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등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27일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적을 포함한 임원들이 형사 절차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과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미 간 안보 경제 협력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의 규제와 집행이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취지와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와 무역 협정상 협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세 등 비례적 대응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레노 의원은 상호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저는 한국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0: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노점상에 대한 형사 인용장 발부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국이 맥아더파크 인근 노점상들에게 인용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시장실에 직접 인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베스 시장은 잘못 발부된 인용장에서 비롯된 혐의를 취소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시 전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경찰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실은 노점 행상을 로스앤젤레스 음식 문화의 핵심이자 수천 명의 생계수단이라고 밝히며 노점상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 베스 시장과 시의원 니티아 라만 사이에서 노점 정책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주 토론에서 음식 노점상이 일반 식당 바로 앞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가 노점상 지지단체와 라만 의원으로부터 노점상을 노숙자 야영지에 비유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만 의원은 이에 맞서 허가 지원과 소액 대출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이민자 경제기회 허브 설치를 포함한 노점 정책안을 공개했습니다. 라만의 제안에는 공용 세면대와 전기 조명 그늘막 화장실을 갖춘 지정 노점 구역 조성도 담겨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보도 노점 행상은 이미 비범죄화돼 있지만 노점상들은 여전히 지역 규정과 허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결선 투표가 다가오면서 노점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몰로비아에서 한 달 넘게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수배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보석 없는 중범죄 보호관찰 위반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경찰이 두 차례 체포를 시도할 때마다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달아났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경찰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점심시간 경찰관들이 헌팅턴 드라이브 서쪽 600번지 블록의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배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서 수배자는 내가 뭘 했냐고 묻고 경찰관은 한 달 가까이 나한테서 도망다녔잖아 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몬로비아 경찰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훌륭한 경찰 업무인지 나쁜 타이밍인지 아니면 차우맨의 거부할 수 없는 냄새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저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0: 샌버나디노 카운티 펠런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11분 리긴스 로드만 800번지 블록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서 펠런 주민 안토니오 르네 마르티네스 37세와 산타아나 주민 네스토르 프란시스코 산체스 35세 두 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의 신원은 현재 비공개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수사는 빅터 벨리 쉐리프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 용의자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은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3: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 줄 어떻게 알았지?
6: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6: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8: 네팔 북부를 강타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주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 릴라 피터스 야히아는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가 추가 홍수 경보를 받고 1시간 만에 수도 카트만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야히아는 40km 길이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량 40개가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피해 규모가 믿기 힘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해 식수를 포함한 모든 물자를 항공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 십자사 네팔 대표단은 9만 3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학교 18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20곳이 파손됐으며 아동만 명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난민 과밀화로 식수와 위생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류의 고인물이 추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라수아 누아코트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닿기 위해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감축사무국 수장 카말키 슈어 특별대표는 극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라며 재난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팔 당국이 오늘 중국 접경지역에서 티베트 자연댐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비두르 지역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탄 주민들이 고지대로 피신하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당국은 저지대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로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어제까지의 주의경보가 오늘 실제 대피령으로 격상됐습니다. 한편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홍수경보까지 겹치면서 수색과 구조작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비두르는 사흘 전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에 따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전엔 이 구조 헬기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비탈로 올라오는 길에는 마치 피난 행렬처럼 주민들이 3355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산에 올라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곳 비두르 산에는 그늘마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피신해 있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로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20: 네,
1: 티베트 쪽에 자연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는데 권중기 특파원 쪽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19: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강물 근처에는 홍수 여파를 보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들이 북적였습니다.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곧 이곳에 도달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온 겁니다. 경찰은 저지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당국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홍수 당시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가 붕괴될 거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일된 대홍수 때 나온 잔해물이 자연댐을 형성하면서 고여있다며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의하라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은 실제 대피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두르 현지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 예,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소식도 이어졌다고요?
19: 네, 오전에 저희가 취재한 군부대에는 오전 내내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구조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네팔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트리슐라 지역에서 주민들을 구조했다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진흙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된 이 어퍼 트리슐리 지역과 한국인들이 실종된 트리슐라 3A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의 속도를 내려가지만 추가 홍수 경보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작업은 점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피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3: 네.
21: 수영도?
23: 그럼요.
2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정국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명 제청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안은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성수 후보자만 국회에 놓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해야겠죠?
4: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법에 헌법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뭐 그런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자진 철회 가능성도 이제 좀 있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나머지 이제 김민기 판사
3: 기존에 예. 그 네 명을 추천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두명 그 중에 한 명은 되고 한 명 안 된다. 예. 그럼 나머지 두 명에서 할 것이지 다시 그 새로운 사람을
4: 그렇죠.
3: 할 것인지.
4: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올릴지 또 그분들이 또 직책을 뭐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더 뭐 어떻게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그 정확하게 보면 이게 8명 중에 두 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노태우 구임으로 4명 중에 한 명 했고요. 그게 손봉기입니다. 그럼 3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김민기 후보를 원하는데 조희대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굴욕입니다. 따라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하나는 이제 그 김민기도 아니고 두 명 더 남아 있으니 박순영 판사하고요. 그다음에 윤성식 둘 중에 하나를 재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추천을 구성해서 새롭게 네 명 뽑아서 그 중에 하자.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위원회가 네 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예. 그 추천위원회는 근데 누가 꾸리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꾸리는 겁니까?
4: 대법원장이 꾸렸었습니다.
3: 그러니까 꾸렸잖아요. 예, 예, 꾸려서 네 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다시 꾸릴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 사태가 네.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5: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뭐 다른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조희대 씨 이런 접근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차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건 중도층 또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 또 뭐 주부층 주로 될 겁니다. 아마 직업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영향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당에서 하는 전국의 뭐 현수막을 개첩해서 조희대 물러나라 또는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다음 우리가 수순이 있다 조희대 탄핵이다 이런 건 저는 여론에는 뭐 부정적인 쪽

0: 진보적 판사를 대법관을 추천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반려할 것이다, 재재청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못 풀었다는 것은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했다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예.
0: 이게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집을 부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 그게 이제 파국이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지금 서 변호사 좀 전에 말했었지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재재청 요구. 근데 그러게 되면, 지금껏 일부 뭐, 국민의힘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지지했거나, 헌법 규정에 따라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재청권도 권한 아니냐. 이렇게 했던 곳에서, 반발하거나 비판을 할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가장 파국이 될것
0: 그렇게
1: 같습니다.
0: 간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엄포만 놨었거든요. 탄핵한다고.
1: 예.
0: 그런데 그렇게 간다면 정말 탄핵까지 갈 수도
1: 그렇죠. 그렇게
0: 있겠다.
1: 제가 말씀드린 그건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0: 그래서
1: 보여요.
0: 이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선 주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조희대 용병, 만일 탄핵 당하면 어떤 보수 쪽에서 감투를 쓰는 거죠. 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조희대는 이제 정치할 사람은 아니고요. 윤석열하고 다르죠.
0: 윤석열 총장도 정치할 사람 아니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2: 그런데 조희대가 정년이 돼가지고 퇴임하거든요.
0: 예. 내년이 정년이죠?
2: 예. 70인데요. 근데 저는 탄핵은 못할 거예요. 왜? 탄핵이 되면 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직무가 정지될 뿐이에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0: 준비된다.
2: 됩니다. 자, 그럼 전화합의죄 재판이 정지되면 대법원의 구속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럼 한덕수도 나가. 이상민도 나가.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하면 재판 중단되면 전부 내란 재판밖에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나.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탄핵까지는 안 갈 거고 계속 정인 신청으로 압박할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추천 안 할 수는 없고 제 말은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할 거냐
0: 아니면, 다시
2: 아니면 새롭게 꾸릴 거냐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에요.
0: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죠? 정기조사?
3: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결과이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이 긍정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지지율이 42%.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를 기록을 했는데 긍부정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긍정평가한 이유는 외교, 경제, 민생,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부정평가 이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검찰 권한 축소도 직전 조사보다는 비율이 4%포인트 추가돼서 두 번째 평가 이유로 부정평가 이유로 나타났고요. 경제 민생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해피 등이 등장을 했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방 안보 분야가 또 주요 이유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면 부정평가 1, 2위가 결국은 부동산과 보안수사권 논란이다. 폐지 논란?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1: 네. 네. 뭐 요 조사 말고 어제 있었던 또 MBS 조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였어요. 뭐 그게 일반적 추세라고 보긴 어렵고 뭐 갤럽은 계속 쭉 이렇게 보면 이번에가 지금 딱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나 다음 갤럽 조사에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0: 이게 전당대회 때 갈등이 심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어요.
1: 그렇죠.
0: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원팀으로 나가자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기를 기대할 찰나에 조희대 대법관이 서면으로 던졌어요. 시끄럽게 했고.
1: 예.
0: 그리고 나서 또 유시민 씨가 와서 또 한번 뒤흔들었단
1: 네.
0: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느냐.
1: 만들어야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하면 사실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저는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0: 네, 결국은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에서 좀 조금 더 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또 김민석 당대표가 막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 워크숍 하면서 했던 거 보면 이 지지율 같은 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에서 좀 나오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 예. 그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결국은 30%로 간다는 건데 오늘 갤럽이 42였습니까?
2: 네네, 42%인데 저는 조금 박지원 변호사하고는 다른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다, 또는 뭐 주식이다, 또는 국방 안보 쪽이다, 뭐 한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인, 이른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요인으로 분석하는 팩트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좀 본질적인 게 뭘까? 그럼 왜 중도 보수,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도 60%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 달아났을까, 나갔을까 하면 지금 중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전이 되려면 적어도 같은 조사에서 중도는 전체 결과보다 수치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42가 지금 전체 결과의 긍정 지지율인데 중도가 40일이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도가 같은 조사에서 갤럽 조사의 특성상 선행 지표가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substantial analysis. 그러니까 본질적인 분석을 하면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뭐 태도가 겸손하냐, 불손하냐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은 목표를 가더라도 가정에서 이른바 공신, 공감과 신뢰를 더 얻어가는 것. 가령 검찰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경찰 개혁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 주식도 그렇고 주식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더 여론을 좀 관찰하고 분석했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이 일을 한 3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대통령은 매일 6시에 이 데이터 분석된 거 매일매일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먼저 수치를 챙기면서 전광판을 하루에 한 4번 정도로 봐야 돼요. 아침 6시, 그다음에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이동영 앵커도 잘알 거예요. 예.
1: 근데 뭐 청와대에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또 비서관으로 가
2: 네,
1: 있으니까 아마
2: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분이 보고 하겠죠, 뭐.
2: 네네.
1: 예.
3: 그런데요, 이게 저는 참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죠.
1: 예, 쉽지 않죠.
3: 그런 게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그 보안 사건이에요.
1: 예.
3: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생각이 정치가 다 틀리거든요.
1: 예.
3: 같은 후보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똑같은 게 아빠 보안 사건을 왜 없애서?
1: 뭐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게
3: 그 딸이 집사람도 어이 장미랑 사건 이런 게 장용희 사건에 타격을 준 거예요. 이건 아마 민주당 지지층도 우리 다수가 좀 두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하면 지지율의 반등이 도움 될 거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가 어쨌든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을 물어라. 누군가에게는. 뭐 그런 문제. 또 인사적으로 또 지금 뭐 소폭 개각, 중폭 개각 이야기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0: 그렇죠.
1: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0: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쇄신하는 계기로 좀저 서정 변호사님 말씀 참 맞는 말이거든요. 보안사건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다 보입니다. 어떻게 변할 그래도 제도 보완할 수 있는지 그건 입법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폭 중폭 개각에서 정말 뭐 쇄신 인사 같은 거 메시지로 보인다면 저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1: 예.
0: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2: 아니, 그래서 이거 조금 길게 드린 말씀은
1: 예.
2: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people.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결과, 이 최종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지금 같은 갤럽 조사에서 육해공 상군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이 좋다가 30이고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58이거든요. 이거요. 저는 정말 굿 프로세스를 거치면 통합하는 것이 좋다. 60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냐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제가 했던 조사가 한미 FTA입니다.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 한미 FTA로 온갖 전국적인 시위를 겪으면서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워했거든요.
1: 특히 진보층에서 반대를 많이
2: 그렇습니다.
1: 했죠.
2: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한미 FTA가 치열하고 꼭 갈등이 깊어졌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일면에 이 게재가 됐는데 한미 FTA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89.6%는 한미 FTA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가 만화책으로 기억나시죠? 예. 한미 FTA 소개하고 했던 2년 뒤에 한미 FTA 찬성 여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년 빨리 가고 2년 뒤에 갈 수 있는데 훨씬 더 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good process거든요.
1: 예.
2: 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 좋은 이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 프로세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때 만일 그 지지층의 반대가 심해서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발전
2: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육해공 상군 사관학교도 제가 너무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거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군으로 가야 되는 전략적 방향. 그다음에 이게 이른바 우리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병력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청와대로 불러서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또 공감할 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1: 자, 게다가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찍으면 다시 올라온 사례가 없다. 뭐 팩트는 아니에요. 예. 팩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유시민 씨가 이러다가 3자 찍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갤럽조사 갖고 얘기하니까 갤럽조사가 이제 매주 하잖아요. 추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2% 3%씩 매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발언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니겠느냐.
0: 네.
1: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상으로.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팬덤들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여론조사가 오면 대통령 지지한다고 체크를 하겠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0: 이게 현상을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비평하기보다는 결국 이걸 보면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는 느낌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같은 진영이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야 이러면 30% 떨어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1: 예.
0: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비평의 영역이 아니고 혹시나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뭐 김어준 이 두 쪽을 지지하거나 두 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 아까 수목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에 이 보안수석권 폐지가 2위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시민, 김어준 씨가 보안수석권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0: 가장 중요시하겠고요. 그거를.
1: 그럼 자기들 책임 없습니까?
0: 뭐가
1: 그런데
0: 안
1: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0: 안 맞아요.
1: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이 9월 1일부터 민주당 TV를 아침에 7시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가 개인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지자체나 당에서 따라하면 성공하겠느냐.
2: 저는 이게 이동형 앵커가 저는 좀 조언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TV 이래가지고는 공감을 못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설까. 아 이건 원래 돈 받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채널의 명을 전공 TV로 바꾸라. 전공 TV는 정면 공감 TV. 정면 공감 TV. 자꾸 정면성 아니, 정면 공감 TV로 바꾸고 일부는 김민석 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어려워져요. 오히려
1: 진행자가 따로 있겠죠.
2: 아니 아니 근데 이 내용을 굉장히 이 국민들의 그 소통 채널처럼 일부는 서기가 간다. 그다음에 이분은 청년들이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탈하게 때로는 반짝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코너의 2부의 이름을 너랑 나랑 아, 이런 가지 제가 다 네. 했더니는
1: 네. 정통으로 가지 말고 연성으로 가라 이 말이네.
2: 그렇죠.
1: 부드럽게.
2: 왜냐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걸 잊지 말고 팬이 칼을 이긴다.
1: 예. 근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이 TV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흥행을 성공하고 뭐 몇십만이 보고 뭐 이건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0: 이게 이미 이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유튜브에 계속 가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유튜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맞지. 딴 유튜버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게 과연 맞나 이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아마 그게 가장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솔직하게 김어준 그런 아침에 안주수 공정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최민희 최고 같은 분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는 김어준이 선
0: 거기서
1: 만든다
0: 한다
1: 이렇게
0: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1: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0: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하면 안 되죠.
1: 아니, 그러면 안 되죠.
0: 일반인인데요. 예. 평범한 일반인이야. 평범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의제를 설정해서 뭐 교실을 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정치인들이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1: 그 예전에 보수의 아젠다를 뭐 조선일보가 한정 그것도 네. 그렇게 하면
0: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 쉽진 않아요. 뭐 유튜버들 우리 아주 유명한 서정욱 유튜버 또 이동영 진행자도 유튜브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야 정당에서 유튜브에서 저도 솔직히 그 이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 때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했었는데
1: 진행을
0: 진행했습니다. 예, 예, 예. 안 되게 합니다. 제가 잘 제가 해보면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쨌든 뭐 당 대표가 굉장히 큰 야심을 품고 매일 자기도 매일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어쨌든 뉴스는 되겠네요. 기자들도 많이 보고.
3: 근데 제가 뭐 조언할 건 아니고 저는
0: 조언 좀 해주세요.
3: 아니 저는 즐기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요. 결국 김어준 죽이기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털깎기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시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조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 하면 결국에 김어준 씨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달래야죠. 그래서는 시간대를 뭐 10시나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보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 예.
3: 결국은 이제 유시민, 김어준 씨, 또 이게 최민희, 정청래 이런 대표들이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자멸하고 있다 봐요.
1: 예.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할 수도 있다. 전 이거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의 이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조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대통령과 관련돼서 의심 살 수 있는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그건 대통령에게 중도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 40대 또 화이트 칼라까지 여기에다가 뭐 자영업층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또 부각이 돼 또 주부층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좀 굿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만들어라.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뚝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 굿 프로세스를 만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1: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겪었고 검사들이 정적 죽이기 하느라고 죄 없는 이재명을 엮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시기가 지금
0: 대통령이 크게 정무감각이에요. 예. 옳고 그러면 문제야. 뭐 옳을 수 있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이나 그거 해봐요. 옳거니 합니다. 예, 그래 좋다. 맞죠. 좋죠.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무감각이거든요. 언제 하느냐 이 시점에 맞느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고 계세요.
1: 그 서동 변호사 개인 유튜버 요즘 조회수 많이 늘었다면서요.
3: 와 이게 폭발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반비례합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회수가 늘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돼요. 이재명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돼요. 나에게 태무에 재판 받겠다. 공수처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개헌하자. 나 연임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왜 그 말씀 안 하시죠? 저는 그게 가장 문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앵커님 상당히 강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진행 보니까 거의 합리적이에요. 차우샘에 비슷하잖아요. 이걸 좀 이재명 청와대에서 맞잖아요. 지금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것은 선거 전하고 선거 후에 한 번씩 두 번은 얘기는 했고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없었어요.
0: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예.
1: 자, 그 김민석 대표가 워크숍에서 민주당 워크숍이죠.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라고 했다가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또 네. SNS에 장문에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이것도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0: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그래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다 보면 뭐 이거 조금 풀어보려고 했던 시도인데 아마 정청래 의원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SNS 글을 또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무슨 통합이고 또 싸우지 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안 좋습니다 사실은.
1: 예. 그러니까
0: 두 분 다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3: 이게 양배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게 김민석 대표가 잘못된 거죠.
1: 어허.
3: 왜냐?
1: 예?
3: 패자는 지금 죽을 지기잖아요. 패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용해주고 좁게 안아주고 달래고 치켜 세워야죠.
1: 그 감사표 줬잖아요. 그래서.
3: 감사표 주고 나서 그 다음 일이 뭐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도 이게 그 전날 뭐 1, 2부 만났다잖아요. 뭐 진지한 토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충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굳이 말을 안 꺼내서 됐다.
3: 오히려 축켜주는 말하고 띄워주고 이래야죠. 그래 통합이 되잖아요. 승자가 좀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가볍게 처신에 때려봅니다.
2: 이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김민석 당대표가 조금 약간 전략적 저는 무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69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조언을 했던 이 정치전략가죠. 정치공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모이니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싫어서 또는 정말 깜이 안 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맞받아치게 돼요. 마이크를 독재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저는 제가 만약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이 위치에 있다면은 세 사람은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라. 유시민,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그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69년도에 닉슨에 대해서 이 조언을 했던 모이니안이 이걸 조언을 이 개념을 핵심 개념을 개발합니다. 비나인 니글렉트 무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무시를 할 필요가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건 중도가 없다는 거 사실 없는 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 한 줄 알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김석 대표 입장은 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데
2: 그러니까요.
1: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응답하니까 화가 났다 이런 거잖아요.
2: 예예. 예, 예.
1: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이번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김어준 씨가 얘기했다는 30% 떨어지고 회복한 대통령이 없다. 근데 그건 이제 공보국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가짜 뉴스다.
0: 예, 예.
1: 거의 모든 대통령이 회복 다 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전략은 어때요? 이렇게 공보국에서 김어준 유시민을 때리고 당대표로 말을 안 해. 이런 건 어떻습니까?
2: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번질 거예요.
1: 번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번졌어 이미.
2: 왜냐하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 김남준 의원이잖아요.
1: 아.
2: 그래서는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이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오히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잊혀져요. 정청래의 존재도 유시민의 존재도. 그 전략이 저는 필요한데 자꾸만 이름을 꺼내면 싸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1: 예, 또 하나는 그 워크숍에서 차기 총선 변수로 2030 청년 남성층을 꼽았어요. 아니 물론 지금 2030 여성도 예전처럼 민주당을 뭐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2030 남성이 많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아 그런데 지금 남성층을 꼽으면서 잡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2030에 당근만 던져서는 저는 2030 못 잡는다고 봐집니다. 이게 뭐 이번 갤럽 여론조사도 2030 꽤 낮았죠.
2: 많이 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정당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에 20대에서 이 18에서 29세입니다. 민주당 22%, 30대에는 28%, 채 30%가 안 됩니다.
1: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0: 심각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모든 선거에서 이제 이게 주제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2030 남성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층이 됐는데 대책을 내기에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죠.
0: 뭐 쉽게나 대책 나와서 끌까요? 저는 우선 하나부터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근본적으로 2030 세대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젊은 층이 우경화된다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하고 트럼프를 2030 지지하지 않아요.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거든요. 네. 기득권이 된 사람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젊은 층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0: 제 아들이 딱 20대인데 예, 예. 똑같았어요. 아,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냐 더 많이.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집권 시절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 잘 됐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또 피해보고 손해본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봤을 때는 2030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나쁘거나 기득권자일 수 있습니다.
1: 저 학창 시절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한 번도
0: 없는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2: 그러니까 그때는
0: 없었잖아요. 아무도.
2: 그때는 20대 30대가 맹렬히 지지했거든요.
1: 민주당 시절 그러니까.
2: 예. 그 사람들이 40대 50대예요.
0: 네, 지금.
2: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그 당시에 뭐 출구 조사도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만 1시 2시까지는 노무현 후보가 지고 있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또 사후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잠자던 2030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지지층들이 이미 이제는 40대, 50대, 60대가 돼버린 거예요.
1: 60대까지 됐죠.
2: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때 왜 지지를 냈을까? 노무현 정신에 바보 노무현 자기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이 이동혁 의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려놓는 모습을 이 386, 486, 586 민주당 내의 핵심 운동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획기적 공천을 한 거잖아요.
2: 그럼요.
1: 20대, 30대 젊은 층을 데리고 예. 왔다. 근데 그 386이 지금 686이에요.
2: 맞습니다.
1: 민주당이 그대로 있어요.
0: 그때 김민석 추미애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때, 예. 송영길 정청래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후배들한테 양보했느냐?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2: 맞습니다.
1: 좀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예. 근본적인 문제 그거 같습니다. 네,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세 분과 같이 얘기할 텐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도 워크숍 가졌습니다.
0: 네.
1: 가졌는데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받았고 연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한다. 이게 뭐 화합의 행보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3: 그렇죠. 지금 이게 이거 언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데려왔다. 이거 전혀 오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 결국에 장동혁 대표 가장 큰 우군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발언 중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신이 호랑이에게 외부에 있지만 사람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신이 배신을 조심해라.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항상 배신자라고 보는 사람이 네 명이 있어요. 올드 옛날에 그 배신자가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뉴 배신자가 이게 한동훈, 이준석이에요. 두 명, 네 명은 항상 박 대통령이 배신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장동혁 힘을 실어주면서 뭉치라는 게 결국 그 배신자들은 친해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장동혁 지도부에는 큰 천군만마 도움이 되고요. 저는 보수 전체로 봐도 뭐 지지율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네, 지금 뭐 수동 변호사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심리학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전부터 분석한 게 있는데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소위 말하는 배신한 정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당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가겠느냐. 지금 당장 당협위원장 문제부터 해서 넘어야 할 살이 많거든요.
2: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서는 조금 이런 움직임이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당권파, 정점식, 그다음에 삼선 모임, 뭐 사선 모임.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동혁 뭐 정말 0.1%라도 판정승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혜 정리. 그러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바깥에 줄이 있고 사람은 안에 줄이 있다. 이게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뭐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금 계속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등장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동역 지원이에요. 동역 지원. 지난번에 단식 때도 단식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만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8일인데 9일 넘어가면 이거 진짜 숨 넘어갈 상황이거든요. 아니 뭐 이제 너무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짜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 행사가 누가 주도를 한 것처럼 바깥으로 알려지냐면 정점식 대표잖아요. 이 발음이 쉽지 않아서 제가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대표인데 정점식 대표 원내대표인데 이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토제니 어널리시스도 있습니다. 사진 관찰법이 있습니다. 표정이 내내 안 좋아요. 한번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점식 빠직입니다. 점식 빠직. 그러니까 내가 모셔서 오히려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서 장동혁 대표를 좀 이 퇴진하는데 또는 이 당 내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좀 힘을 실으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 빠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끼리 얘기 달라도 집 잘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모라는 거는 아빠 장동혁 엄마 정점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누구한테 변화 쪽이 힘을 실어주었어야 되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하는 답은 못 얻어냈다.
1: 예. 네. 근데 뭐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도 지금 갈등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난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소환하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하겠느냐.
0: 이거는 박근혜도 똑같아요. 연찬에 전직 대통령이 간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1: 박 전 대통령도 똑같아요. 탄핵당하고
0: 그러니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그 급기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중도층이나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아 국민의 변하지 않나 아직까지 윤석열 윤호견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 때 뭐 결론밖에 했으니까 계속 거기 고정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돼서 윤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국회 윤리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3: 예.
1: 이게 아마 정청래 전 대표 때 윤리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했더니 그럼 못한다 그래서 깨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뭐 이준숙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최민희 의원도 가야 되고 이춘석 의원도 있고 지금 갈 사람이 많아요.
3: 이게 지금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1: 예.
3: 저는 윤리특위가 옛날 상설했었는데 지금은 상설이 아니잖아요. 구성을 하더라도 진짜 더 쟁쟁한 사람 많잖아요. 이춘석은 범죄입니다.
1: 예.
3: 보좌관 차명 계좌로 예. 주식에 있고 강선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민희는 결혼식에 그 국회에서 결혼했잖아요.
1: 축의금?
3: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한참 이게 이진수까지 올라면요. 한참 순서가 가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 3분의이거든요. 뭐,
1: 그렇죠.
3: 근데 안 가면 돼요. 이번에 이게 4명 갔잖아요. 그 4명이 지금 물매, 완전 몰매를 맞고 있어요. 2명이 찬성표 놓고 4명이 조경태부터 한지야, 뭐 김혜지 뭐 이래가 4명 갔을 거예요. 근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 봐요. 당론으로. 따라서 이게 그 제명은 힘들 겁니다.
1: 예, 제명은 뭐 힘들다고도 저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윤리 투기를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느냐. 역시 이 문제는 여야가 어? 자기들 문제니까는 이심전심으로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런 우심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뭐.
0: 그렇죠. 이게 이래가 지금 선의선출 얘기했는데 이진숙 의원 하려고 먼저 이거 구성한다. 그것도 참 웃긴 예, 거거든요. 예, 예. 딴 사람 민주당 쪽 의원들 빼버리고 하려면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1: 예. 아까 그 박지훈 변호사가 김민석 대표 조금 비판을 하면서 정무적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뭐 수상님도 이제 배종찬 수상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방문 중이래요. 지금 현재 방문 중인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상. 그래서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 불법 처리 중국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물타기가 또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중국인 음모론도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데 다른 걸 또 하나 하면서 또 잃었다.
2: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공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속이에 이 거둘 수 있는 목적마저도 상실해 버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의도적인 전략적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전 의원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론가 시절에는 상당히 좀 그런 말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듯 했거든요.
1: 진보적 평론가였습니다 한때는.
2: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0: 국민의당 뭐
2: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띄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인적으로든 어쩌면 당 차원으로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 굳이 저간의 어떤 여론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죠. 속으로만 본인의 속으로만 생각을 딱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건 뭐죠? 강성 지지층들을 노리면서 오히려 중도를 놓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려가서 중국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주진호 의원도 무슨 이 중국 조폭인가요? 예. 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건 좀 차원을 달리하고 예, 예. 오로지 장미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여성들 약자 또 경찰들의 부실 볼때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한 이렇게 집중한다면 훨씬 더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1: 네. 예, 예.
3: 저는 이게 동의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보수층에서는요 상당히 반중 정서가 꽤 있어요.
1: 강하죠. 예.
3: 그리고 이게 그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아요. 예. 제주도에 예. 그 중국인이 많잖아요. 예. 그럼 이게 시신이 며칠 사이 내구가 발견돼 있거든. 예. 이게 다 극단적인 선택이냐? 예.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외국이 그건 예.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1: 그러니까
3: 보수층에서 좀 딸 겁니다.
1: 보수층은 원래 찍어주잖아요.
3: 원래.
1: 그런데
3: 중도.
1: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3: 그런데 뭐 중도는 아닌가요? 고민해. 그걸 알고 있는데 미스터 좀 남았죠. 근데요, 진짜 이번에 전 느낀 게 네 명이 지방선거 했는데 다 쫓겨났거든요. 조국, 이준석, 정청래. 장동영만 남아가 홀로 독야청청 홀로 잘 나가요. 네 명의 당대표가 다 쫓겨났어요. 그 정동이 대단한 거예요. 혼자 예. 지방선거 이후까지 더 굳건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 갖고 있는 게 당원들한테 제 신임을 물어도 나는 이긴다는 생각이잖아요.
3: 그럼요.
1: 그러니까 당 선거에서는 백전백승 해도 뭐 민주당하고 대결하는 선거는 그렇게 백전백패 한다는
3: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좀 바뀌겠죠. 그때 가서 전략이 아니 1년 반 남았잖아요.
1: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했던 한덕수 전 총리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네요.
0: 이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1: 15년 받은 게 있잖아요.
0: 있어요. 예, 예, 예.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0: 예예
1: 1, 2심 해서 15년. 예.
0: 아 근데 좀 구형이 좀 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1: 이게 지금 또 예. 시간이 흘러서 예.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예.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일부러 임명하지 않았다.
0: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해버렸어요. 예. 당시에. 예.
1: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을 살리려고 네.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0: 예. 예. 왜냐하면 6대 3 뭐 탄핵됐을 때 그 6명이나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이제 했던 거고 아마 제가 범죄를 정확하게 직권남용죄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로 치고는 5년형이 된 거는 좀 구형을 한 건 좀 되게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가 아마 5년이 최상형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나올지 또 이게 유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 이게 한덕수가 두 가지 죄인데요. 임명이 그때 그 마흔역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을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명씩 여야 뽑고 한 명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두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임명 안 하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아직 탄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래가 임명 안 한 거예요. 이걸 직무유기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탄핵 복귀해가지고 그때 이왕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부 부장 두 명을 임명하는데 검증도 안 하고 당일날 임명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신원조회도 안 하고 뭐 경찰에 세평도 안 하고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기소됐는데 저는 이제까지 좀 늦게 임명하면 늦게 임명했다고 기소하고 또 빨리하면 빨리했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재관 판사만 예. 리스크인데 저는 그거 아니면 무죄 나올 거예요.
1: 5년을 구형했으니까 뭐 5년 다 나오진 않을 테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서 변호사께서는 무죄라고 얘기했고
0: 저는 이제 직권남용죄의 특성상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직권남용이 대부분 무죄가 나오니까
0: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직권이 있었냐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을 시켰냐 예. 뭐 이런 등등의 요건적인 부분이 제가 뭐 이건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무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1: 직권남용이 워낙 무죄가 많이 나와서 나오니까. 이럴 거면 이 죄를 법정에서 빼자는 말도 네, 있어요.
3: 그렇죠. 아, 이거는 100% 유죄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0: 아 유죄입니까?
3: 예, 100% 한 징역 2, 3년 놀 거예요.
1: 2, 3년?
3: 왜 누구냐? 판사가 이진관이에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무죄한 걸 본 적이 없고 구형보다 올려 치는 판사예요.
0: 왜 그러세요? 모르죠.
3: 이걸 무죄하면 다음에 뭐 대법관도 있고 저는 이진관 판사 스타일.
1: 아니 뭐 그러면은 뭐 2심 가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있잖아. 그 주장이 사실이면.
3: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번 보십시오. 4개도 됩니다. 예. 저 무조건
1: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자분들이 다 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 15년 내란중해부종사 혐의로 15년 받은 게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네. 하고 만일 이게 뭐 한 2년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합쳐서 그냥
0: 15 더하기 2 만일 2년 나왔다 그러면 17년을 해야 되고 경합범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중한범죄에 뭐 가중한다고 되거든요. 이제 따로따로 지금 재판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재판을 병합해서 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했으니까
3: 그렇죠. 무기징역 빼고는 다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건 의미 없고
0: 무기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1: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 접견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1년 동안 314회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 좀 보시지 않아요? 우리 박주 변호사.
0: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접견을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왜 못 보는지.
1: 나머지 누구요? 이상민.
0: 그거 다
1: 뭐.
0: 있어요.
1: 다 있어요.
0: 다 있습니다. 한덕수 뭐 다 있습니다. 이만희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뭐 아크리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 보여요. 변호 접견 가면. 근데 놀랍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3: 아니 일반 변호 접견 하는데 저는 뭐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안 가니까 본 적이 없어요.
1: 그 김건희 씨는 더 했네요. 344회 8개월간
0: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1: 근데 김건희 씨는 일반 접견도 한 150회 정도 되고 네, 네. 일반 접견은 뭐 가족이나 친지나 면회는
0: 10분짜리 접견 면회예요. 일반 접견은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1: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0: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통상 아침에 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 때 쭉 하거나. 예.
1: 그러면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로 가면 그 거기서도 변호사 접견 가능합니까?
0: 왜냐하면 교도소에 갔는데도 아직 미결인 상황이 있어요.
1: 재판이 안 끝났으면
0: 계속 그게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청년 예산을 43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금보다 한 50% 이상 확대하는 거네요. 그래서 취업, 주거, 결혼까지 생애 전생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뭘 준다고 해서 지지율은 오지 않는다.
2: 그러니까요.
1: 예.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하면 해야죠.
2: 근데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정말 취업, 주거, 결혼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 없이 우선 듣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성세대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목소리가 이 높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용을 할지 또 변화를 할지 지금 뭐 받아들이셨네요. 네, 서 변호사는 받아들이셨는데 네, 격한 소리가 나는데
1: 근데 이게 네. 꼭 이렇게 청년을 대거 지지한다고 하면 청년들은 뭐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는 4050세대 예. 우리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영포티라고 그러죠. 네.
1: 재취업
2: 맞습니다.
1: 왜 그다음에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네. 우리는 애들도 두세 키우는데 학비
2: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이게 지원으로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8: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7: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9: 내 바이크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우 कहां है के इसे है.
7: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이런 가운데 네팔에는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0: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1: 수준 아웃사 언니그라 전자리봐요. 범 폴리스 소얄 런 범 더 오피스.
10: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2: 군아디라 보 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파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아니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10: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이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13: 요든 우선이 요 아무래이 돌 치맥 너지게.
10: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14: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10: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6: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와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5: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1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8: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9: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나란히 워크숍 연찬회 열고 전열 정비, 네팔 홍수의 금주령도입니다.
0: 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에서 워크숍을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에서 연찬회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과 예산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들어간 건데요.
0: 예.
1: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이제 밖으로는 정기국회 전쟁 준비하면서 안으로는 좀 당내 갈등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근데 네팔 대홍수 피해 때문에 여야가 진행을 좀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1: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 발생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황 놓고
0: 네.
1: 이거 행사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양당이 좀 합의를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해서 뭐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이제 공식 만찬에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좀 취소됐습니다.
0: 비공식 만찬에서는 술 드셨겠죠? 근데 아우 저는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당원도 많고 당비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초호화 호텔 리조트잖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1: 네.
0: 거기서 하는 게 맞았을까?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윤예솔 기자님도 네. 어제 다녀오셨죠?
1: 네,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0: 어땠어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거기.
1: 네, 너무 화려했고.
0: 좀 어떤 연수원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네. 좀 화려한 거에 비해서 네. 그래도 분위기는 초반에 좀 되게 무거웠어요.
0: 무거웠어요?
1: 네, 네. 저기
0: 네팔.
1: 그 네팔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좀 네. 너무 이제 들뜨지 말자 약간 네. 이런 분위기였었고 네. 네, 이미 조금 예약이 다 되어 있고 해서 네. 좀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민주당 워크숍에서 또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민주당 전대 끝났는데도 노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공개 충돌입니다.
0: 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김민석 대표는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좀 언뜻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갖고 정청래 대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공격성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좀 서로 아니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 오기도 했고
0: 네.
1: 김민석 대표도 좀 너무 자주 정청래 대표를 언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직접 PPT 띄우면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게 좀 문제였어요.
0: 네.
1: 이제 화면에 중도보수 확정과 구조적 다수 그리고 한쪽에는 단결하라 중도는 없다 이런 키워드를 나란히 두고
0: 네.
1: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부분이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이다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직접 워딩을 좀 전해드리면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계엄 이후에 극단 우측으로 넘어갔던 보수층의 빈 공간까지 우리가 좀 가져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이 노선을 선택해서 내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

0: 있던 분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표정이 좀안 좋았고 끝나자마자 한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표현 수위가 되게 셌는데
1: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모욕 주기식 일방적 난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니, 참, 왜 이랬을까? 참, 생각이 참, 저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김 대표가 정청래와는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도 정청래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그정전 대표는 이 부분 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 전에 또 이제 엊그제 두 분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었거든요.
1: 웃으면서.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도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1: 아.
0: 그게 1, 2분 정도만 얘기한 건데 마치 자기랑 엄청 깊은 대화를 나눠서 노선을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얘기를 한게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1: 네.
0: 나는 이제 여당이 여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였지 중도는 없다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가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좀 삼았어요. 어쨌든 김 대표의 노선이나 본인의 노선이나 뭐 하나 정답은 없는 건데 마치 뭔가 당신의 노선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점,
1: 그러니까요.
0: 네, 문제를 삼았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이나 뭐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때요? 분위기는?
0: 네, 그래서 어제 워크숍 세션이 완전 끝나기 전에 한 5시 반쯤에 정전 대표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서
1: 네.
0: 차를 타고 나갔고요. 그 옆에 이제 대표 친청계 의원인 김영환 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도 친청계 의원을 분류되는데 문정복 의원도 6시쯤 좀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한테 김민석 대표의 발언 되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아예 페이스북에 마이크 독재에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1: 최민희 의원도 막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0: 네.
1: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친청계 분들이 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당내 화합 통합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0: 네.
1: 그렇게 싸웠는데 러브샷 한번 한다고 이게 통합이 될 거면 그렇게 안 싸우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연찬의 소식입니다.
1: 네.
0: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안으로는 뭉치자 박근혜도 출격입니다.
1: 오,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직접 참석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0: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직접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해요.
1: 처음이군요.
0: 네, 박전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 참석해 약 1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1: 네.
0: 메시지는 좀 명확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밖에 적을 상대할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0: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부정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국가 국민 먼저 생각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1: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0: 네, 국민의힘도 계속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현역 의원 징계 문제도 있고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문제도 있고 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에서 박전 대통령이 지도부 중심 단합 요거를 좀 강조한 점들을 들고 이제 당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연찬회 끝나고 국민의 의원들이 너무 이제 저기 장동효 대표 편 들어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쏟아졌다고 해요.
1: 오, 장 대표는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요?
0: 장
1: 좋아요?
0: 대표는 네 분위기가 되게
1: 오,
0: 좋았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좀그 연설을 꺼내면서
1: 네.
0: 당은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한다. 또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거는 신이나 동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단합 메시지를 당내 비판 세력 겨냥하는 데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줬다고 안 봐요. 왜냐면은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진짜로 힘 실어주려면
0: 네.
1: 딱 정확하게 적시를 해요.
0: 아.
1: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랬잖아요. 그러면 정정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쓴 거다. 두분 사이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게 완벽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0: 네, 어제 장 대표가 좀 메시지가 셌어요. 네.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4년 어떻게 더 맡겨놓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주식,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0: 어쨌든 두당 모두 통합을 바로 외친 그날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네팔 대홍수 사망자 359명으로 급증, 한국인 9명 연락 두절, 정부 신속 대응팀 급파합니다.
0: 네,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1: 네, 어제 1시 기준인데요. 오늘 1시 기준입니다.
0: 네.
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59명,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었습니다.
0: 네.
1: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이 30여 개국인데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또 우리 국민 피해가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좀 현지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0: 네.
1: 중에 9명은 어제 안전한 지역으로 좀 옮겨졌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현장 소장인데 이분은 현지에 남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추가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막 속보 들어온 거는 사망자는 389명,
1: 아, 네.
0: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우리 정부도 구조 인력을 급파했죠?
1: 네, 정부가 어제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했고요. 현재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들을 이제 일종의 선발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0: 네.
1: 상황에 따라서 수십 명 추가로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가도 문제가 뭐냐면 실종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0: 네.
1: 지금 뚝이나 뭐 다리들이 다 끊어져 있는
0: 그러네요.
1: 상태고 도로도 한 40km가량 끊긴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게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구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제가 뭐 유튜브로 좀 화면을 좀 봤지만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히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그 직접 현지에 있는 분과 좀 통화하면서 취재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이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허현약 선교사 부부와 좀 직접 연락을 해서
0: 오, 네.
1: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좀 갯벌처럼 바뀌었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전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이제 띠무레와 샤브르베시 지역은 중국 국경과 좀 맞닿아 있는 곳인데, 이곳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폭발하듯이 막 물이 밀려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동네가 사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좀 하셨습니다.
0: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홍수가 서서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게 덮친 모양 그런 거죠?
1: 네. 이제 뭐, 그 선교사 부부가 하신 표현이 굉장히 좀 생생했는데, 쓰나미처럼 갑자기 평화롭던 오전 9시에 막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0: 네.
1: 흙과 물이 한꺼번에 마을을 이렇게 삼켜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또 수도와 전력시설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물 공급도 끊겼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힘들다고 합니다.
0: 문제는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1: 네,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현지에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에게 이제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2차 홍수 가능성이 있으니 대피하라 안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하라고 안내를 해도 식수와 식량 뭐 같이 모여 있을 곳 이런 곳들이 현저히 부족한
0: 그렇죠.
1: 상황이라서 네,
0: 네.
1: 대피만이 좀 능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0: 네.
1: 또 지금 물살이 워낙 강해서 떠내려가신 이제 사람들이 인도로까지 또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수색이 더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무엇보다 이제 소식이 끊긴 우리 국민 9분의 구조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1: 네, 정부 이제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네팔 당국이랑 수색 구조나 규모 방안 협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국내에 4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 꾸렸고요. 두산그룹은 피해 지역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연락 끊긴 우리 9명 국민 소재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며칠간 구조 상황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셨고요.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을 텐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진행하지만 패널 활동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 비판도 좀 했는데
2: 아, 예.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방송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비판 많이 하신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0: 근데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유, 별 말씀을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0: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뵈면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지방 선거 전에 미국에 진짜 왜 가셨어요, 진짜?
2: 미국에 미국에 사실은 꼭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그때 저희가 4월에 갔었죠.
0: 네.
2: 4월에 갔었는데 1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근데 1월에 한번 취소가 됐고 네, 내부적으로 네. 또 3월 달에는 사실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이게 3일 전에 공개했는데 정보가 샜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미국 방문 계획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 일자랑 똑같았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얘기한 적 없는.
0: 네.
2: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은 일정으로 가는 것은 또 아무래도 뉴스가 분산될 것이고 해서 급하게 또 취소했죠, 일정을.
0: 네.
2: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잡았던 것인데 일단은 당시에 우리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셨고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 자체가 국내에서만 해결되지 못한다는 또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깨진다, 법치주의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가장 강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좀 교신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0: 네.
2: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도 꽤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떠한 채널, 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0: 네.
2: 사실 우리가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랑 이틀 빨리 출발했죠.
0: 네.
2: 근데 이것도 긴급하게 이틀 빨리 출발했던 것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셋이 알면 비밀이 없다.
0: 그렇죠.
2: 네, 셋이 알면 비밀이 없는데 이 이틀을 빨리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4월 달에 사실은 해방 놀 시기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올 시기가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그 9박 10일의 기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뭐 숨쉴 틈 없이 좀 일정들이 바빴다. 왜냐하면 거기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수행원들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원들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거의 밤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글들도 다 직접 쓰시고 저도 보조하고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네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해왔는데 네. 뭐 언론들
0: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2: 레거시 언론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저희 지지층들은
0: 좋아했어요.
2: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0: 아니, 그
2: 이런 것들도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
2: 그러니까
0: 성과,
2: 온도차가
0: 네, 네. 성과는 뭐 차치하고 그 화제가 됐던 거, 사진 있잖아요.
2: 네.
0: 그 사진을 왜 찍으셨으며 그거를 또 왜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게 하셨는지.
2: 그 언론에 공개되게 한 과정은 제가 볼 때 이게 참 우리 당의 못난 모습 같은데 우리 당의 선 것 같아요. 내부에서.
0: 네.
2: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그 워싱턴에 사시는 주민분께서 저희들 보시니까 이제 반가워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0: 네.
2: 사진 찍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0: 찍으신 거예요?
2: 네,
0: 갑자기?
2: 찍은 건데
0: 네.
2: 이제 거기 첫 미팅을 마치고 당연히 여기 그 저희 국민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0: 근데 그 때문에
2: 것이고.
0: 욕 네. 많이 먹은 거 아시죠?
2: 근데 그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0: 네.
2: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이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패널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덜 성숙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대한 여론이 좀 확 갈리는데 이 뉴 미디어에서는 당시에 그 미국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었고 그리고
0: 오.
2: 지금 네 굉장히 환호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력까지도 다 이 지지자들이 올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 정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0: 네.
2: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무슨 채널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내한했을 때 장동영 대표님이나 저를 만났죠. 촬영 네. 한 달 이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방한하실 때마다 장동영 대표와 저를 만나고 가신다.
0: 알겠습니다.
2: 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은 비판을 네. 많이 했고 또 좀 고위급 인사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연천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참석하셨죠?
2: 했죠.
0: 전반적인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우선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네. 예상했던 네. 반쪽짜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불식시킨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이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하나로 좀 뭉쳐져서
0: 그러겠죠.
2: 좀 진지한 네.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셨잖아요.
2: 그럼요. 네.
0: 그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2: 일단 너무 좋았죠.
0: 좋았어요?
2: 네, 네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제가 맨 앞열에 앉아 있으니 네, 최고위원이라서 네. 맨 앞에 있으니 뒷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네.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일어서서 뒤로 돌았을 때 제 시야에 보였던 데부터는 뭐 기자님들도 일단 좋아서 막 사진을 계속 찍으셨고 네, 웃음 입꼬리가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찍으셨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다 박수 치시면서 뭐 환영하셨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저보고는 또 잠깐 정지하셔서 또 악수도 해주시고 TV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이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항상 뵈면 죄송하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뭐 아픈 과거도 있고 사실 우리 당에 계신 후배들을 보면 원망도 많을 텐데 이게 과거나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시고 단결을 이야기하시고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0: 들었어요.
2: 네. 네. 네,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시지 않고 그러한 원망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네. 불러들인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이야말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탄핵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꺼내들었었지만 실제 유죄로 판결났던 것들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층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적 선고를 받았던 것이지 이 법에 의한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다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그래요? 어떠한 네. 방식이 있어요?
2: 저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최고위원님 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2: 저는 비겁했다라고 봅니다.
0: 비겁해요?
2: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꼬리 자르듯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것이다. 역사에서도 지고 문화에서도 지고 정치에서도 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 방송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사석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패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절대 돈 장난 쳤을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것은 정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정치 구조를 안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여기 대다수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게 여야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어려서 정치권에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 제가 그때 되게 좀 분노했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 참 비겁하다.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우리와 약간 정치적 결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같은데 이게 대통령을 손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부터 저는 보수 정당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봅니다.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유세 도와주셨잖아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다니셨던 곳 다 선거 졌어요. 강원도, 충청도, 부산 다 졌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편적인 수치를 보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0: 아니, 예를 정당에서 들어서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2: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경북 빼곤 다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네, 경북 빼고 다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졌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누구 한 명의 영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쳐도 이게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나 제가 이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구 한 명의 몫이 아니다. 이 선거의 승패는. 근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와서 이 수치의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는 우리 어떤 누구도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을 충분히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완패할 거라는 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보수 결집으로 앞으로의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중도층이나 또 합리적인 보수층이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거퇴행적 아니에요?
2: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법에도 나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확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이념을 버리고 상대방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보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이념을 더 잘 지키는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이념을 지키는 축이 100% 100점 만점에 약 90점 된다면 우리 당은 제 개인적 평가로 한 50점 및 과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해 가는 이유가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본인들의 가치를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 알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도 확장, 중도 확장하면서 실제로는 좌클릭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나 좌클릭하면 민주당보다 좌클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진보로 변하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 진영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보수의 장점이 정말로 많고 보수의 가치가 곧 국민을 살리는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 보수의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못한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0: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의 가치는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2: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연구되었던 정치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가치라는 건 현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명확하게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0: 아니 근데 그건 원론적인 거 말고.
2: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아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 여기일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많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그러면 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를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이고 또 보수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국방을 주장하는데 지금 이건 역시도 이재명 정권이 가장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동체의 질서도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예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방금 원론적 얘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0: 그런데 지금 원론적인 장동현 대표는 가치조차도. 그러면 네. 장동현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호 개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0: 왜요?
2: 이것은 참정권을 주장한다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0: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참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네. 것인데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참정권의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제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부정선거로 표현하든 부실선거로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지금 투표자 수를 기입하는데 이것을 오차로 5표 10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을 부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은 말 단어 그대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 행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하고 투표지의 숫자가 맞지 않고 투표지 투표율을 미리 입력을 하고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이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정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신인가요? 부실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론들이 부정이라는 말에 학을 떼는지.
0: 그러니까요. 제가 네. 최고위원님 부정선거를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예를 들어서요.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과 제가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100표야. 51표를 받는 사람이 이겨.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한테 야, 한 5표 주면 5표 정도를 더 넣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제가 이겼네. 이건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도 부정이죠.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단 한 표라도 이상 행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부정인 것이다. 부정 시도인 것이고 부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역시도 전수조사를 통해야지 확인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 이런 부정은 일어났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라고 확정짓는 것이 더 비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사 결과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0: 그러면 장도연 대표의 지금 메시지와 행보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장도연 대표와 당대표로서 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2: 100점 만점의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에선 특히 100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 51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여기에 개혁 방향인데 네. 이때까지 국민의힘 저도 여기 혁신위원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 방향을 정해놓고요. 개혁은 막상 이뤄진 적이 없어요. 어떤 개혁도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때까지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면서 무엇을 개혁했나라고 하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진 눈치를 봐요. 국회의원 눈치 보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개혁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0: 오, 중진들의 네. 목소리가 저항이라고
2: 그렇죠.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게 기득권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항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 개혁 방향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이재명 정권,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을 분석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장동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는 관철이 됩니까? 의지가 강합니까?
2: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위원 대다수의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제가 말을 제일 안 꺼냈던 것 같아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2: 네, 제가 네.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약간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0: 네.
2: 저는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도 아니거니와 다른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원 주권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8월에 다 그만두게 돼 있는지를 몰랐어요.
0: 아,
2: 근데 네. 전 좀 원칙주의자라 이런 부분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면 시행해라.
0: 네.
2: 당원 당규에 있다면 이거를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그러면 시행해라. 원칙대로 해라.
0: 네.
2: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이게 뭐 중요한 법안 통과하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이 숙의도 없이 혼자서 통과시킨 민주주의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숙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듣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님도 저도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당원이다.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보수의 마태형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동훈, 이준석 다 포함되니까?
2: 보수의 맏형이잖아요. 근데 맏형이라고 해서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2: 개인적으로.
0: 선별적이에요?
2: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같이 꾸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
0: 네.
2: 이 집을 가정을 잘 꾸려갈 가치가 같은 사람들의 하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집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족으로서 받지 않는 역할 역시도 맏형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둘 다 해당돼요? 네. 두 분 다?
2: 뭐 제가 여기 특정인을 두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0: 네.
2: 이에 대한 선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이 선별 과정은 아마 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러세요?
2: 네.
0: 장동혁 대표 다 잘해요? 어때요? 어때요? 보시게?
2: 저도 사실 적지 않은 당대표를 봐왔고 그리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정치 입문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그래도 당의 중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당대표, 적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권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0: 네.
2: 그럼 누군가가 얘기할 땐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0: 얘기 듣고 그냥 자기가 결심한 대로 결정하는
2: 그렇지
0: 거 아니에요?
2: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 내 유권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정치만큼 훌륭한 정치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과정은 다 아프거든요. 오죽하면은 개혁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하겠습니까? 가죽을 벗긴다라는 건데 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아니죠.
0: 알겠습니다.
2: 네, 라고 생각합니다.
0: 장동혁 대표 네. 잘못한 거 하나만 좀 지적해 주세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쉬운 점, 잘못한 점 뭐가 있을까요?
2: 제가 볼 때요.
0: 네.
2: 장동혁 대표가
0: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좀 찾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0: 알겠습니다.
2: 네. 네.
0: 최고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2: 우리 질문하시기로 한 거 거의 다 못했네요.
0: 아유, 근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거 많이 여쭤봤고요.
2: 네.
0: 자주 나와주세요.
2: 네, 자주
0: 너무
2: 불러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생각이나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부가 가진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0: 네.
2: 생각한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0: 알겠습니다.
2: 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김민수 네. 최고인이셨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팔과 티베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6: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8: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7: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9: 내 아이가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7: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6: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10: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1: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10: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12: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10: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3: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10: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5: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6: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세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5: 前方指挥所 호情 研究 후 立刻 预警 加强 监控 并 指导 军地 有关 부门 做好 应急 疏散 准备
14: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6: 未来三天预计还有 300만 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 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14: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팔에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급히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팔 비드로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7: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루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8: 수준 아우차 언니그라 전자리 봐요. 펌플리스 쇼얄 런 펌더 오피스.
17: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9: 군아디라 보 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보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아니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20: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이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21: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도 돌침맥 너지게 그래서 요거 마리사리 여다다 좀 마티 우서 자이나 청호도 보태라.
17: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20: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이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5: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6: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바 뒤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한 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5: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6: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0: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5: 이번 홍수는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6: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밀어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6: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가속합니다. 땅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 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순록이 떼죽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 Every single virus is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 any single new virus poses its own problem. And that's why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And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that we know nothing about, which are the old ones.
2: 영구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5: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6: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학이 4대 경전이 하나에 속하는 상한론이 저자이신 한나라대 장중경 선생님은 우탄저 부조쉔, 어지럼증은 담음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담음과 연관이 있는 어지럼증은 전통의학이 유명한 저서인 의학심오의 반아백출천마탕에 한약재를 가감하여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쉬조 부조쉔, 어지럼증은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오후만 되면 더 어지러지라고 너무 피곤하여 아침이면은 눈을 뜨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초반이 한 여자분은 건축 현장에서 세멘트 포대를 자기 나이와 똑같이 50개를 메어 나른 것처럼 늘 몸이 나른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인턴 선생님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어지럼증을 허와 실,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변증하고 양방의 혈액검사도 함께 검토하면서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실증보다는 허증이 환자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처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삼, 단삼, 태자삼, 사삼, 황기나 당귀와 같은 기와 혈을 보하고 활혈거허, 즉 피를 돌려주는 한약재를 덤으로 많이 더 넣어드려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풍이나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들은 양방보다는 동양의술이 치료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오늘까지 6시간에 나누어 각종 어지럼증이 양방과 한방이 원인, 그리고 양약과 한약이 치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JTBC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신 기자님.
3: 네.
0: 아니 그렇게 저희 뉴스명당 나오고 싶다고 저희 PD님한테 네. 그렇게 애골복골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드리면
0: 아니에요?
3: 장성철 수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헤어나 한 번만 애골복걸을 하시진 않았지만
0: 사실을 네. 그렇게 밝히시면 어떡합니까?
3: 아, 근데 제가 워낙 뭐 평소에 장 소장님한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0: 아유,
3: 예전에 또 취재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장 소장님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0: 아유, 저 감사하고요. 우리 네. 신 기자님 정말 제가 국회 있을 때
3: 네.
0: 우리 의원회관에서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3: 네.
0: 또 이런 날이 오네요.
3: 그러니까요. 경세지감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3: 오늘 아니, 근데 무슨 로고송이 그렇게 자의식이 흘러넘쳐요.
0: 밤에 아마 누우시면은 자꾸 귀속에서 생각날
3: 장성철,
0: 거예요.
3: 장성철, 네. 장성철. 뉴스 명당 장성철.
4: 트렌드 파워가 1등이잖아요. 정치권에서.
0: 그러니까. 네. 저 어제 구독 나왔어요.
4: 이렇게. 전체, 전체.
3: 와.
4: 정치권 1위.
0: 정치권 1위예요.
2: 예.
0: 보내드릴게요. 아, 좀
2: 역시.
3: 예. 1위가 라디오에서.
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 이제 알려드릴게요.
3: 네. 장르만 여의도 없었어요?
0: 없어요. 뉴스 명장입니다. 장성철입니다.
3: 11시에 장르만. 네. 네.
0: 저도 시청하겠습니다.
3: 네.
0: 자, 김민석 대표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파열음 나는 민주당. 아, 이거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승 변호사님.
2: 네.
0: 어제 의원들 다 모인 공식 워크숍이었어요. 뭐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띄우면서 정청래 대표 뭐 7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 말이 오라 중도 외연 확장해야 돼 정청래는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2: 네.
0: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2: 저 어젯밤에 굉장히 깊게 숙고를 해봤거든요.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된다.
0: 결론.
2: 네. 정청래 대표라는 이름을 네. 거론하면서 하시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0: 네.
2: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인 시절에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때도 굉장히 완곡하게.
0: 그러니까요.
2: 돌려가지고 네. 이게 여당이 그 야당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여당은 네. 좀 달라야 된다. 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네.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언론은 오, 정청래 저격했네? 이렇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됐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야당일 때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2: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 망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만 망한 게 아니죠. 대통령도 망하겠다 이 생각까지 저는 심하게 들어서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얘기니까 시원하겠지만
0: 네.
2: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다. 그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신혜영 기자님,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3: 아니,
0: 야, 뒤끝장렬.
3: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었죠.
0: 그렇죠.
3: 보통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대표가 축사 정도를 하고
0: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당내 분과별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고 총선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준비해서
0: 그러니까.
3: 이거는 강연을 한 거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의원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0: 그렇죠.
3: 형식이었다 보니까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좀 생경했고 실명 거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근데 아마 이제 어쨌든 당대표는 내가 됐고
0: 네.
3: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 거니까 앙금 같은 거 별로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0: 네.
3: 낙선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0: 네.
3: 또 어쨌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약간 틀렸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듣고 의원들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친명이다 친석이다를 다 떠나서 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0: 그렇죠.
3: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0: 되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정청래 네. 대표는.
3: 근데 이제 한 뭐 굉장히 뭐 중량감 있는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역지사지가 됐겠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0: 아.

0: 지났나요? 근데 좀 실망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기대치를 사람들이 가졌는데 지금은 행보 하나하나가 아 이분은 진짜 당대표가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로망이란 표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어원 따지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당대표 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뭐 위원회도 막 몇십 개씩 출범시키고 무슨 방송국 만든다부터 시작해서
1: 같은
0: 조이대 씨 그리고 그 PT하는 장면은 뭐할 수도 있는데 그걸
1: 아니 그냥
0: 지금
1: 그것도 이해가
0: 하느냐
1: 안 돼요.
0: 그게 무슨 뭐 기업가들 하는 그거를 꼭 쫓아서 그렇게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정청래라는 본인과 가장 경쟁했던 분을 굳이 거명을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겼어 전당에 있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 당대표는 나야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대선까지 꿈을 꾸겠죠. 근데 그 목표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1: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같이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팀 정청래 분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 이성윤, 문정복, 뭐 최민희 의원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상대 공격을 합니다. 이거 의도한 걸까요? 이거 몰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 그걸 뭐 모욕 줘서 뭐 하겠어요, 김민석
1: 근데
2: 대표가.
1: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그래서
1: 그건
2: 저도 이해가 안
1: 모욕이
2: 되는데.
1: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치를 진짜 모르는 거죠.
2: 그러니까
1: 그렇죠?
2: 저는 뭐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1: 할 말이 없구나.
2: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것과 중앙선에는 차가 없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간극,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충이라는 게 있기 어려운 노선 투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어? 이런 걸 빼고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 내고 저는 심지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중도는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민주당 다울 때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중간 영역으로 가가지고 기웃기웃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고 사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정청래 의원이. 근데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말의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검찰개혁에 완전 요체인 것처럼 주장해서 지난 몇달 동안 얼마나 이 논의를 강성으로 끌고 갔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논의를 살짝만 꺼내도 정청래 의원이나 거기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저 봐봐, 저 봐봐. 저안 되는 거또 한다. 우리 지지층 화나는 거또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또 등을 돌려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화합이 안 돼요. 이 이런 노선으로 부딪히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여당이 여당답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국민들 품을 우리 당원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다 포섭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 이게 돼야 된다는 거라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면에서는 절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이름을 막 거론해서 저격하듯이 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만
1: 김민석 대표 비판하라니까 결국엔 정청래 대표 몰아가시네.
2: 아니 근데 비판을 하라고 계속 강제하시면 어떡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2: 아니 잘못됐다니까요
1: 아니 우리
2: 이름을 거라는
1: 천하의
2: 건
1: 강소영 변호사님이 지금 저 민주당 TV에 출연하신다고
2: 아니 그것 때문이
1: 지금
2: 아니라
1: 민주당 김민석 대표 비판을 과감하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비판하잖아요
3: 출연 확정이에요?
2: 아, 연락이
1: 확정이지
2: 왔습니다.
1: 우리
2: 연락이 왔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같은 인재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아니 우리
2: 아니요.
1: 금요일은 금요일
2: 안 되죠.
1: 아니죠?
2: 금요일 아닙니다.
1: 금요일
2: 예, 그럴 수
1: 있습니다.
2: 없죠.
1: 신 기자님 정청래 대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고 뭐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이 연차는 오늘 다 끝나고 밥 먹기로 한거 아니에요? 갑자기 앞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불을 어떻게 한번 보면 지펴놨으니까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더 센 메시지를 네. 연속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네. 참고 있는 참고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1: 연찬회는 좀 취소하지 않았어요? 좀 네팔 네. 그 사태 때문에.
3: 네. 네. 네. 네. 밥 먹는 거는 취소가 됐죠. 아, 네. 네.

0: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공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최고위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좀 전면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딱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1: 지금
0: 그러니까
1: 가르치려고
0: 지금
1: 하는 것 같아요.
0: 새롭게 꾸려진 뭐 당내 인선이라든지 그 안에 굉장히 강경파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양쪽에 발을 걸친 인사들도 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저희가 주목되는 몇몇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최재성 정무수석도 복귀를 시켰고 그분이 어느 지역구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좀 메시지가 있고 뭐 담당 뭐 어쨌든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뭐그 민주당 TV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기세를 잡지 않으면 밀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뭐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의도는 있어 보인다.
1: 조율은 안한것 같고,
0: 예.
1: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하고 2014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서청원 김무성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했었는데, 항상 전당대회 끝나면요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요.
0: 예.
1: 저는 그때 강경파였거든요. 자, 지금 우리 박근혜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은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가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다 하고 특보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 쫙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아니다. 지금 허약하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저쪽 것도 들어주고 저쪽 추천하는 사람도 좀 임명해주고 그러자. 이랬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성철아,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어찌 내 맘대로 하노. 서청원 대표랑 박근혜는 얘기해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 사람을 못 넣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0: 네.
1: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정봉주, 송호창. 이 송호창 전 의원은 2012년에 안철수 지지하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패권주의, 내가 친명 세력들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러다가
0: 명팔이 잡겠다. 네.
1: 최고위원회에서 뚝 떨어졌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런 분들 왜 모시고 온 거예요?
2: 저도 이제 뭐 한간 이상한 얘기도 많고 한데, 예를 들면 전봉주 특보는 과거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좀 소원해졌다 그러죠. 연락을 안 받는다, 정청래 대표가. 근데 뭐 소통 창구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향간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원래 김어준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낙곰수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게 옛날 일이지 지금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소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견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1: 모르겠어요?
2: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송욱창 의원도 국회의원 된지 6개월 만에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는데 자기는 또안 떠나요. 그리고 본인 또 컷오프 당하고. 근데 뭐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약간 정치권을 떠나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대류학 아주라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미국하고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미특보라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취득한, 좀 뭐랄까, 쓰려고 하나? 뭐, 그거는 뭐,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봉주 특보는 뭐,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모르겠어요.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러한 인사가 맞아요? 도움이 돼요?
3: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 다
3: 얘기해서.
1: 모르겠대. 어떻게 오늘.
3: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의도 자체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많은
1: 그러니까요.
3: 상상을 해보죠. 송우창? 이분? 이렇게. 그러면 안철수 떠오르고. 정봉주? 이분? 낙곰수 떠오르다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들어갈래다 못 들어가. 뭐 이런 정도 생각난단 말이죠. 정확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뭐 넓게 쓴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 당대표예요, 당대표.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여당 대표니까 권한이 훨씬 많을 수는 있지만, 그당 생활 많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대표가 권한이 세 보여도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3: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그 오랫동안 밖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맺힌 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에 너무 세게 보여서 네. 그게 좀 기대치에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뭘 갖고 올릴 거냐.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올리죠.
1: 네.
3: 국민들께서 지지율을 올려준다는 의미는 나한테 체감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늦게 반응이 되잖아요.
1: 네.
3: 그럼 결론은 숫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세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느낌 탁 떠오르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방향성이 어쩌고 방법론이 어쩌고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 뒤에 까맣게 해놓고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여당 대표가 이 의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느냐 여기 마이크 차고 이런 이미지 정체가 맞냐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신 기자님께는 그냥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네. 왜 이런 분들을 네. 임명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지지층 반발을 안 하겠어요?
0: 근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0: 어쨌든 네. 역할이 있어서 맡긴 거다.
1: 어떤 역할일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의원이 뭐 과거에 뭐 정청래 대표랑 전 대표랑 친했고 이제 김어준 씨랑 친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소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뭐 당연히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이랑 출연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쪽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네.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어쨌든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사이가 지금 좋든 나쁘든 과거에 인연이 있어야만 또
1: 그렇죠.
0: 그걸 고리로 맞아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TV가 오리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의 오리진은 김민석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누구예요?
0: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를 김민석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뭐 후속 조치 관련해서 김남준 뭐 이제한테 뭐 지시 의원한테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공개 지시를 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한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고 발표를 할 때는 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는구나. 그걸 내가 어쨌든 표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의 약간 조율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연결고리로 저는 정봉주 의원을 좀 발탁을 한 게 아닌가.
1: 송우창 전 의원은요?
0: 그건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생뚱맞은 인사면 네.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0: 근데 이렇게 막 너나에 한 명이 좀 덜 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사실 메인으로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만 딱 한 명 발표를 하면 네. 시선이 집중되니까 약간 이제 두루두루 요
2: 그러니까 그리고
0: 논란이 있게 한 게 아닌가.
2: 당특보니까 솔직히 예. 뭐 정청래 대표는 뭐 당특보 몇 명씩 안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대표의 특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1: 초반 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 네.
1: 김민석호 순항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2: 저는 응원을 섣불리 지금 막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되게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1: 위기 상황이에요.
2: 예, 위기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쳐주기에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1: 네.
2: 저는
1: 뭘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염려되는 점이라고 네, 표현을 할게요. 네. 예, 염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모양새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1: 겉멋만 들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뭘 이렇게 아니, 자꾸 언어를
2: 아니 지금
1: 쳐요.
2: 시작하는 당대표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니까요. 정말 잘 돼야 돼요. 네. 지금 안 되면
3: 이해합니다.
2: 이 정권이 정말로 위태로워요. 지금 너무 중차대한 고비라 가지고 그리고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1: 네.
2: 이제 자원의 배분인데 시간 자원의 배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넓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TF 뭐 숨을 몇 개 한꺼번에 출범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의원들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나 열심히 해야지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불만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주고 단내가 나도록 뛰게 만드는 건 좋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걸 검토하고 뭔가 이 뭐랄까 결제하고 감시하고 이거를 내가 꼼꼼하게 아주 살벌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오픈하시고 성중대하고 막 국무위원들한테 뭐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잠깐 열광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토론이 증발되고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한 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좀 그동안 봤을 때 당의 모습이 답답했겠죠. 의원들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한번 확 한번 그 처음에 한번 초장의 길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1: 의혹과다.
2: 네. 그래서 제일 저는 우선순위는 당의 체질 변화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성 당원들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에 유리할까. 내 후원금 아직도 안 차고 있는데 어디 가면 내 후원금이 꽉 찰까. 아 저기 유튜브가 갖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내가 후원금 차겠다. 저기 좀 연다할 사람 없어? 나 출연시켜줄 사람 없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이었다면 그걸 좀 독립시켜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 요 체질 개선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당정 갈등의 본질은 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1: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1: 정청래 대표한테 네. 이렇게 모욕 주는데요?
2: 아니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1: 본인이 폭력적인 이런 마이크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2: 근데 정청래 대표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뭘 모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대표할 때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네.
1: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민석 네. 대표가?
2: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김남희 의원이나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조금 이런 일인 1표제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좀 가중치 주는 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다 당원당규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 했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좌표 찍어갖고 밤새도록 문자폭탄 받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불러만 일으키고.
1: 윤인석 대변인님은 김민석호 어떻게 보십니까? 2주 보시고면서.
3: 얼마 안 됐으니까
1: 좀 보면 알잖아요. 근데
3: 예,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너무 막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글쎄요. 그 기대치에 그렇게 부합하는 성과가 나올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좀 보여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운동권 학생들 노선 투쟁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분들 토론하기 좋아하잖아요. 네가 틀리고 내가 오라라는 거를 꼭 네.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는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이고 민주당 상황도 그렇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 네.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 그걸 뒷전에 놓고 일단 우리 동네에서 옳은 길이 뭔지를 다 증명해 줄게. 이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예. 본업에 충실하냐. 학업의 뜻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1: 긍정적으로는 안 보시네요. 신혜용 기자님 저는 네.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연찬회 하잖아요.
0: 네.
1: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0: 네.
1: 그 대단히 호화로운 호텔이거든요.
0: 네.
1: 1박에 대단히 비싸요. 거기서 연찬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상
0: 네.
1: 오늘 그냥 연수원 같은데 좀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들고 네. 식판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야지 집권여당이 이런 초호화 호텔에서 하는 게
0: 의원이
1: 맞아요?
0: 너무 많아졌잖아요.
1: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네? 근데 아마 인스파이에서 작년인가도 한번 당 행사를
1: 파라다이스에서 했고
0: 아.
1: 파라다이스도 엄청 좋은 호텔이잖아요.
0: 인근에 있는 호텔. 민주당이
1: 이게 맞아요 근데?
0: 뭐 이렇게 자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1: 그럼 막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네. 돼요?
0: 흥청망청 썼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됐고 아무튼
1: 아니, 매우 그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0: 그렇죠 매우 좋은 호텔에서 이제 뭐 2년 연속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글쎄요 뭐
1: 아니 보통 국민 눈치 보면은 네. 이렇게 뭐 한전 연수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0: 네.
1: 퍼포먼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과연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아마 없을 없었을까? 정도로 제가 볼 때 김민석 대표가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네, 그게 사실은 좀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선도 그렇죠. 뭐 현장 행보도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청와대 오찬도 그렇죠. 뭐 워크숍도 그렇죠.
1: 지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0: 너무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 이제 총리가 아니잖아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약간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의 1호 지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지시가 쏟아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주제의 기사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고위당정도 그렇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네.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선을 그어줄 부분은 그어주고 있잖아요.
1: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인요한 뭐 적십자사 뭐 총재 네. 임명하지 마세요. 네. 이거 뭐 대통령실하고 짠 거 아닐까?
0: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 대표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가 한번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거는 실거주 비거주 나누지 맙시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그간에 여당 대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반대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민주당이 제주도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이슈가 있거나 네. 법이 고쳐지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는 이제 공분이 일어나는 큰 사안이 있으면 여당 대표가 가서 또 이제 피해자 가족도 만나고 좀 달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보완 입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1: 맞네요.
0: 법사위에만 퉁칠 게 아니고 당대표가 주도해서 본인도 이제 전당 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아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게 선명해질 텐데 네. 이제 그렇기보다는 뭔가 인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약간 자기 사람 계속 좀 이렇게 앉히는 그런 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정책적이고 좀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1: 잘할
0: 같아요.
1: 잘할 것 같아요.
0: 잘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네. 네. 여의도 숙녀 캠프 우리 신혜영 기자님 참석으로 더 빛나고 있는데 네. 광고를 듣고 와야 우리 아하. 신 기자님 출연료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
1: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얘기해보고 이준석 전 대표 사퇴 문제를 좀 얘기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번 주에 그냥 보수 쪽에서 사건들이 많았어요. 장동혁 대표 1주년 취임 뭐 회견 쇄신안 발표 이준석 대표 사퇴 안철수 의원이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연찬에 참석하고 어우 이번 사건이 많았는데 네.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네. 이번 주에 자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신 그런 사건은 뭡니까?
3: 박 대통령 오신 거죠.
1: 아 그래요? 장동혁 1주년 아니에요? 중간에 사퇴할 줄 알았는데.
3: 제가 그 1년 못 넘긴다고 내기 걸었다가 흑돼지 두 마리 사야 되니까 네. 뭐 그건 그렇고.
1: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네. 어떻게 보세요?
3: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런 경우가.
1: 처음이에요.
3: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오신 경우는 있죠. 윤 대통령도 오시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네. 복귀하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복원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산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네.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초청에 의해서 오신 거고 그럼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를 봤더니 결론은 지도 중심으로 단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 다시 오신 거나 마찬가지다. 예, 띄엄띄엄 나오시겠지만 예, 그래서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1: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시죠?
3: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 지도부라는 단어가
1: 그쵸.
3: 장동혁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분의 화법상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있어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럼 중심으로 단합하라는데 지도부 빼고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관용어처럼 나온 단어라고 저는 봐요.
1: 네. 네. 신혜용 기자님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좀 핫 이슈 보수 네. 쪽에서 뭘로 꼽으세요?
0: 국민의힘에 요새 핫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 그래도
0: 네. 아무튼 그래도 저도 장동혁 대표의 1주년 취임 회견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0: 지금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정치권의 시대 정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1인 1표를 넘어 당원 주권을 보수의 세길로 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이제 어쨌든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인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영입하겠다. 어느 풀까지 넓히겠다라는 오. 건지가 저는 궁금했고 이미 뭐 이제 많은 그런 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중앙정치 무대 전면에 이제 등장시키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그거였죠. 장소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남은 1년.
1: 그러니까요.
0: 남은 1년. 나 임기 2년 꽉 채워서 다 할 거야. 총선 지휘까지 내가 어떻게든 영향 미쳐서 할 거야라는 그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아주 인상 깊었다.
1: 그 네. 이럴 줄 알았어요. 1년 임기 채울 줄 알았어요?
0: 저 1년은 채울 줄 알았어요.
1: 오, 그래요? 네.
0: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당장 장동혁이랑 각세하고 뛰어들어서 본인이 얻을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대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될 거라는 보장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어떤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또 이제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아니 그러면 다 떼고 한번 붙자고 해. 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네. 붙여봐 투표 붙여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실제로 자기가 총선 공천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있겠죠.
1: 네.
0: 그럼 장동혁 대표는 뭐 어부지리로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외부적인 이슈가 악재만 있던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선관위 부실 투표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밀고 싶었던 이슈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심폐소생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2년 꽉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제 1년은 잘 왔다. 네. 네, 남은 1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1: 네. 네. 강승 변호사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2: 그래도 이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0: 촉구 결의안
2: 네, 이걸 중요하게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아주 좀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그러니까 말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극우화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실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당장 못 쫓아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토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당 정체성의 확립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에 뭐 냉전 세력이나 뭐 권위주의 정부 세력하고 다르다.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그들하고 우린 다르다. 극우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당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2: 많고. 제명축구 결의안에 이제 뭐 한재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우재준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이나 당론을 또 뭐 어기고 나간 의원총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국민의힘이 참 그런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되기에는 참 어렵겠다 이번 사안도
1: 징계축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네. 것은 네. 잘했다 맞다 옳은
2: 그렇죠
1: 일이다?
2: 그래야죠 그래 보세요? 왜냐하면 당내 징계가 지금 뭐 완전 정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우리 편은 봐주고 적은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이진숙 의원은 사안의 분기점을 봤는데 쉽지 않겠다. 저는 좀 전향적으로 막 친한계 의원들이 와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상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게 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1: 아쉽대요. 네.
3: 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1: 친한계잖아요.
3: 제가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저는 갔을 거예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고향이 대구
2: 시장이죠. 네. 예, 예.
1: 어떻게 보세요?
2: 한국 정치가 진짜 가뭄든 논처럼 바짝바짝 갈라지는 그런 빈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1: 네.
2: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의존하면서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서도 발견됐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뭐 노무현 대통령 누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적장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혀 호소하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버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원인은 양당 간의 이제 경쟁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로 이제 역량이 더 강화되고 상대방을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더 우리가 더 능력을 배양시키자. 더 정치 잘하는 집단으로 변모하자. 이렇게 가면은 참 선순환인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욕하는 게 정치인 걸로 되면서 이제 자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대표도 그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보수 지지자들도 잘 싸우는 사람, 뭘 어떻게 싸우는데, 그 다음 실적이 뭔데 이러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런 메시지 한번 내주면 힘이 실린다.
1: 네.
2: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치 못하냐 이거예요. 과거 거를 안 빌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탄핵당한 분을. 비극이죠.
1: 신 기자님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내부 현안과 이 첨예한 갈등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1: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 모르죠.
0: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크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싶기도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등판 자체가 네.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네. 긍정적인
0: 그 유영하 의원이 꼭 이번엔 가셔야 된다고 했나 보죠.
1: 네. 본인에게 좋은 건가?
3: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이 시점을 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찬에 모셨냐.
1: 네. 그랬어요. 왜?
3: 연찬에는 국회의원 연찬이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그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1: 네.
3: 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있는데 그걸 메우거나 또는 뭔가 갈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니까 역할이 이렇게 비어있죠.
1: 네.
3: 이렇게 구조상 비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감 있는 분을 연찬의 자리에 모셔서
1: 네.
3: 뭘 좀 하자 아마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3: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노선을 우리가 다시 따르고
0: 네.
3: 그러면서 다시 뭐 옛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정치의 영향력을 막 고양시키고 이거보다는 지금 당 상황이 뭔가 좀 비어있고 중진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뭐가 좀 없어 보여서 그것을 채워서 연찬을 기점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기획이 아닐까.
1: 네.
3: 그러면 우리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
1: 뭡니까?
3: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1: 네.
3: 뭐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도 패널로 말씀하실 때 아마 중간 단계 성격의 비대위는 분명히 있어야 할 테니 전당대회 앞두고 뭐 장독 지도부를 꼭 무너뜨린다 이런 차원보다도 아마 그 차원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그 작업이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 안에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닐까.
1: 네.
3: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임기를 2년 꽉 채우는 건 아닌 거죠.
1: 네.
0: 새로운 구심점 누가 되냐 할 때 점하면 정점식 해가지고. 네?
3: 점하면?
0: 점하면 정점식이다. 네. 새로운 구심점은 정점식이다.
2: 구심점은 정점식.
0: 네. 해서 그러니까 사실 누가 모셔왔는지가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본 포인트인데 맞아.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사저까지 찾아가가지고 맞아. 밥 먹고 이제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취지로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해달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아마 뭐 그냥 지도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도 해석되고 귀에 걸면 코걸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나 불러준 사람에게 유리한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같고 원론적인 메시지 같고 그래서 아마 초대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아쉬 할 것 같고 이 행사가 어쨌든 나의 공으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 만들었어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TK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것인데
1: 그렇죠?
0: 그거를 좀 효과를 좀 못 누려서 약간 아쉬워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그 요 두 가지 점인데 네. 첫 번째는 그 참석했던 의원들 연찬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가셨을 텐데
1: 그렇죠.
2: 근데 중간에 많이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3: 네.
1: 듣다가?
2: 네. 듣다가 나오셨대요. 뭐야 이게.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우리도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다는 거죠. 뭐 선관위 얘기하시고 뭐 참정권 투쟁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 하나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가 있었다면 안 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TK에 주는 메시지인데 대구의 정서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아주 그 박근혜 대통령과 동년배에 있는 70대 이상의 분들은 감성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 무조건 응원 이런 정서가 있지만 20대부터 특히 뭐 2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는 왜 전직 대통령이 이용당하느냐. 저 왜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고 자꾸 저렇게 끌려다니느냐. 유영아 진짜 나쁘다. 이 목소리 많아요. 네. 네. 결국 유영아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고 이제 허리도 굽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악수하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왜 저걸 분별을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바보처럼 우리가 알았던 정말 영웅같이 생각했던 보수의 영웅인 전사인 박근혜가 왜 저렇게 됐냐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소비하면은 보수의 뭐 그나마 정통적인 자산으로 뭐 자신들이 평가한다면 그거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좀 유영아 의원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어요. 신혜영 기자님 좀 네. 통화나 뭐 왜 사퇴했는지 네. 앞으로 뭐 할 건지 좀 취재하신 거 있어요?
0: 안 알아봤습니다.
1: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0: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옛날부터 개혁신당 굉장히 애절을 갖고 네.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전으로 해가지고 뭘 보여줬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들게끔 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정말 한 석밖에 못 얻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모로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당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그쵸?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날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사전 네. 취재가 안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 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항상 이러잖아요. 이준석 걱정하지 마. 네. 니들 걱정이나 해. 네. 이러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0: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 정의안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내고 앞으로 당이 어떤 실무적인 방향으로 갈 그 그런 거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가 사퇴를 한 건지 그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가까이서 뭐 모셨던 혹은 같이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그간의 소회 플러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들을 네. 많이 올리거든요. 물론 대놓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인간적인 애정으로 조언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당대표로서의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다인 것 같아요.
1: 오, 그 돼요. 말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데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3: 좋은 얘기를 먼저 해보면 네. 당대표직을 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작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면 해석이 항상 뭐 국민의힘이랑 합당하려는 거 아니야. 뭐 당을 다 들고 가가지고 뭘 요구하면서 지분을 얻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거기선 좀 자유로워지니까 활동폭은 좀 넓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만 세 번 한 거예요. 저희 당에서 한 번 한 것까지 치면은.
1: 그러네요.
3: 그러면 연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치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남은 게 뭐냐.
1: 남은 게.
3: 예.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결국 이준석은 혼자구나.
1: 그러니까요.
3: 정치는 세인데 숫자인데. 지금까지 같이 했던 분들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계기가 있어 다시 뭉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어디서 누구와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어서 본인의 새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의죠. 대단히 부정적이다.
1: 강수영 변호사님, 개혁신당은 네. 이준석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대표였잖아요. 네.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없는 물론 당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면에 없는 개혁신당 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불가능하죠.
1: 불가능해요?
2: 불가능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던질 때에는 개혁신당의 해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래요?
2: 본인도 그렇게 의도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플랫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책임지는 듯한 모양새를 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물러나면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원인을 당연히 이준석이 아닌 외부로 찾게 돼 있어요. 이준석이 아닌 사람에게 네. 책임 전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현역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경기도 안부 출마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뭐 어차피 뭐 박가리 했는 데서 뭐 나오면 뭐 될 줄 아나 자기가? 뭐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은 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본인 자산은 지지층은 결집시키면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쁘게 보면.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지금까지 당을 꾸려가지고 왔지만 원외 인사들 다 떠나가고 다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 다 틀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나니까 틀린 사람 내보내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현역 의원들 조금 남고 최고위원 조금 남았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내 쇄신안을 안 받아들이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큰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본인 캐릭터를 바꾸지 않으면 활로는 눈치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캐릭터를 못 바꾸면 글쎄 근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배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젊은 나이 아닌가요? 근데 지적을 여러 차례 당하는데도 별로 변화해 주지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신 기자님 짧게 네. 개혁신당 전당대회 네. 이게 누가 출마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0: 지금 없죠?
1: 없죠.
0: 천하람 원내대표가 쉬울까?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인 거죠. 네. 근데 당대표?
1: 누가
0: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 뭐 당직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좀 알만한 개혁신당의 인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이기인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뭐 사실 뭐 낙선한 전 뭐 지방선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서울에서도 뭐 여성의당한테도 졌었는데 그런 인사를 또 당대표 후보로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1: 네. 그거 안 보이네.
0: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 입당설 있었잖아요. 그거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사실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네.
1: 네 분을 수습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고 활로가 참 방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신혜용 기자님
0: 네.
1: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0: 네.
1: 저희 신혜용 기자님 한번 모시고 방송 네. 해보고 싶었거든요.
0: 네.
1: 제 소원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여의도 숙녀 캠프가 너무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0: 네.
1: 짱루만 여의도 가서
0: 네.
1: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소회 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0: 영광이었고.
1: 뭘 영광이에요?
0: 네.
1: 제가 아니,
0: 사실 저희 다 같이 뵙는
1: 그러니까.
0: 식구들이잖아요.
2: 전부 장모만의 멤버들이야.
0: 아, 여러분이 얼마나 저희 방송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지를 몸소 느끼고 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강소영 변호사님 특별히 더 감사드리도록 합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1,924명, 티베트 지역 실종자 558명을 합하면 모두 2,482명에 달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납니다.
6: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9: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8: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10: there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8: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1: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8: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7: 중국 티베트 공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6: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에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3: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12: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 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4: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12: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은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야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수 이후 상류의 고인물이 또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네팔 라수와 누아코트와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댐과 발전시설도 거센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6: 수로식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5: 계곡 사이로 거친 물살이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는 순식간에 댐 너머까지 넘쳐 흐릅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던 댐을 덮쳤을 때 모습입니다.
16: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15: 이곳에서 직선 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댐을 통해 터널로 물을 흘려보낸 뒤 약 10km를 지나 340m 높이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UT1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시설에 있던 직원들은 구조됐지만 사무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7: 네팔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현지에 있는 신속 대응팀이 헬기 3대를 빌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을 대기 중이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으로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려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당국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1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고립 지역에 남아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파견됐던 주 네팔 대사관 영사 한 명도 함께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7: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6: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데요. 정영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14: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토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돼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가 탑니다.
17: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14: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18: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14: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7: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14: YTN 정영수입니다.
7: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닌 산의 안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6: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위성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물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결국 선언되나 하는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선거를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언했다고 해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 네, 물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거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선거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권자는 등록할 때 반드시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투표소에서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이나 장애 또는 군복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한국에서는 굳이 다툴 일이 없는 절차입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선거 때 유권자 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투표소에는 그저 신분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네, 유권자 등록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자기 주 선거 당국에 직접 신청해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권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주가 많습니다. 또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허술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진이 붙은 본인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상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그저 우편으로 붙이는 방식이죠. 지난 2024년 대선 기준으로 1억 5,800만 표 가운데 30.3%가 우편투표를 했습니다. 약 5천만 표가 우편투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우편투표가 급증했던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 방식이 부정에 취약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에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주체는 백악관이나 연방정부가 아니다라는 말씀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선거는 50개의 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3천여 개 카운티 당국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 운영, 또 조기투표, 우편투표, 또 개표까지 나눠서 맡습니다. 조기투표 기간이나 신분증 요구 여부는 그런데 또 주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연방정부 소관이 아니고 각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휘하는 연방기관을 움직여서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국토안보부에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국 등 연방정부가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서 각 주별로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 60일 전까지 시민권자 명단 만든 것을 각 주선거당국에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60일 전까지 아, 늦었죠? 이제 선거 뭐두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이 명단을 받아서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들은 다 걸러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자, 우편 투표 용지 배달은 연방기관인 USPS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USPS에 국토안보부 시민권자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달 주체인 USPS가 시민권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서 시민권자에게만 보내고 시민권자 아닌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 그것을 배달 주체인 USPS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USPS는 연방 우정국, 네, 연방 기관입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이 관여하는 일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권자 혼란,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이 커질 것을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편하기에는 이제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개편한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투표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뭐 승복하지 않는 불복 선언이 있게 되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투표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또한 번의 초유의 사태가 걱정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 즉,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그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 소위 불복 선언 등이 나오면서 지난번 의회 폭동 같은 국가 비상사태, 국가 대혼란 사태, 그런 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이어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까 봐 걱정되는 상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을 상대로 군사 대응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궁극에 가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란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결 방식을 기존의 군사 공격에서 경제 봉쇄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벼랑 끝에 몰린 이란으로서는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잃을 게 없을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정책센터의 중동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제3국들에게 이란의 남은 생명선을 끊도록 더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이란은 이런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점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상대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 방침을 발표한 뒤에 이란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틀 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국가는 적국이다라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국방장관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의 이 같은 경고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이란의 이 같은 반응은 그들의 경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점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으로 최악의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의 승리나 협상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리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며 자칫 지나치게 몰아붙일 경우에 이란이 군사 충돌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흥미로운 건요, 똑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영어 속담으로는 A cornered rat will bite 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이랑 내용 똑같죠. A cornered rat, 코너에 몰려있는 rat이 will bite, 문다, 뭐 이런 말입니다. 번역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옛 속담과 너무나도 똑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없는 상대라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큰 반격을 하거나 죽을 각오로 덤벼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코너에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A cornered rat will bite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댄 설리번과 댄 설리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에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 두 명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은퇴한 전직 교사인 댄 설리번 후보가 알래스카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의 현직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도 댄 설리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예 후보도 댄 설리번, 동명이인입니다.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 경선은 정당 구분 없이 후보들이 모두 경합해서 상위 4명이 본선에 오르는데, 현직 의원 댄 설리번과 교사에서 은퇴하고 정규에 진출한 댄 설리번이 나란히 그 4명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권자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미들 이니셜입니다. 현직 상원의원 설리번은 댄 S. 설리번이고, 은퇴 교사 신예 정치인은 댄 J. 설리번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의원 S. 설리번과 전직 교사 J. 설리번 등두 명의 설리번이 본선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원 다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공화당은 J. 설리번의 등장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본선에서 S. 설리번에게 갈 표가 자칫 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측이 의도적으로 유권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J. 설리번을 투입했다라고 비난하며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름이 같다고 후보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제이 설리번은 그런데 약간 민주당 성향인 것만은 맞습니다. 과거 민주당 모금 플랫폼에 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이 설리번은 민주당과의 결탁설을 부인하면서 대인 제이 설리번은 내 이름이자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도 댄 설리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댄 설리번인 게 무슨 죄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화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본선은 순위 투표제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치루어집니다. 유권자 한 명이 후보 4명 모두를 대상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순서를 매겨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개표는 1순위표를 먼저 헤아려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데, 그렇지 않으면 꼴찌 후보를 탈락시키는 과정으로 계속 1등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긴데요. 자, 여하튼 알래스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누가 현직 설리번이고 누가 신예 설리번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서 부과하는 이른바 공동 유틸리티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요금을 낼 수 없다라며 집단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버질과 사각코너에 있는 버질 스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는 5년 전 입주 당시 유틸리티 비용이 매달 약 $50 선일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가 받아든 쓰레기와 하수도, 수도요금 청구서는 $182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시 당국의 수도요금 인상 폭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였습니다. 분노한 포토와 이웃 주민들이 정확한 계산법과 증빙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는 대략적인 산정 개요만 보냈을 뿐 개별적 세부 내역이나 원본 고지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버질 스퀘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단체 서한을 보내고 요금 납부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안 쓰는 겨울철 수영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대행업체 측은 계량기 개별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마저 금지되면 유틸리티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동 유틸리티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출신 한인 여성 3명이 창업해서 아마존의 유기농 생리대 판매 6년 연속 1위에 올라 있는 성공을 거둔 여성 토털 웰리스 브랜드 라엘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매각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라엘은 백양희 CEO, 또 아네스 안 CCO, 또 원빈 나 CPO 등 한인 여성 3명이 지난 17년 LA 스타트업으로 설립했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기농 순면 소재와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여성 용품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라엘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타겟, 월마트, 울타 뷰티, CVS, 월그린스, 올리브영 등 4만여 개 매장에 입점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전국 평균보다 11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 또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가 중년 이후로 늦춰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47세가 되어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시점이 36세입니다. 무려 11년이나 캘리포니아가 늦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가격과 또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의 부족, 또 소득 증가 속도 등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올해 2분기 중간 주택 가격은 87만 $9,900, 약 88만 달러로 전국의 중간 가격 44만 $5,000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 약 $5,500 정도의 몰기지 상환액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려면 연소득이 약 22만 달러가 돼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 스탬프나 메디켈, 또 정부 주택보조 이 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이민국은 최근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 9월 18일 이후에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부터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규모, 소득, 자산, 또 교육 및 직업 기술 및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제공받은 메디케이드나 섹션 A 등 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혜 이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택배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USPS에 따르면 연중 최대 물량이 몰리는 하리데이 시즌을 대비해서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택배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요금은 배송 서비스 종류와 패키지 무게 그리고 배송 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프라이어리티 메일과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무게에 따라서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3달러 90센트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장거리 배송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더 큽니다.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무게에 따라서 1달러에서 최대 9달러 10센트까지 인상되며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최소 75센트에서 최대 7달러 50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음날 배송 서비스인 이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역시 지역 및 무게에 따라서 최소 1달러 40센트에서 최대 20달러 80센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 한인 동호회인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은 최근에 한인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하우스 캐년을 거쳐서 캘리 캠프와 비콘 픽을 오르는 여름 산행을 실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파른 바위길을 따라서 해발 8,441피트 정상을 완주한 한인 회원들은 직접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정상에서 침묵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주사공화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집에서 놓는 자가주사가 미국에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자가주사는 당뇨 환자들만 거의 하는, 사실 이 당뇨 환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비만치료제 등이 확산되면서 직접 약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주사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이저에 따르면 성인 약 5명 가운데 1명은 이 오젬픽 같은 주사 약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위한 체외 수정을 위해서도 집에서 자가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 자가주사 이 사용률은 2018년 이후 약 40%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을 높이는 펩타이드 등이 피부 주사용 보충제도 자가주사로 현재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주사가 이렇게 퍼진 데는 사용 편리성이 높아진 그 기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내부에 숨어 있는 자동 주사 펜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주사 요령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찔러야 덜 아픈지, 어떻게 해야 기포가 안 생기게 놓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 이 유튜브 영상은 연일 크게 조회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버려진 주사바늘에 찔리는 환경 미화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최근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자가주사기가 하도 거리에 뒹굴어 다니니까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는 자가주사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공원으로 꼽히는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 탑승객들의 사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북쪽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 발렌시아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여성 승객 두 명이 뇌출혈 증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40살의 파멜라 기에는 롤러코스터 탑승 후 심각한 경막 하혈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언어 및 신체 능력이 되돌아오지 않아 말하고 걷는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기구를 탄 25살의 나오미 윌킨스도 의식을 잃고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윌킨스는 아직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 중환자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엔과 윌킨스를 치료한 의료진은 심각한 뇌 손상은 롤러코스터 탑승 중 급격한 감속과 또 급격한 가속 등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X2라고 불리우는 이 롤러코스터는 약 2분간에 걸쳐서 최고 시속 80마일로 내달리는 식스 플래그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다른 롤러코스터 와는 달리 좌석이 360도 공중에서 회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은 그런데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X2라는 롤러코스터가 10여 건의 중상 및 입원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미국이 5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관광객 65명 정도가 실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아이맥스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다 워킹머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 워킹머니닷컴 무료 1대1 예약 상담
1: 213-804-9555
2: 다시 한번
1: 213-804-9555 워킹머니닷컴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중간선거와 인플레이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등 각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이 소고기 관련 세금은 면제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비도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 심리의 위축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다시 악화되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실적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생활 물가까지 들썩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라운드 비프용 제품에 대한 초과 관세조차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간 최대 30만 톤까지 그라운드 비프용 제품에 대한 할당량 초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소고기가 현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어디 그게 쉽습니까? 올해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약 8,620만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매년 1년 사육 두수가 약 1억 마리 정도가 됩니다. 대충 한 1억 마리가 돼야 기본적인 물가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1억 마리에 턱없이 모자라는 8,620만 마리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처럼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 20%가량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고기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늘어나면 미국 축산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 마가 성향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이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상원 내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바로소 의원은 미국인들은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원하는 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식탁에 일단 소고기가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폭등한 상황에서는 미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소고기 자체가 식탁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징조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전방위로 뛰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재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니까 51.0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55.2였는데 한 달 만에 51.0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심리가 그만큼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중간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물가 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최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품목별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잡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고기의 사례처럼 자칫 잘못하면 적극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 물가 상승 문제가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그 막바지에 그 빠르게 올랐던 물가가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 있는데 한몫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한몫을 했었던 그 물가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몫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0: 네, 네팔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이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아마도 늘어나겠죠. 사망자가 현재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2,500명 가까이 됩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YTN의 보도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 네팔의 대통령 관련 후속기사도 있는데요. 후속기사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현재 구조작업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2: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1: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 내 아이가 जैसे-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1: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지금 이 네팔이라는 작은 나라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상상 못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요. 네팔의 지금 대통령이 유명 가수, 유명 래퍼 출신입니다. 춤추고 랩하고 막 그러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리더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선글라스를 쓴 채 차량 위에 올라가서 흥겹게 춤을 추는 이 남성, 춤사위가 좀 예사롭지 않죠? 바로 지난 3월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의 취임 전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선글라스가 트레이드마크인 샤 총리, 원래는 유명 래퍼였습니다. 기득권의 부패와 불평등을 랩으로 비판하다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지난 2022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되면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는 네팔 정부의 SNS 통제와 부정부패에 반발해 지세대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원하면서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기존 정부가 무너진 뒤 치러진 올해 3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990년생 36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네팔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샤 총리는 국민들에게 단결과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팔로워가 240만 명이 넘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상실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전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총리 취임 5개월 만에 발생한 이 대형 재난으로 인해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댄 설리번과 댄 설리번 스토리. 아,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후 빅픽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차기 미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형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 감사 권한과 청문회 개최권, 또 소환장 발부권 등 의회의 무차별 권력을 활용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맹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가족, 또 재산 등까지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일 뿐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인데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뺏기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권력을 나누거나 후계자를 키워주는 부류의 정치인이 아닌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것이 그의 빅픽처다라고 짚었습니다. 차기인 120대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공화당 의원들은 때문에 대부분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각 주에서 치루어진 공화당 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론자들을 사실상 정계에서 대부분 은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지지하는 인물을 앉히는데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상하원 공화당이 더욱 마가 구호로 바뀔 것이다 라며 더욱 충성파들로 공화당이 채워질 건 뻔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후보 지명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책 메시지까지 차기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0: SK하이닉스의 미국 내첫 반도체 생산 기지인 인디애나 펩 착공식이 지난 26일 퍼듀대학교 홀로웨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총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54만 헥타르 부지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패키징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착공식에 유독 이목이 쏠린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메모리 전 공정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펩은 미국이 요구하는 메모리 칩 자체의 미국 현지 생산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 제조한 웨이퍼를 미국으로 가져와 칩을 쌓고 연결해 고대역폭 메모리로 완성하는 첨단 패키징, 즉후 공정 기지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엔진과 핵심 부품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조립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식입니다. 광로정 SK하이닉스 사장은 행사에서 연간 수십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디애나를 Made in USA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공장 건설부터 철저한 현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초 건축은 미국 업체가 맡고 철근 등 주요 자재 역시 최대한 미국산을 사용합니다. 인디애나 펩은 향후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메모리 생산 시설 투자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업체와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추가 펩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과 재정 보조금 등 사업 조건이 맞는다면 미국을 포함해 어느 지역이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보택시 회사인 웨이모는 내년 독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뮌헨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정밀지도 작성과 전문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말에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정식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 텍사스주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올랜도, 그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테네시주 내슈빌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 서비스 지역으로는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모보다는 반발짝 늦지만 테슬라도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늘리는 중입니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주에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5,000대 이 운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로보택시는 최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와 테슬라 이 양강 기업으로 꼽히는 이두 회사가 아마존의 죽스와 함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위라이드 등도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10,000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주말입니다. 오늘 일 끝나면 주말입니다. 이틀간의 주말을 갖게 되는데요. 이틀간의 주말이 아닌 이틀간의 휴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휴가 같은 주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잔육 인사올립니다. 어젯밤 하늘 보셨나요? 평소보다 다리 왜 저러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줄을 섰죠. 태양과 지구와 다리. 태양이 빛을 보내고 지구가 그 빛 사이를 잠시 서고 그 그림자 속으로 다리 속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월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달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달이 사라진 게 아니듯 우리의 빛도 사라진 게 아니죠. 잠시 그림자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빛을 받아 환해지듯 우리도 그런 날이 빛받아서 오늘 환해지는 주말입니다. 나는 빛을 잃은 게 아니라 잠시 그림자 속에 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달이에요. 8월 맞아서 8월의 달 레드문. 오늘 밤 뒤늦게나마 어제 못 보신 분은 달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소원 하나 빌어보세요. 달은 아무 말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평하게 아주 오래 들어주는 친구니까요. 자, 굿모닝 차차차 금요일 우리의 마음에 달빛 하나 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달에게 빌어요.

어제 5월식 파쇼이었죠. 부분적이었지만 그래도 93%가 지구의 봄 그림자 안으로 달이 확 들어갔습니다. LA 인근에서는 밤 9시 10분경이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 둥근 보름달이 점점점 그림자에 가려서 아주 손톱만큼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어제 구름이 좀 꼈지만, 야,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오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모처럼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 사진도 좀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야 또 볼 수 있는 보름달 오늘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받는 이 태양의 빛이 8분 20초 전에 반짝했던 게 지금 받는 빛의 속도로 오는 그런 놀라운 곳에 살고 있는데, 사실 또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지구가 시속 몇의 속도로 돌 것 같습니까? 시속 1500km래요. 932마일의 속도로 동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천문대 밤하늘을 담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옛날 그 고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둥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연속으로 촬영을 하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정말 밤하늘의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궤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별을 본 지가 언젠지 별 보러 가자 별들에게 물어봐 언제 갈까 이러면서 세콰파크 좋아하십니까? 거기 가면 정말 오래된 그 장군나무도 있고 그러죠. 세콰파크에 100년 만에 1세기 100년 만에 이 야생 회색 늑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축을 지키느라고 야 잡아라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포획을 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인위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늑대 스스로 자신의 발로 수백 마일을 걸어서 이 사우스 캘리포니아 남가주로 이 세콰파크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살배기 암컷 늑대라고 해요. 저쪽 북캘리포니아로부터 홀로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늑대는 태어나서 한 살에서 세 살이 되면 독립을 한다고 그래요. 무리를 떠나서 근친 교배를 막고 또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해야지 이런 본능 때문에 홀로 그렇게 외로운 여정을 이 암컷 한 마리가 그냥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굉장히 강인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30마일, 50마일 달리는 그런 힘이 있어서 늑대 하면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이미지. 그리고 이런 늑대, 남자들은 왜 늑대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늑대 허리띠. 응?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분이 허리에다 잘 감아주시면 그게 바로 늑대 허리띠. 근데 동물계에서 으뜸 가는 순정파이자 가족애가 아주 깊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 마리와 짝과 인연을 맺고 또 새끼가 태어나면 삼촌과 이모 늑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육아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콰파크를 누비는 암컷 늑대 혼자서는 작은 토끼 뭐 이런 거를 잡으면서 생존법을 익히고 있겠죠. 밤하늘을 향해 오늘 밤 둥근 달을 보며 아우 이럴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응? 그러면서 미래의 짝을 찾는 아득한 신호. 어디 있니? 아우 이래야지 세콰파크에 또 늑대 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오늘 금요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9월 1일 올해 헐리우드볼을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은 바로 LA 필과 우리의 정말 떠오르는 우리 정말 바이올리니스트 대단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봄소리 씨의 바이올린 연주가 기획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볼에서 저녁 8시에 펼쳐지는 콘서트 LA 필 이 보름달이 거의 이렇게 떴을 때 달이 좀 기울겠지만요. 야외에서 그때 정도 되

0: 그러면 이 더위가 조금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8시면 선선하고 또 미리 맛있는 샴페인이라든가 음료를 챙기고 또 피크닉 준비를 하셔서 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한류볼을 너무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우 정말 이랬는데 아, 오늘 이 티켓을 여러분 원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까? 선착순 저요 하고 필요하시는 분께 드릴까요? 아, 조금 있다가요. 탱자 뮤직극장 오늘 견우와 직녀 7월 7석 특별 시리즈 그 마지막 회를 함께 하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탱자 뮤직극장 저나 뭐든 좋아요. 당신이 주인공 함께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헐리우드볼 LA필 가고 싶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213-531-2291 213-531-2291 제가 이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35가 아니고 홀순대 거꾸로 531-22 두리두리 91 하나를 구한다. 2291 531-2291 91로 이따 전화 주세요. 한번 전화 주시면 헐리우드볼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티켓이 몇 장?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자, 이번 주말에 뭘 하실지 별 보러 가는 것도 좋고요. 저쪽 바닷가도 좋고 계곡도 좋고 한번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문명을 뒤로하고 나는 혼자서 살수 있을까? 실제로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16년 동안 홀로 살아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선원 탐 닐이라는 분인데요. 이 어느 책을 보고서 그거에 빠져서 그래 나 거기 가서 혼자 살래 이래가지고 거기서 닭치고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닭을 기르고 또 채소를 가꾸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오롯이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제 아파가지고 거기를 나오면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나는 신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삶의 속도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세상을 떠난 뒤그 섬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간직한 국가 지정 자연 보호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정말 고독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온전히 자연과 신이 주신 이 삶의 속도를 온전히 느렸던 이 남자 대단하다. 어떡하지? 어떻게 외로웠을까? 10년 동안 뭐 있을까? 이런 사나이도 있는데. 아휴, 나도 뭐 혼자지만 외롭게 주말을 혼자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뮤직극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2: 3236601000번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1: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탱자 뮤직 극장 오작교 위해 재회 그리고 다시 기약하는 내일 머리 좋다는 까마귀야 까치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눈물의 오작교 그 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선 두 사람의 눈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0: 직녀야. 364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날마다 은하수만 바라보며 눈물을 찍어냈다고. 견우씨,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견우씨, 그새 어떻게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하늘에서 응? 소 치는 게 그렇게 꼴보직이었어? 응? 먹기만 했니?
1: 그게 그리움이 차오르다 보니 다 이게 배로 갔나 봐. 그나저나 직녀야, 까마귀랑 까치들이 저 밑에서 깃털 뻗지게 고생하는데 우리 빨리 안아나 보자.
0: 그래, 얼른 와서 꼭 안아줘.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둘은 티격태격하지만 1년을 기다린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만든 오작교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애틋한 온기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관우 씨의 깊은 울림 천년애를 듣고 계십니다.

직녀야,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우리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이 짧은 밤에 우리 뭐라고 보내지? 뭐라긴, 아, 1년치 수다 떠느라 잠잘 시간이 어딨어. 일단 우리 뭐 맛있는 것 좀 시켜서 야식을 먹으면서 얘기할까? 아니, 오작교가 배달이 돼? 어? 누가 배달해? 까치가? 그렇지,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가, 배달의 까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야식비쯤이야

앞뒤 짧은 재회의 밤, 서로의 마음만 확인된다면 아득한 기다림과 야식비쯤은, 오늘 밤 데이트 비용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두 사람입니다. 조간우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둘은 그렇게 숭그리당당 숭당당 그 밤을 보내고. 아니 뭐야, 알람이 울었어. 어, 닭이 울었어. 야, 까치들이 깃털을 털어내고 있잖아. 직녀야, 벌써 우리 헤어져야 돼? 진짜 아쉬워. 1년이 왜 이렇게 금방 안 가고 하루는 또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견우 씨, 내년엔 살 좀 빼고 오작교에서 만나. 응? 알았어, 내가 운동해서 몸짱돼서 올게. 직녀야, 내년에 보자. 7월 7석에 보자.

견우 씨, 이별이 끝이 아니야. 우린 내년에 꼭 만날 거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 조관우의 영원을 들으시면서 웃다 눈물 짓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견우와 직녀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도 늘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견우 직녀 스페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관우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추지 못해 탱자 뮤직극장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하고 싶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볼에 공연 티켓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LA필 공연 가보셨습니까? 이 공연 티켓이 꽤 비싸더라고요. LA필과 우리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봄소리님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고요. 티켓 두 장 지금 드립니다. 전화주세요. 13531-2291 531-2291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머, 옆에 그 세크리터리가 계신 것 같아요. 아리따운?
1: 아니, 없어요.
0: 그래요? 아리따운 여자분 목소리가 살짝 났는데?
1: 아, 좀 전에 라디오예요.
0: 어머, 제 목소리였어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디 누구세요?
1: 아, 더워요.
0: 네.
1: 엄청 더워요 지금.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0: 그쵸. 어제도 막 사우나.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봤어요. 그죠?
1: 네. 밤에도 잠 못 자잖아요. 열대야가 있어갖고.
0: 그쵸. 아이고. 네. 어떤 일 하시는데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돼요? 어디 시원한 데서 일하셔야 될 텐데.
1: 회사원이에요.
0: 아 그래요? 회사에 네. 에어컨이 빵빵하게 안 나오나요?
1: 아 지금 바깥에서 일하니까.
0: 아 그렇죠. 밖에 또 나타나려면 아 어떡해. 오늘 그래도 고비고 어제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1: 조금 나요. 네, 어제보다는.
0: 네. 요즘 어떻게 회사 다니시기 괜찮으십니까? 일하기?
1: 어, 괜찮아요.
0: 예. 네, 아유, 요즘은 진짜 월급쟁이가 최고요.
1: 그런가 봐요.
0: 아우, 장사하시는 분들 안 되셔 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죠?
1: 아니 너무 더우니까 네.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0: 그죠?
1: 그래.
0: 아 어떻게 진짜 우리 어디 저기 모두가 탱자는 거 아시죠?
1: 알아요. 예. 어디 맨날 듣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뭐시기 탱자십니까? 어디 어디 무슨 탱자?
1: 뭐더라? 그까지 내가.
0: 예?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더워요 탱자. 아까 제가 성함을 여쭤보니까 더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더워요 탱자님. 어 주말 더워요, 주말 계획은 뭐 세우셨어요?
1: 예.
0: 뭐 하실 거예요?
1: 아니 또 좀 전에 뭐.
0: 예. 네. 헐리우드볼.
1: 아예 생각 안 했어요.
0: 아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대화가 막 왔다 갔다 더위 먹었어 일단.
1: 더위 먹었어요.
0: 네. 헐리우드볼 가보셨어요 우리 더워요 탱자님?
1: 네.
0: 아 언제요? 어떤 공연 보셨어요?
1: 한 서너 번 봤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아 너무 좋죠. LA에 진짜 핫스팟이야 그죠?
1: 네.
0: 제가 티켓 두 장 준비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네, 누구랑 가시겠어요?
1: 예?
0: 누구랑 가시겠어요?
1: 네, 네. 아, 가면 와이퍼 가야죠.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녀의 네. 이름을 싹 불러주면서 자기야, 가자, 사랑해 네, 네. 이런 네. 메시지를 좀 진하게 남겨주세요. 더운데 시원하게 그냥 진하게 애정.
1: 알겠습니다.
0: 네. 시작.
1: 너무 더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딥시다.
0: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아유, 우리 더워요 탱자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티켓이 우송하면 늦잖아요. 저희 방송국에 나와서 픽업을 하셔도 되고 저도 갈 거니까 정 픽업할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 게시판에 선착순 한 분 얼른 쓰세요. 그러면 두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볼 가서요 피크닉도 하고 밤하늘도 보면서 밤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보네요. 봄소리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떤 분인가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와서 그분의 연주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굿모닝 차차차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까지 2부에는 우리 후니 탱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탱자가 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서로의 피난처, 안식처, 쉼터가 돼주자라는 의미로 한 분 한 분 탱자나무숲에 탱자로 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아유 어디 가기도 참 무서운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디를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북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북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덜란드, 뭐 응? 거기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노르웨이의 피오르라 그러죠. 막 빙하가 만들어낸 빙하도 많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굉장한 그런 뮤지엄이 문을 연다고 그래요. 내년 6월 달에 노르웨이 해안가에 그 작은 섬마을인데 안데네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박물관의 모습이에요. 바닷속으로 깊이 다이빙하는 고래의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가 수면 위에 둥글게 솟아있는 그런 모양을 똑 닮았습니다. 제가 언뜻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야? 고래 지느러미가 이렇게 물빛에 비쳐서 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뮤지엄의 모습인 겁니다. 아,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 곡선 지붕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북태평양 바다와 밤하늘의 오로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래의 소리, 수중 생태, 신비로운 이야기를 예술과 과학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공간이 예정될 거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고래 중에서도 고래들마다 굉장히 막 그 다르죠.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무서운 고래도 있고 험프백 웨일이라고 이 혹등고래, 이 혹등고래는 정말 굉장한 그 엄청난 길이만 해도 40피트에서 50피트 무게만 해도 30톤이 넘어가는 엄청난 거구인데요. 바다의 로맨티스트이자 음악가라는 매력적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컷이 번식기가 되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이 노래가 수백 마일 밖까지 울려 퍼지는데 놀랍게도 같은 바다에 사는 혹등고래들은 해마다 최신 유행가처럼 그 버전이 조금씩 다르대요. 야, 올해는 이게 유행가야. 야, 이러면 서로 이게 비슷한 멜로디를 공유하면서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늘 부르던 거 야, 지겹다. 올해는 이걸로 바꿀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수중 협동심이 뛰어나서 여러 마리가 함께 물속에서 공기방울을 품어내죠. 공기방울 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물고기 떼들이 마구 모여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봤어요. 다른 그 무서운 고래의 범고래죠. 범고래 걔네들은 진짜 사납더라고요. 범고래에 쫓기는 바다사자, 뭐 물개 이런 애들이 흑동고래를 피난처로 그 지느러미 옆에 날개 위에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범고래부터 숨는 거예요. 그러면 흑동고래가 이렇게 태우고서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야 똑같은 고래라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바닷속이 너무너무 진짜 플라스틱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뭐 끈적끈적한 어떤 열매 가루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물 마실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그러면 넣으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하고 엉겨서 걸러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천연 소재의 방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덜 들면서. 근데 저는 그 참 안타까운 게 왜 그 서부에는 그게 없을까? 동부는 마켓에 가면요, 뭐 랄프스라든가 이런 대형 마켓 가면 안에 자판기가 있어요.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그러면 캔을 하나 넣으면 5잔, 10잔 이래가지고
고객 그대로 계산이 나서 쿠폰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쓰는데 서부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리사이클 하자 이래가지고 한 번에 이만큼 모아가지고 갔더니 뭐 겨우 해봐야 뭐 오불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은 뭐 그래도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이걸 또 수거해 갈 때 보면 쓰레기차랑 리사이클이랑 다 그냥 한 대로 때려넣는 그 아픈 광경을 보고 내가 분리수거 해도 필요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캔만 주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자전거 뒤에 엄청나게 큰 포대기로 하루 종일 그걸 얼마나 그냥 모으셨을까 그렇게 싣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 모임 같은 거 할 때 음식과 캔 병을 마구 이렇게 커다란 모임을 어떤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냥 거기다 새로 다 그냥 그리고 접시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써? 이거는 진짜 일회용 접시가 아니고요. 너무 화려해. 근데 그게 너무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커. 한 번 쓰고 버릴라니 이 죄책감 때문에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종이 간단한 거 그 포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막 있어 보이려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 지구는 그냥 플라스틱 때문에 소들이요 음매하고 그냥 플라스틱이 그게 그냥 먹을 건 줄 알고 다 먹어서요 이 배를 갈라보면 다 플라스틱이야. 고래들이 그냥 비치에 그냥 죽어있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그 거북이가 막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서 이걸 빼보면 아우 그리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대양 위에 수많은 그런 바다 생명들이 플라스틱에 그냥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어떻게 해중 동물뿐이겠어요. 해양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슴들도 그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네트에 플라스틱 네트에 걸려서 뿌리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생활에서 좀 과대 포장을 좀 삼가하고 또 플라스틱 좀 덜 쓰고 그리고 요즘은 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서 아 뭐 하나 오다함은 그 스티로폼 폼이 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팬을 하나 오다 했는데 양쪽으로 그냥 또도독 보보복 하는 그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서 이걸 참 이걸 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근데 반가운 기술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썩는 데만 500년 이상 걸리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포장재 그걸 앞으로 나무가 대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해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버려진 목재나 산불 피해목을 활용해서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목재 폼을 개발했다고 하는군요. 이 과정을 뭐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잘 되면요. 지구를 병들게 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도기잖아요. 이게 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뭐 지난번 연구 결과에는 우리가 한 달인가 일주에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에 뭐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플라스틱 그 물병 거기에도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거는 물을 끓여서 그리고 걸러서 커피 내릴 때 그 거르는 그 있잖아요. 그 고기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걸러서 마시는 게 사실 그냥 뭐 수돗물을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어떤 과학자 부분은 그렇게 마시는 거를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에서 공연을 하는 우리의 차세대 정말 떼오르는 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요즘 마트장 보러 가시면 고깃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해서 스테이크 먹어본 지 오래됐다. 세계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다 보니 식탁 풍경도 꽤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보니까 고기보다 이 렌탈콩, 병아리콩, 두부 같은 진짜 콩을 훨씬 더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착한데 섬유질과 단백질은 풍부하니까 가성비와 건강 둘 다 잡겠다는 거죠. 이 콩으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참 많습니다. 뭐 부쳐먹고 두부찌개 먹고 콩국수 해먹고 콩비지찌개 뿐만 아니라 미국식으로 허머스 이거 그냥 야채 찍어 먹으면서 맛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반찬 구수한 콩으로 한번 이번 주말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차차차 만나뵙겠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Good morning, 차차차, 야리로 원머링. Good morning, 차차차, 매모닝 차차차.
20: Good morning. 차, 야리로 원머링.
21: 기대하시네. 차차차. 아 진짜 이거 한 번 해야죠. 여러 번 하면 재미없어.
20: 아니 난 들어도 들어도 이렇게 재밌어.
21: 아니 여러 번 하면 재미없어요.
20: 아니 오늘 웬 금목걸이를?
21: 아아
20: 네. 뭐 혹시 아기 백일 반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21: 비슷해요.
20: 어, 야 멋있다.
21: 비슷합니다.
20: 네. 네.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21: 그러니까 와 이번 주 길겠다 싶었는데 벌써 주말입니다.
20: 네. 월요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희끄네요.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다.
21: 너무 더웠죠.
20: 어, 지금도 너무 오늘도 덥죠 밖에 많이.
21: 아 많이 더워요 정말.
20: 어, 습기가.
21: 아 동남아시아 같아요.
20: 모기도 너무 많아지고.
21: 아 날씨가 이건 네.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의 여름 날씨가 아니에요.
20: 네.
21: 뭐 오래 사신 분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습할 수가 없습니다.
20: 두리안을 키워야겠다.
21: 아니 그러니까 진짜 두리안. 야자수 그 바나나랑 파인애플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좀 하는 소리가 네. 이러다 귤도 나오겠어요. 오렌지 말고.
20: 아 귤이 원래 그런가?
21: 아닌가?
20: 오렌지. 귤은 원래 여기 오렌지 하잖아요.
21: 뭐 아닌 말고요. 네, 그냥 떠오른 대로 했어요.
20: 아, 그러니까.
21: 근데 하긴 뭐 옆에 보니까 바나나가 정말 많이 큰 나무가 있어요.
20: 어 그래요?
21: 동네. 어.
20: 요즘은 조금 집에서 네. 키워 먹고 이러는 게 유행이라 좀 자급자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디에 뭐 의지하지 않고.
21: 파꽃 보신 적 있습니까?
20: 파꽃
21: 파. 있죠. 우리 최불암 선생님 좋아하시는
20: 본 것 같아.
21: 파를요. 파가 이게 정말 빨리 자라요.
20: 아, 봤어요.
21: 이게 저희가 마당에서 좀 키워봤는데 네. 잘라서 먹으면 금방 자라. 잘라 먹으면 금방 맞아요. 자라고. 근데 하나 안 좋은 게 파는 저는 흰색 부분 좋아하거든요.
20: 네.
21: 근데 집에서 키워 먹으면 네. 파란색 그 윗단만 잘라서 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20: 그치,
21: 그치. 그러니까 좀 맛없는 부분 그냥 밍밍한 이파리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근데 먹다 먹다 질려. 우리가 맨날 파를 먹을 순 없잖아요. 그게 며칠
20: 그 쑥쑥 자라.
21: 며칠 방치하면 이게 꽃을 피더라고. 그래서
20: 맞아요.
21: 야 이거 파꽃까지 다 보는구나 하고 살다가.
20: 그리고 아주 탄탄해져.
21: 그럼 맛없어서 못 먹어요.
20: 대파.
21: 질려가 좀 질려 못 먹고 깻잎도 키우다 키우다 뜯다 뜯다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자라고.
20: 어 진짜 지금도 키워요?
21: 지금은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지금 단
20: 왜 그랬어?
21: 아 그리고 꽃을 심었는데 다시 하면 네. 되죠 뭐.
20: 그래 해줘서 나 깻잎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깻잎 머리 하고 나죠.
21: 아 그렇구나. 호박도 키워봤. 거든요.
20: 호박. 호박.
21: 근데 이게 덩쿨이니까
20: 응.
21: 이거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 크게 막 자라는데 나중에 호박이 진짜 네. 이만하게 나오는데 응. 애호박이 응. 진짜 이만해. 제발만해. 너무 맛있는 거예요.
20: 아니 좋아하는 분은요.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아파트 네. 옆에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
21: 맞아.
20: 이렇게 거기다 조만한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에 이것저것 다 심었는데 거기서 막 먹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뭘 심는 줄 아세요?
21: 뭐요?
20: 비료라고? 뭐. 고기를 심어.
21: 고기가 뭐예요?
20: 고기.
21: 우리 먹는
20: 소고기?
21: 고기?
20: 응.
21: 그걸 밑에 깐다고요?
20: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못하지. 고기값이 비싸서.
21: 와 진짜?
20: 그게 그렇게 거름이 된다고.
21: 몰랐네.
20: 아니 참나 나는 고기를 어떻게
21: 야, 구워 먹기도 아까운 고기를.
20: 먹여.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쑥쑥 자라더라고.
21: 아니 그 고기를 버리고 야채를 네, 택한 거예요? 어이가 없네.
20: 아니 오늘 제가 참 뉴스에서 본 거 중에 고추.
21: 네.
20: 아, 고추가
21: 또,
20: 진...
21: 또 불안하다. 주제 자체가 불안하다.
20: 아, 그거 아니에요.
21: 왜 그 많은 야채 중에 하필은.
20: 아니.
21: 아 이쯤에서 아니, 퀴즈.
20: 네.
21: 이 넌센스.
20: 네.
21: 가장 야한 야채는
20: 알죠?
21: 아시죠?
20: 네.
21: 당연히 아시겠지 뭐 고수신데 뭐 뭐요?
20: 버슬까요?
21: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 그냥 버섯이요. 그럼 되는
20: 버섯.
21: 거지. 그걸 왜?
20: 왜? 더워 버섯.
21: 거기서 애드립 하지 마세요.
20: 버섯.
21: 네 버섯.
20: 그건 알죠.
21: 가장 쉬운 거였어요.
20: 가장 야한 해산물.
21: 어 그것도 있어요?
20: 몰라요?
21: 몰라요.
20: 그걸 모르잖아요.
21: 성게 멍게?
20: 성게인가?
21: 성게요? 아 성게 멍게 뭐 조기 뭐야?
20: 아 있어요 그런 게.
21: 굴비? 뭐지? 조개?
20: 새? 새우.
21: 새우? 아 새우가 뭐가 뭐야? 여기 새우는 새우일 뿐인데.
20: 새우일 뿐인데.
21: 아니 새우는 새우잖아. 아니 왜 이상하게 봐요? 새우는 새우라고.
20: 그냥 새우일 뿐이야.
21: 아, 새우는 깡이니까.
20: 새우는 게 뭐 잘못이라고.
21: 아, 그만.
20: 아니 네. 세계 최장 고추가 네. 세계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어요. 스위스에서 누구 아니라 어? 스위스의 네. 위르크 비슬리라는 분이
21: 네. 아... 그분이에요?
20: 야,
21: 그분이에요?
20: 이분이 네. 원래 자기가 했던 거를 기록을 경신해서요. 이게
21: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 원래 계속 경신한 사람들이 계속해요.
21: 계속 그거를 농작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20: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록을 세웠죠. 그러니까 누가 또 깨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내가 그냥
21: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이거는 일반 그냥 제가 순수한 게 아니라
20: 농부야
21: 뭔가,
20: 농부.
21: 뭔가 개량을 하는 거죠.
20: 농부인데 하다 보니까 긴 고추가 나왔어요.
21: 네.
20: 그 세계 기록에 올라갔어요. 네. 그럼 누가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하면
21: 그걸 고민하는 거야.
20: 네.
21: 그래서 얼마나 길어요?
20: 1피트 8.6인치.
21: 1피트? 오, 야.
20: 그러니까 센치로는 52.3cm. 여러분 고추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21: 에이, 52cm 정도죠, 이 정도.
20: 이게 30cm죠.
21: 그러니까 오늘
20: 50cm
21: 정도,
20: 이 정도지. 내가 너무 파지네.
21: 이건 너무 크지.
20: 이만한 거야 고추가. 이 그림 봤거든요.
21: 야, 근데 길이가 이만하면 굵기 두께 있잖아.
20: 굵기는 야.
21: 아 가늘어요.
20: 네,
21: 근데
20: 네.
21: 매운 거래요, 그거?
20: 그렇죠, 페퍼.
21: 그런 거 먹으면 좋겠다. 한 소리 들고 이게 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20: 이거 그냥 김밥에 쫙 넣으면 되겠네. 한 줄.
21: 그러네요. 한 줄 그냥 그대로 싹
20: 그냥
21: 돌리면 되네.
20: 쫑쫑쫑 아, 주말에 뭐 해 먹을까?
21: 주말에요?
20: 네.
21: 버섯 볶음이랑
20: 새우랑
21: 새우탕에서.
20: 네. 아, 오늘 너무 재미난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21: 뭐요? 아, 이거요? 저희 뭐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건데
20: 그러니까,
21: 뭐.
20: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21: 좋았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데이트할 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질문
20: 탑10.
21: 아, 이게 왜냐면 사실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제가 네. 데이트할 때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을 그쵸. 했잖아요. 조금 뭐
20: 너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
21: 나투두를 했다 보니까
20: 하세요. 이렇게만 하죠.
21: 오늘은 아주 귀여운 질문들 요거 네. 하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답니다.
20: 진짜 나 이거 읽고서 너무 진짜 좋더라고. 외워야 돼 이거.
21: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여러분 몸

0: 그렇죠.
1: 왜냐면 제가 그때 또 울산에 다니니까 현대 코끼리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그 우리 차범근
0: 그쵸 어린이 축구
1: 1기 출신이라고.
0: 네. 본인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몸은 씨름이야. 난 맨 처음에 후디 씨 봤을 때 유도하신 줄 알았어.
1: 저 유도했어요.
0: 유도도 하고. 네, 했어요. 야,
1: 아 근데
0: 진짜.
1: 제가 지금 나이 들고 저 오늘 내 하면서 살이 쪄서 이러지.
0: 오늘 내 하면서.
1: 제가 예전에 여러분 사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0: 오, 야.
1: 피타고라스가 보고 깜짝 놀란 역사각형. 역사각형의 공식 딱.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어깨와 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운드 티를 빨리 보면 V넥이 됐다니까. 턱이 너무 V자라서 쫙 찢어져가지고 턱 V라인에 그냥 저는 지나가다 이렇게 담이거나 있거나 벽이 있으면 네. 보통 사람들은 문을 찾죠.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0: 넘어갔어.
1: 그냥 점프 넘어가지.
0: 진짜 그렇게 날렵했단
1: 말이야. 점프해서 손가락만 담에 넘어가는 거야. 그냥.
0: 아, 우리 옛날에 담 넘는 거 네. 진짜 학교 담 넘어서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담 넘었어.
1: 담 넘어가셨어요?
0: 네.
1: 아, 진짜로 담을 넘었어요?
0: 너무 넘었죠.
1: 여학생들이?
0: 그럼요. 치마 입고 넘어요.
1: 오, 여학생들은 개구멍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0: 아니에요. 담도
1: 여자도 담을 넘어요?
0: 그럼요. 야. 우리도 뭐 못할 거 없죠.
1: 미옥 씨는 옛날부터 하여튼 뭐 살살이. 하여튼 자, 이렇게 어릴 때 별명. 이게 아주 귀엽거든요.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
0: 그렇죠.
1: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만약에 살살이라고 했어요.
0: 네.
1: 거기서 왜요? 살쪄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0: 안 되지. 그러면
1: 무조건 상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걸로 커버를 해야 돼. 어, 살결이 고우셔서요? 살이 하얘서요? 뭐 이런 거라 뭐
0: 뚱이요? 뚱뚱해서요?
1: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왜요? 옛날에 이렇게 뚱하니 있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귀엽게
0: 뚱이요?
1: 근데
0: 어머,
1: 어릴
0: 귀엽다,
1: 때 뚱이야 귀엽지 뭐. 아 괜히 뚱했네. 아무튼 자 9위. 근데 미옥 씨는 지금 덥거나 기분 안 좋을 때 어떤 음식 같은 어떤 거 드시면 좀 풀려요?
0: 어 저요?
1: 뭐 좋아해요? 네. 혹시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세요?
0: 아 맛있죠.
1: 그렇죠. 매운 떡볶이 아니면은
0: 없어 못 먹.
1: 또 이러면 또 질문이 계속 나와. 쌀떡, 밀떡.
0: 그쵸, 그쵸,
1: 뭐
0: 그쵸.
1: 여기다 어묵을 넣습니까? 어느 스타일을 좋아해요? 우리 다음에 그럼 떡볶이만 먹으러 갈까요?
0: 미국 가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런 것도 좋겠다.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취향을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트할 때
0: 취향.
1: 상대 음식 취향을 모르잖아. 이분이 뭐 예를 들어 장어나 뭐 이런 오리나 이런 걸 못 드시는 그러니까 보양 음식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막 더우니까 보양한다고 막 장어질까 봐. 그럼 안 이거
0: 되지.
1: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안전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시면서
0: 네.
1: 슬쩍 담을 약속을 하는 거야.
0: 그치.
1: 아, 사실 이렇게 날도 덥고 할 때는 보양식을 드셔야 되는데 미역식의 입맛을 잘 몰라서 오늘은 이걸 드시고요.
0: 네.
1: 다음번에 혹시 뭐 장어나 흑엽도 드세요? 그럼 얘들 저 좋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다음에 장어 먹으러 가죠. 그거 자연스럽게 2차까지 만들어 놓는 거야.
0: 좋다 그거.
1: 네.
0: 이거 너무 좋아.
1: 음식을 물어보세요. 자, 그다음은요. 요즘 별거 아닌데 좀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요런 거. 소확행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했을 때 즐거웠어요? 어떤 거 하면 행복해요? 나는 막
0: 요즘은 우유에다가 바나나 언 바나나 갈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맛있어.
1: 야, 이런 건 예상치 못한 답인데.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집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뭐 샤워하고 나와서 집에서 혼자 시원한 에어컨 틀 때 뭐 이런 거 나오면
0: 냉커피 마실 때.
1: 저도 그래요. 냉커피 좋아하시는구나.
0: 요즘 더우니까 계속 만들어 먹어.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먹던.
1: 어렸을 때 먹던 게 뭐예요?
0: 어렸을 때
1: 커피 드셨어요?
0: 네.
1: 어허이.
0: 진하게 해서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1: 여러분께서는 어린 나이에 커피를 마시면서 남장을 띄워서 학교를 땡땡이 치던 미옥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거를요?
1: 네.
0: 그거를 아주 액기스를 만드는 거야. 프림 넣고
1: 에스프레소처럼
0: 그거를
1: 프림 넣고요?
0: 냉장고에 넣어요.
1: 프림 넣어요?
0: 네. 설탕도 넣고 설탕도 잔뜩 넣고
1: 달달하게? 투투투 막 이런 거?
0: 커피도 많이 넣고
1: 그래서요?
0: 저 초등학교 때
1: 네.
0: 그래가지고 이렇게
1: 초등학교 때 커피를 드셨다고?
0: 예.
1: 와
0: 그래가지고 그거를
1: 신여성이시네.
0: 딱 얼음에다가 해가지고 마시면 너무 맛있었죠. 그걸 잊고 있다가 요즘 다시 그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1: 야 초등학교 때 커피를 스스로 타서 드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1: 와 대단하시네.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0: 네.
1: 네? 남들은 쭈쭈바 먹을 때 커피를
0: 커피
1: 얼려서
0: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러고 놀았어요.
1: 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질문하면 좋은 것들.
0: 네.
1: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쵸.
1: 그걸 알아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0: 그치, 그치.
1: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칭찬을 들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0: 저는 네. 너무 인상 좋다.
1: 인상 좋다.
0: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상 좋다. 편하다.
1: 그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금강안경 53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0: 왜요?
1: 네? 시력 검사와 함께 안경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0: 편해 보이 인상 좋다는데요.
1: 인상 좋으시죠. 네.
0: 편하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1: 저 어릴 때 저 인상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진짜로 옛날에 네. 제가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네. 제 친구들은

0: 눈에서 레이저 쏜다고 돼.
1: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0: 시비 진짜 많이 걸렸어요 저는.
1: 지금 한번 해봐요 세게.
0: 아니 지금은 별.
1: 방금 그랬어.
0: 통통해서 별거 없는데 근데 보통 네.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네. 안 보이니까 이게 쩔어 보이다 이렇게 봐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 시비를 많이 걸렸어 어릴 때. 아. 시비가 걸리던가 아니면 무서워서 말을 안 걸거나 둘 중에 하나. 옛날에. 술 드신 분들은 정말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고 왜 쩔어 보냐고. 아. 안 그런 분들은 이게 어저 뭐야 그냥 피해 다니고.
1: 맞아. 옛날에 이유 없이 뭘 꼬라봐 이러면서 막 남성들은 그렇게.
0: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강한 사람은 없어요. 꼭 이상한 사람들 술 먹고 시비 걸어. 딱 봐도
1: 원래 치아가 깨깨깨
0: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술 취한 아저씨 둘이 한국에서 네. 한국을 놀러 갔다가 네. 거기서 잠깐 만난 여성 이 와이프 안 듣겠지? 잠깐 만나게 된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을 네. 이제 집 앞에 모셔 드린 거예요. 한국 골목길에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집 앞에 모셔드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딱 포옹을 해주더라고.
1: 옛날에 문 앞에서 뭐 많이 해보셨을 거야들.
0: 네, 한국입니다. 네. 한국 골목에서 그래서 네, 딱 집 앞에서 포옹을 하고 딴짓 안 했어요. 포옹만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포옹하고 바로 떠는 게 아니라 몇 초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렇게 건넨 소리가 들려 뒤에서. 네. 저는 반대쪽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걸음 소리가 듣는데 이 여자분이 어머 그러는데. 남자 아저씨예요. 그때 40대 되는 아저씨 두 명이 한 명이 완전 취했어. 네. 제대로 못 걸어서 한 명이 부축을 하고 예. 완전 취하고 깡마른 아저씨 둘이서 네. 한 명이 완전 취해 저를 이렇게 눈이 풀린 눈을 저를 쳐다보면서 네. 야 하다가 더 해봐라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 뭐 방 잡아 이 새끼 하면서
1: 어머
0: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쌍놈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막 욕을 하면서 또 하던 거 더 해보라고 막 욕을 하는데 옆에 분이 술 부축하던 분이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취해갖고 다가오면서 저렇게 툭 미는 거예요 어깨를. 그래서 해보라고 새끼 막 그러는데
1: 어머나
0: 진짜 이거를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통 밀면 그냥 굴러떨어질 것 같은 아저씨인데
1: 맞으면 사망하죠.
0: 그래서 저기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죄송합니다 또 그냥 그 사람 가자 끌고 가는데 여자분은 너무 놀려갖고 무서워갖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1: 하던 걸 맞지 못했고 진도로 못 나갔어.
0: 나 완전 열받잖아. 그래서 정말. 아 진짜 어떡해. 그러지 마세요.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라고 지금 줄리는
1: 아니 어쩌다가 이게 나왔지?
0: 어? 기분 좋은 칭찬.
1: 기분 좋은 칭찬. 네.
0: 그러니까 칭찬할 때 인상 좋다고 하셨던 게 전에 인상이 무섭다는
1: 얘기. 아 째려봐서.
0: 근데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 맞아요.
0: 칭찬 많이 해주세요.
1: 후니 씨는 어떤 칭찬 좋아해요?
0: 저는 다 좋아요. 뭐든지. 근데 저도 뭐 성격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고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늘 좋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사람 닮았다는 얘기할 때가 있어. 가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가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절딱 보는 순간 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형이래.
1: 아 진짜
0: 그러면 너무 기분 좋지. 아, 뭐 그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뭐요?
1: 다 짝이 있는 거야. 집신도.
0: 저 집신이에요?
1: 아니 그리고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절대적으로 좋아봐요. 난리지 세상에.
0: 맞아. 이런 사람 다 좋아. 나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저도 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자 그 다음입니다. 쉬는 날 하루 완전히 비어있을 때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상대방의 취향을 라이프스타일을 슬쩍 물어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그것도 괜찮다.
0: 쉬는 날 뭐 하세요? 역시
1: 저 집에서
0: 집에 혼자 계시는
1: 집순이에요. 요즘 같은 더워서 요즘은 그냥
0: 그러면 알잖아. 아 이분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1: 집에서 그럼, 아니 근데 혼자보다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가 저 고양이 데리고요.
0: 강금 생활을 좋아하시죠?
1: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뭐 같이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0: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맞추는 거 예를 들어서 저 주말에 뭐 나가는 거 뭐 바닷가 가는 거 좋아 이러면 또 맞춰서 또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데이트 코스 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즘 뭐가 그렇게 웃겨요? 뭐가 재밌어요? 이런 거. 이 사람이 또 유머 취향을 알아내야 돼. 어떤 분들은 약간 슬립스틱 같은 거 넘어지면 몸 개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 있잖아.
1: 내가 어제 뭘 하나 봤는데 너무 모처럼 웃었어요.
0: 뭐야.
1: 옛날에는 히말라야 몸 개그 그걸
0: 히말라야 몸 개그가 뭐예요?
1: 유튜브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히말라야 몸 개그. 네. 너무 웃겨. 근데 그거 말고 어제 본 거는 축구공 구출 작전.
0: 이것도 유튜브인가요?
1: 네. 그 축구공 구출 작전 하면 딱 떠요. 네. 너무 웃겼어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저녁에 기억했다가.
0: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캐내는 거죠. 아 이번에 이거 좋아. 그러면 지금 모르지만 리모코드. 이거를 뭐 만약에 데이트하는 거면은 더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모를 수도 있고 요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이 그 뭐라 그래서 그 유행하는 거 뭐야 그 무슨 리스트라고 그래. 베스트 버킷리스트.
1: 버킷리스트.
0: 하고 싶은 거. 내 삶이 있을 때 소망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굉장히 또 좋은 퀘스천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뭐 나는 크리스마스 날 눈 맞으면서 데이트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아 좋다.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쓰고 걸어보고
0: 그런 거,
1: 싶어.
0: 비 오는 날 뭔가 같이 하고 싶어. 막 비 소리 들으면서 카페에서 음악 뭐 막 카페에서 커피 먹고 싶어 이런 것들도 소소한 거.
1: 같이 그래? 장 봐가지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0: 장 보러 가자. 따.
1: 가자. 오 오빠.
0: 마트가 몇 시까지 하지?
1: 가자. 오 따. 좋아 좋아.
0: 가는 거야.
1: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0: 어딘가는 문 연대 있습니다 여러분.
1: 큰 거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0: 근데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 오는 날 이런 거 원하시면 그럼 다음 약속이 돼. 그러면 그래? 다음에 비 올 때 연락하자. 딱 그치, 그래놓고는 그치.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비가 오면 땡큐지.
1: 아, 크, 그런 게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눈 비가 안 오니까.
0: 그래도 비 가끔
1: 우리
0: 오잖아.
1: LA는요. 어,
0: 가끔 비 오잖아요.
1: 이번에 우리 비 오면 만나요.
0: 누구예요? 약속하신 분 있어요?
1: 아니 우리 만나자고.
0: 저요? 아, 바빠요.
1: 아니, 저, 자기 말고.
0: 아 지금 방송에게 퓨처. 방송에게 지금 방송을 전달하시는
1: 거구나. 여러분께 아, 우리 비 오면 만나요.
0: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어떤 순간에 상대방 이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느껴지나요? 이런 질문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오늘 저 만나기 전에 어떤 기분이었나요? 요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1: 이건 별로야. 나는 아까 그거 괜찮다.
0: 뭐야?
1: 어느 순간 이 사람 괜찮다 느껴져요.
0: 어 그것도 사람이, 괜찮지.
1: 어 말 예쁘게 할 때.
0: 어 그래 이런
1: 약속 잘 지킬 때.
0: 어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호감을 갖고 어, 좋아하는지.
1: 슬쩍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기억해 줄 때.
0: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거 해줄게 이러고는 그걸 진짜 기억하면 너무 감동받죠.
1: 오 작은 건데.
0: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요? 1위인데 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헤어질 때 여기서 오늘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러면 어 예 저 재밌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아까 미옥 씨랑 저 영화 볼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1: 아까 살짝 이렇게 스칠 때 어머 손길이 닿는데 짜릿했어요.
0: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제가 진짜 쓰는 방법.
1: 뭐요?
0: 이거 제가 진짜 심리학으로 쓰는 건데 요거는 매번 쓰면 안 되지만 될 때 짧게 30초. 자, 이 뭐야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미옥 씨를 만나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관심이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저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만약에라는 가정을 사귀는 거예요. 네. 딴 얘기를 하면서 자 그다음 자 근데 미옥 씨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 뭐 이런 거에서 뭐 남사친 여사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 예를 들어서 자 미옥 씨랑 저랑 사귄다고 해봐요. 자 네. 제가 미옥 씨 남친구예요. 미옥 씨 제 여자친구예요. 자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친
1: 여사친
0: 인정합니까?
1: 여자 사람 친구.
0: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또 강아지 좋아서 예를 들면. 그럼 아 얘 귀엽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미옥 씨가 제 여자친구, 제 미옥 씨 남자친구예요. 우리 사겨. 사귄 지 1년이 됐어. 그때 제가 선물로 강아지를 줬을 때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람이랑 나랑 교제를 한다라는 미래 시뮬레이션을 그냥
1: 후에.
0: 던지는 거야 막.
1: 아,
0: 자 만약에
1: 세뇌를 시키는구나.
0: 만약에 미옥 씨랑 나랑 사귄다고 하면 자 그런 사귀는데 우리가 다음에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너랑 나랑 사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팽팽 던져주는 거야. 이게요 은근히 먹혀요.
1: 아, 우리 나중에 같이 뭐 어디 골프 여행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군요.
0: 그렇죠. 아, 골프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골프 여행 갖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뭐 이틀째 되는 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거지.
1: 아, 왜 이래 이러면서도
0: 마르시가 된다.
1: 네. 뭐 이런
0: 여기서
1: 생각에.
0: 상대가 만약에 굉장히 기분 나쁜 거를 티를 내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1: 어 그렇구나.
0: 바로 포기하세요.
1: 어 알았어요. 네. 정말.
0: 기준, 왜 우리가 사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클 걸면은 깔끔하게 계산하고 나오세요.
1: 야 아무튼 예쁜 말 좋은 말 오늘 하시면서.
0: 네.
1: 우리 한번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0: 이거 뭐예요? 노래 또 바꾸셨어.

0: 블론디가 불렀어요. 하드 오브 골드. 네. 아니 하드 오브 골드가 아니고.
1: 하드 오브 골드요?
0: 하드 오브 글래스예요.
1: 하드 오브 글래스.
0: 유리의 마음이야.
1: 아니 글래 아 하트 오브 글래스.
0: 어, 발음 좋다.
1: 나 하시라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의 뜨거움인 줄 알고 아 하트 오브 글래스.
0: 아니 우리 큐비님이 호니 씨 대파 깻잎 솔루션 대파 먹다 질리면 깻잎 씹고 깻잎 먹다 질리면 대파 심으라고.
1: 아 번갈아서 심으라고요?
0: 네, 두 종류를 동시에 심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심으시라고.
1: 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그러는 거야. 깻잎을 심고 깻잎을 다 수확을 해.
1: 네.
0: 그래서 깻잎을 깻잎이 오래가요. 그 깻잎 그 있잖아요.
1: 뭐요?
0: 간장으로.
1: 아 저는 그냥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0: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했잖아요. 묵잖아요. 네. 제 네. 집에 지금 1년째 1년 된 거 있는데
1: 드세요, 그거.
0: 아니 너무 맛있어. 묵으면 먹을수록
1: 배는 아프고
0: 안 아파요 전혀.
1: 피부 출혈물 생기고
0: 발효
1: 아니 뭐 오래되면 다 발효야.
0: 우리도 지금 발효되고 있어 지금.
1: 오래되면 다 발효입니까?
0: 네. 아 우리가 살이 빠진 듯한데요.
1: 왜 네. 그분 그게 안 보이나요? 저는 여기 안
0: 누구야?
1: 보이나요? 그 큐비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안 보여요.
0: 이상하네. 그 이상해.
1: 이게 댓글이 제가 보이면 네. 웬만하면 다 읽어드리는데 네.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네요.
0: 우리 훈이 씨 따뜻한 남자 이러셨고요. 두 분 모두 살이 빠진 듯합니다. 탱자 씨 말라 보이고 훈이님은
1: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0: 살 좀 빠진 듯 보여서 시원하고 예쁘다고 하셨어요.
1: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0: 큐비 1163님.
1: 아 큐비님 제가 안 보여요 댓글이 여기.
0: 뭐 희한하네.
1: 신기하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제가 봤으면은 네. 그런 칭찬은
0: 그러니까.
1: 무조건 읽을 텐데.
0: 안 읽길래.
1: 못 봤어요. 안 보여. 그리고 우리 홈쇼핑월드님께서 네. 그 자꾸 카톡 그 네로 25시 저 자꾸 바꾸는 이상한 거 자꾸 바꾸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보고 또 당황했습니다.
0: 네, 그, 우리 티브 네. 줄렛님도 오셨네요.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1: 줄리엣 TV님?
0: 네. 네. 버섯 얘기 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새우?
1: 그만해요 좀. 우리 저거 해야죠.
0: 네. 아니.
1: 말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넘어가야죠.
0: 새우 말고 저기 낙지 얘기가 있거든요. 이태리에. 그 얘기 나중에 있다 시간 되면 우리
1: 마지막에 해서. 해주세요.
0: 예, 예, 그럴게요.
1: 네. 굿모닝 샤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 타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쉬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용자회길 36년 용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5: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최고의 후코이단 우미노시스코 후코이단이 드디어 네.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0: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을 네. 모시고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씨, 안녕하세요.
16: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0: 오랜만입니다.
16: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네. 오랜만에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 기존에 너무나 유명한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큰 게 있을까요?
16: 일단은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코이단 원료가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오키나와 모즈쿠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기 후코이단, 거기에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오랫동안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받아온 제품이라면 네.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은요.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원료에 플러스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 섭취 기준 후코이단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포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특히 이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에 들어있는 이 가곰의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은요. 기존의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원료하고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신디 매니저님 지금 방송 음질이 좋지가 않네요. 조금 목소리를 수화기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잡음이 아, 네. 좀 다른 게 들어가서요. 네.
1: 원래 우리 매니저께서 굉장히 말씀이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시는
0: 목소리 너무 이쁘신데
1: 너무 좋으신데 조금 네. 옆에가 잡음이 들리다 보니까
0: 뭔가 전화 라인이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 네.
1: 아니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가곰의 다시다 후코이단이 이제 추가된 게 핵심인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먹던 그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이 뭐 이게 더 좋아요 저게 좋아 이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좀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개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16: 네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 네.
16: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이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16: 그러면은 저희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기존 제품하고 함께 섭취했을 때는 이제 기존 후코이단에는 두 가지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균사체 이게 함유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16: 그래서 오키나와 모즈쿠 후코이단하고 미역기 후코이단은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 원료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리지널은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들어있어서 이 베타글루칸을 따로 섭취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후코이단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1: 네.
16: 우리 면역은요 이게 하루에 밤낮이 교차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이 기복을 보이는 면역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여러 번 호흡고이단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체 본연의 방어 리듬을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포뮬러를 함께 사용해서 그러니까 즉 네 가지 유효 성분이 면역세포에 다각도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 뭐 면역 컨디션에 맞춰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호흡고이단을 서로 보완하면서 드시게 되면은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1: 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또 이렇게 기복이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이렇게 부충해 주시면 그냥 풀타임 몸이 완전히 완전해지겠네. 네. 완전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매니저님 이번에 그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됐다 우리 가곰의 다시다 후코이단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가 딱 있을까요?
16: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요.
1: 네.
16: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굉장히 잘하고요.
1: 네,
16: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포뮬러를 더욱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특히 이 가곰의산 다시마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다시마보다 이 점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후코이산 함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여기에 칼슘, 설,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영양 성분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오미노시드 후코이단하고 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1: 네.
16: 이렇게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드셨을 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0: 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음질이 조금 너무 좀 이상하네요. 전화라인이 그래서 오늘 조금 짤막하게 하고요. 다른 시간에 한번 다시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16: 일단은 뉴욕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1: 네.
16: 오미노시드 후코이단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을 하신 분인데
1: 네.
16: 이분은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는 오리지널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복용을 한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7호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은 치료 잘 받으시고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제 스탑을 하시고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을 하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실제 뭐 후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들어봐도 일단은 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또 네. 꾸준하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뭐 인상적이긴 한데
0: 네.
1: 우리 신디 매니저님 뭐 실제 네. 많은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글쓰다 보면은 그 기존의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지금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6: 굉장히 많아요.
1: 그쵸?
16: 그런데 일단은 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요. 그냥 이런 매장에서 비타민처럼 이렇게 사서 본인이 알아서 드시는 제품이 아니라
1: 네네.
16: 전문 상담원한테 건강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과 오리지널 제품 어떤 분은 오리지널만 드셔도 되고 어떤 분은 리미티드 에디션만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이 드셔도 되는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 후에 복용량을 정확히 받으셨을 때 고객분들이 기대하시는 효능을 보실 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원이 항상
0: 네.
16: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0: 네.
16: 건강 상담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0: 네,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네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변화나 만족하는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6: 일단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은 저희가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16: 근데 무료 샘플만 드셔보셔도 일단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편안함을 바로 느끼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드셨을 때 굉장히 그날 하루 먹었는데도 좀 덜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된다,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샘플만 드셔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군요.
1: 저는 뭐 사실 네. 제 주변 지인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제대로 정말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0: 네, 아,
1: 네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데
0: 네.
1: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그래? 리미티드 에디션?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특별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떤 프로모션이 네. 있을까요?
16: 네, 866-566-9원으로 전화 주시면
1: 네.
16: 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무료 샘플 이번에는 특별히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16: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신 후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866-566-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최대 100불 할인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1: 네.
16: 이 할인 행사는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0: 네.
16: 866-566-9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무료 샘플도 받으시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주 좋은 효과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할인 이 프로모션 굉장히 좋네요.
1: 그렇죠.
0: 자세한 얘기는 1866-566-9191번입니다. 네. 한 병 구매 시 50불 할인, 두 병 구매 시
1: 네.
0: 또 80%
1: 그러니까 최대 100불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그 큰 행사가 지금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0: 네.
1: 또 상담하시면 또 샘플도 한번 받아보실 수
0: 네.
1: 있으시고요.
0: 1866-566-9191 866-566 9191 9191로
1: 네.
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또 배송도 뭐 한국이나 이런 다 해외 배송도 되잖아요, 매니저님. 그죠?
16: 네, 저희가 세계 각국 한국을 비롯해서 뭐 베트남, 캐나다, 싱가포르 다 지사가 있거든요.
1: 네.
16: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계 각국 언어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배송도 가능합니다.
0: 네, 신디 매니저님. 네. 우미노 소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방송 그 약간 음질이 고르지 못한
0: 네.
1: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0: 조종석의 아로하 주십니다.
1: 네.
0: 알로하.
1: 이거를 원래가 네. 쿨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쿨 원본을 모르시고 이 노래만 아시는 종류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정말 세대 차이 느꼈습니다.
0: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였죠.
1: 아, 뭐 드라마. 네.
0: 네.
1: 아, 이분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해.
0: 그니까. 아유, 귀엽고. 약간 후니 씨 닮았어요.
1: 에이, 제가 좀 낫죠.
0: 정말.
1: 네?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네. 될 걸 그랬어. 거미 씨 남편이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1: 옛날 우리 김은국 선생님이.
0: 뭐라 그래요?
1: 네? 노래 거미. 하면서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0: 그랬구나. 네,
1: 옛날 터보의 시버러버.
0: 시버러버, 그지.
1: 아, 맞아. 우크라데학에서 왔네요. UCLA.
0: UCLA를 우크라데학.
1: 난 그게 제일 웃겼어. 아, 우크라데학이네요.
0: 아니, 가끔 영어에 막 그런 거 있어요.
1: 저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 이름들도 우리 핫. 그러면은 아저씨라 그죠 H.O.T.
0: 나 웃겨 죽겠다. 실제로 왜요? 있었던 일인데
1: 뭔데?
0: 그 얘기하니까
1: 핫?
0: 안 돼.
1: 핫이라고 그랬어요?
0: 아니요.
1: 그러면
0: 그거 말고요.
1: 네.
0: 이태리에서 골프 웨어 이런 거를 한국에 골프요? 수입을 했어요.
1: 네.
0: 어떤 분이.
1: 네. 근데요. 뭔데 이름이 뭔데 또?
0: 이름이.
1: 네. 또 야한 거예요?
0: 디자이너 이름이 뭐, 해피리면
1: 불안해. 뭐 조이지 뭐 이런 거야?
0: 조지랑 비슷해.
1: 아 진짜로? 네. 아, 조지 이런 거 아니야? 조지? 아, 뭐예요?
0: 근데 앞자가 보자야.
1: 보. 아 이번에 혹시 골키파라 이름 비슷해요?
0: 아니요. 그...
1: 아 이번에 유명한 골키파라?
0: 보.
1: 뭐 보스니아 뭐 이런 거예요?
0: 와, 그치.
1: 아 그 이름인데 뭐.
0: 그래가지고요. 네. 아니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래서 망했어요. 수입하다 말았어. 해피림은 이름이 왜 그러냐 그래.
1: 아 그러니까.
0: 아 싫어요. 싫어.
1: 아 진짜 얼마나
0: 웃겨. 이해요.
1: 이해요. 이해.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0: 어때? 아, 이거 순 우리말 이쁜 말이에요.
1: 뭐가요?
0: 뭐.
1: 아, 됐어요.
0: 포치째째. 안 돼, 안 돼.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나 진짜. 이런 걸 하지 마요. 자, 2부입니다.
0: 네. 엘레... 아, 순 우리말이라니까요.
1: 알았어요.
0: 이쁜 말인데 왜.
1: 알았어.
0: 주말이니까.
1: 엘레코리아 탐플라자를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어제 새집으로 이사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와, 주말입니다.
1: 아니, 이태리 아까 얘기 좀 해주세요.
0: 이태리요? 네. 아, 이태리에 네. 그 바다에 조개가 네. 봉골레 파스타에 먹는 조개. 어, 너무 먹고 싶다.
1: 봉골레 하나.
0: 어, 네,
1: 봉골레.
0: 그 조개가 네. 있는데 미국에서 블루크랩이라고 개가 어떻게 유입이 된 거예요. 네. 이 개들이 조개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1: 야.
0: 씨가 마르게.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뭐겠어요?
1: 뭐 천적을 풀어야지 그럼.
0: 어.
1: 그래서
0: 문어를 문어 군단을 13마리를 풀었다고.
1: 13만 그래서, 마리? 아니 그 13만 마리 어디서 구했대요?
0: 애기들이지, 애기들. 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언제 빨리 커가지고 빨리 개 잡아
1: 개를 잡아먹으라.
0: 야. 이게 옥토블루 옥토퍼스니까 옥토블루 네. 프로젝트.
1: 아니 그거 우린 참 한국 사람들 풀어주면 바로 간장게장 양념기도 나오는
0: 그치,
1: 건데.
0: 그치.
1: 아니 거기선 크랩을 안 먹나요? 이태리에서는 블루 크랩을?
0: 블루 크랩 글쎄 말이야. 우리 같으면 다 그랬을 텐데.
1: 그럼요.
0: 아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어디 그 저수지에서요 낚시하는데 네. 거기서 피라냐. 브라질에 왜 막
1: 아니 그게
0: 거.
1: 어떻게 한국 저수지에 들어가지?
0: 누군가가 키우다가요. 어. 그냥 몰래 풀어놓은 거야.
1: 아 방생했구나. 어. 거기다가.
0: 응. 그 왜 그랬을까?
1: 근데 한 마리 한 마리를 한 게 아니네 이 사람이.
0: 어. 그래서. 어, 막 걱정을 했더니 왜냐면 그러다가 이
1: 그쵸, 생태계가 무너지죠. 외래종.
0: 걱정 말라고 얘네들은 추위에 약해서 얼어 죽는다고.
1: 그러네 그러네.
0: 그랬는데 그거를 안 기다리고요. 네. 한국의 지자체가 벌써 물을 쫙 빼고
1: 잡아버렸어요.
0: 아 그랬다.
1: 걔네들은 먹지도 못하는 애들 아니야, 그죠?
0: 피라냐는. 어, 그 걔네들 무섭더라고.
1: 너 근데 몰라도 매운 닭갈이 맛있지.
0: 때로 막 해가지고 큰
1: 이빨 보였어 이빨. 오, 와 무시무시합니다.
0: 어 그런 시. 바다에
1: 그죠. 우리 동네에서는 피라냐 한 10년 이상 그 자는 피라냐로 치지 않습니다.
0: 피렘이랑 어떻게 다른가?
1: 피렘이랑 같다고. 아 근데 피라냐 그게 그 원래 한국 저수지에 되게 그 뭐 외래종 하나 있었는데 뭐 이상한 거.
0: 얘, 어, 그런 거 많아.
1: 그게 들어갔고.
0: 맞아.
1: 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0: 황소개구리.
1: 아, 그 황소개구리도 있고 뭐 다른 뭐 물고기
0: 많아요.
1: 물고기 뭐 있어요.
0: 어, 많아요.
1: 한국 분들이 그걸 그냥 다
0: 맞아,
1: 잡아먹었대요.
0: 맞아. 야 그렇구나.
1: 그냥 씨가 말라버렸대.
0: 아, 우리는 너무 부지런하니까.
1: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 이게 독이 있어? 그럼 독을 순환시켜서 먹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종족이라고.
0: 야, 그렇죠.
1: 아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크랩 아깝다. 그러면 결국 그 문어가 이태리 저거 아니에요? 저.
0: 어, 그럼 문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1: 그 뭐죠? 문어. 뭐요? 우리 에피타이저로 유명한 거 뭐죠?
0: 아, 그? 옥토퍼스 그릴.
1: 어, 옥토퍼스 그릴도
0: 옥토퍼스.
1: 있고.
0: 너무 맛있죠. 어. 저기 포르투갈 이런 데 가면
1: 한 알 큰 거 딱 잘라서 구워진 거 맛있잖아요.
0: 너무 맛있어. 감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희한하게 탕 비슷하게. 아, 여러분 주말에는 뭐 해 드실 거예요? 맛있는 거 해 드세요.
1: 걔네들 우리가 먹을 꽃게를 먹고 크는 애들이구나. 아,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옥토퍼스가 맛있구나. 근데 문어가 또 너무 똑똑하잖아요.
1: 어, 진짜.
0: 문어 미안해.
1: 그 얘기 들으셨어요?
0: 뭐야?
1: 인류가 멸망하면 그 다음 지식 생물이 동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게 문어래요.
0: 그래요?
1: 어. 야.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대요.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손 올리고
1: 응? 가끔 나는 문어봐도 못할 수도 있어. 아, 맞아 문어 좀 치잖아요.
0: 응.
1: 어. 아 먹고 싶네.
0: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재충전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아직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근처에 네. 계신 분들은 또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하시고요.
0: 네.
1: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렌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지는 유일한 것이다. 생태집 페리의 명언이에요. 예, 바쁜 한 주 끝에 맞이하는 금요일 1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말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계속되는 로맨스의 시작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애쓴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시간,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남은 오후는 나를 위한 배려와 휴식으로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날씨 너무너무 더워요. 보니엠입니다. 써니.

0: 네, 보니엠의 써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달려온 이 마음의 기어를 주말 모드로 바꿔줄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애쓴 나 자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오후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요일 오후를 채워드릴 해피투게더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이미 열었네요. 그죠?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8월이 다 가고 있네요. 그야말로 불금에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8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 하면은 9월이면 가을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직도 캘리포니아는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다음 주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이 더운 일주일간의 수고에 토닥토닥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좋은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도 소개해드리면서 화기애애하게 예,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AI 정우 씨와 또 선미의 티키타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0: 재산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시원한 바닷소리.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요. 파도치는 소리도 들리네요.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0: 시원해지는 노래죠. 해변의 여인아, 나훈아 씨 노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와 선비의 밀당 토크. 오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저도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밖이 정말 무섭게 덥죠.
0: 너무 더워요.
1: 이 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오셨을 청취자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미 씨는 이 폭염이 무색하게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시네요.
0: 진짜요?
1: 오늘 저랑 같이 꽤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미국 공장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인력난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자리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대차를 들여다본 JP 모건 리서치 노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협이냐 기회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선미 씨는 로봇 동료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0: 글쎄요. 비서 역할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좋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대화들, 말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거는 또 AI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자, 위협이냐 기회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JP모건이 현대차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리서치 노트가 꽤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0: 네.
1: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0: 그렇죠.
1: 빈자리를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에요. 단순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래된 공포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 좀 더 풀어주면 고맙겠어요.
1: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 아시죠? 그 로봇이 공장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장면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JP모건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0: 아하.
1: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 현장이 왜 사람을 못 구하냐면요.
0: 네?
1: 솔직히 그 일이 고되거든요.
0: 그렇죠.
1: 뜨겁고 시끄럽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 같은 폭염에 공장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0: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요.
1: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기존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를 새로 들이려면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로봇은 그 자리에 그냥 서면 돼요.
0: 아하.
1: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다만 이게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0: 그렇죠.
1: 선미 씨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느 쪽 마음이 더 크게 오시던가요?
0: 일의 능률 면에서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주니까요. 근데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빠르게 대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 또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 이면에 비춰지는 그런 어두운 면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로봇이 들어오면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위험하고 고된 자리를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겼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0: 그렇죠.
1: 힘든 일이지만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할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음 자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이 남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바꾼 일자리는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그 결국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너무 먼 위로일 수 있거든요. JP 모건 리포트가 현대차의 기회를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속도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격. 저는 그 간격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깊이 있는 말이네요. 공감해요. 이 기술의 속도와 사람들의 적응 속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기술이 바꾸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라는 거예요.
0: 어허.
1: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리듬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반복이 삶의 구조 자체예요. 그게 흔들리면 생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1: 내가 세상에 쓸모있다는 감각이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LA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몸쓰면서 뭔가를 만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로봇이 더 잘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율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좀 무겁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도구냐, 아니면 사람이 덜 다치고 덜 지치게 하는 도구냐. 그 질문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쵸. 하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은 마음이 드잖아요.
0: 네.
1: 그 감각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0: 아하.
1: 사람을 읽는 것. 예상 밖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내 주변에 이 변화로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한번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떠냐고요. 그 대화가 사실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실용적인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다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남을 것 같으세요?
0: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우 씨.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좀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완전 공감합니다. 이 JP 모건의 리서치 노트가 지적했듯이 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로봇 투자, 제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이제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현장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긴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우 씨. 끝으로
1: 오늘 얘기를 한 줄로
0: 있을까요?
1: 압축하면요.
0: 예예.
1: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바꾸는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0: 예.
1: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0: 굉장히 빠르게
1: 막을
0: 변하고
1: 수 있는
0: 있죠.
1: 흐름이 아니에요.
0: 근데
1: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아직 결정 안 난 얘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누구를 위해 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한다는 것.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정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질문을 미루면 간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건 선택지가 적은 분들이거든요. 이 더운 날 오후에 이런 묵직한 얘기 같이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끝나고 집 가시는 길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저 오늘 뭐 이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체인지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 뭐 다들 들어서 알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이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그 현재 미국 제조업 내에 46만여 개의 빈자리가 오는 2030년 160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AI 휴머노이드, 예,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죠?
1: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런 주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로봇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이 얘기가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해요.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늘도 주제 아주 좋았어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0: 네, 160만 개에 달할 파국적인 인력난을 로봇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제조 현장의 시스템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재편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 AI 정우 씨와 풀어봤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거만과.
12: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 오겠습니다. 1부의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I have a dream을 연설한 날입니다. 워싱턴 DC 대행진에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역사적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을 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바가 불러요, I have a dream.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로 꼽아봤습니다. 1749년 오늘 그의 탄신일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이자 철학자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괴테의 대표작들은 뭐 스크린으로도 여러 차례 재해석됐습니다. 원작을 고스란히 옮긴 클래식 영화부터 이 지필 배경을 다룬 영화까지 대표작 네 편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파우스트 관련 대표 영화를 보면 1926년 작품 이 파우스트, 독일 그 표현주의 무성 영화의 거장 그 무르나우 감독의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이 명암 대조를 활용한 독창적인 미장센으로 파우스트와 또 메피스토 팔라스의 미학적인 연출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의 작품 파우스트는 러시아의 거장 알렉산드르 소크로프 감독 작품으로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네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매우 기괴하면서도 유기적인 영상미로 묘사했다라는 평이고요. 그리고 1994년 파우스트,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체코 애니메이션 감독 얀 슈방크 마이엘가 이 실사와 인형극을 결합해 초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괴테 그 영어 원제로는 Young Goethe in Love 2010년도 작품입니다. 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게 된 그런 실화적인 배경을 다룬 독일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법원 실습생이던 괴테가 샤를로테 부프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정말 멋지게 그려냈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친해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친해력은 Elective Affinities, 예, Elective Affinities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1996년도 작품이에요. 이탈리아의 티비아니 형제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 괴테의 소설 친해력을 바탕으로 한 그 귀족 부부의 복잡한 감정과 유혹 또 화학적인 끌림을 시각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으로는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독일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인데 이 괴테의 교양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이 학습 시대를 그 현대로 가져와서 자아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젊은 작가의 번민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뭐 보신 작품도 있을 거고 한 작품 정도 나는 봤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작품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 저도 하나는 봤네요. 이 괴테 하면 정말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의 이 명언들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자유도 생명도 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참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괴테의 사랑에 대한 명언들도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맛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현재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될 수 있는 잠재력대로 대해준다면 그는 그 잠재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예, 열정은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완성시킨다. 아,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네요. 그쵸? 예술은 자연의 위대한 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지 못한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0: 네, 캡틴 앤 테닐 노래 듣고 계십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1: Do me once again.
0: 자, 오늘의 인물 괴테 살짝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그의 영화, 예, 아까도 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괴테 영재로는 Young Goethe in Love, 이 영화, 예, 독일 영화입니다. 2010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세계적인 대문호 이 괴테의 청년 시절과 부르의 명작 젊은 바르테르의 슬픔이 탄생하기까지의 운명적인 그런 이 실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이 드라마 영화인데 살짝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23살의 청년 괴테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박사학위 시험에 낙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법학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작은 시골 마을 메츠라우의 법원에 실습생으로 보내지게 돼요. 이 법원 일을 지루해하던 괴테는 무도회장에서 정말 당차고 밝은 매력을 지닌 여성 샤를로테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문학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로테의 가문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괴테의 상사 캐스트너 부장판사와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로테는 이 괴테를 향한 마음을 접게 되고요. 캐스트너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결혼하게 되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친구 예루살렘이 유부녀를 사랑하다 절망 끝에 이 권총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괴테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펜 끝에 담아서 단 4주 만에 써내려간 소설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문학 거장의 모습이 아닌 사랑에 열렬히 아파하고 방황하는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요. 실존 인물인 괴테와 또 샤를로테 부프 또 고트프리트 게스트너 간의 이 관계와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이 현대적인 감각의 로맨스 서사를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좀 설치를 해봐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4: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3: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4: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1: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예. 선배님 푹푹 찍어 더운 날이네요. 그래도 해피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주말은 항상 기분 좋죠. 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 폭염과 소나기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날씨 엄청 푹푹 찌는데 또 소나기가 가끔 찔끔 뿌리다 말고 이래서 더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비 노래 들어볼게요. 유리창엔 비 유리상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SG 워너비네요. SG 워너비와 옥주연의 예, 비 오는 아, 유리창엔 비였습니다. 아, 참나. 그러게요. 이 날씨가 미쳤네요. 세계적으로 홍수의 산사태의 전쟁에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좀 지구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참 이런 뭐 큰 자연재해도 빵빵 터지고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뭐 홍수 엄청나게 지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종자도 뭐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예, 산사태 전쟁에 좀 전쟁할 때가 아닌데요. 좀 제발 좀 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어요. 진치와 아비입니다. One Summer Night.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라는 책의 165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시련과 고통이 던지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그 속에서 찾은 인생의 숙제를 계속 풀어가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현재 삶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꽃이 진 뒤에 맺히듯 사람도 상처받은 후에야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라고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가 말했다. 주어진 명예를 가장 잘 짊어지는 사람, 주어진 멍에를 가장 잘 짊어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늘은 가장 많은 보상을 하는 법이다. 참 가슴 찡하게 와닿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네요. 예, 조장혁이 불러준 러브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참 사랑을 해도 이런 사랑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랑 말고. 예, 조장혁의 러브. 달콤한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맞아요. 상처의 깊이만큼 남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실패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쵸? 상처 많으신 분들 상처 많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만큼 보상과 결실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성숙한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상처를 좀 많이 견디고 이겨낸 사람, 그 인생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더 깊이 있는 성숙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더 멋있게 느껴지고 아, 참 깊이 있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저렇게 명언과도 같은 말들만 멋진 말들을 하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요. 따뜻하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 소피아님이 적어주신

0: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금강안경이 벌써 5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 이 정도가 되면 장인 아닙니까? 장인.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LA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0: 굉장히 많이 바쁘시다고요.
1: 아, 예, 그냥 여전히.
0: 예.
1: 은퇴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0: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쁘신 거예요?
1: 예.
0: 아,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1: 어,
0: 그런 굉장히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아니, 뭐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가 싶기도
0: 아니 지금 하고. 스튜디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1: 네.
0: 진짜 와 진짜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국악도 하시지만 또 우리 현대음악도 하시잖아요.
1: 네.
0: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현대음악 그 합창 지휘자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1: 네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언제

0: 내서요. 네. 국악 얘기 말고 네. 현대음악도 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국악과 양악을 한 반 정도 섞어서 해요.
0: 아, 국악과 그리고, 양악.
1: 예, 네. 그리고 사물놀이 모둠복도 가르쳐서 네. 사물놀이 노름복 모둠복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악 가요들도 참 많이 해요.
0: 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될까?
1: 네.
0: 그 하모니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1: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거 있죠.
0: 궁금하면 500원 내면 되는 겁니까? 가서 예. 공연 관람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지금 한 달쯤 남은 공연을 위해 가지고 네. 지금 10대분 되는 분이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고요.
0: 아하.
1: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올해 농사는 끝입니다.
0: 아, 올해 농사라고 하시는군요. 네. 표현을. 아, 좋습니다. 아니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 건 그냥 그 어차피 뭐 조금씩 하는 거니까.
0: 아, 예. 큰 공연은 네. 이제 예. 아, 그렇게 구성이 되는군요. 자, 오늘 예.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를 제가 받아본 바로는
1: 네.
0: 카톡으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왜 옛날에 우리 그 넓은 들판이라던가 마당에서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네. 그 뛰놀았던 풍물놀이
1: 네.
0: 그 농악놀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1: 네, 농악이고 아. 농악은 사실은 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원래는 우리 풍물이었어요.
0: 풍물이에요? 예. 아, 풍물이 우리나라 순우리말이군요.
1: 네.
0: 아, 풍물놀이. 네. 그거 참 기억이 나거든요.
1: 그 이게 왜 어느 영화에선가 저기 아주 롱 테이크로 잡아가지고 저 네. 지평선이 보이는데
0: 네.
1: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앞에 상세 가고 뭐 장구 가고 북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
0: 딱 서편제에서 나왔었나요? 서편제에서
1: 저 어딘지 잘
0: 소리도
1: 기억이
0: 하고
1: 네.
0: 북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1: 아, 그 북쳤어요.
0: 그죠, 그죠. 네. 롱샷으로 이렇게.
1: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네. 이게 후한 시대 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AD 한 200년 경에 그 저기 뭐야 위지동 이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동이족은 그 그때도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놀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북이 어차피 고자니까 장구도 거기 속하고 북도 거기 속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농악을 갖고 노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0: 네.
1: 그때 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우리 동이족들은 남녀노소가 걸어가면서도 노래를 하면서 놀더라 이러는 그 대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이것도 그 고자가 북을 갖고 놀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거기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풍물은 아마 역사가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렇게 오래된 풍물의 역사가
0: 네.
1: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전문적인 집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동네에서 시골에서 동네에서 이제 추수가 끝나면 추석이 지나고 추수가 끝나면은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연습들을 해요.
0: 오, 예, 예.
1: 예, 그때 뭐 저 그 상쇄하시는 어른의 지휘하에 뭐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이래서 이분들이 주로 정월 대보름 날 그 길놀이를 나갑니다. 그 동네로. 자기네 동네.
0: 아.
1: 그래서 동네를 다 돌면서 지신도 밟아주고 길놀이도 하고 복도 빌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동네에서 옆 동네는 잘 안 갔어요. 전문 연희단이 생긴 다음서부터는 다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는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했던 그 풍물패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저기 남사당패, 건립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전문 돈을 받고 이제 나가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팀이었었어요.
0: 네네네.
1: 그 전에 건립패라고 하는 건 걸자가 들어가니까 꼭 뭐 구걸하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0: 네.
1: 느낌이 좀 쎄하죠. 그런데 그게 원래 동네에 뭐 다리를 놔야 된다든가 뭐를 공공적으로 뭐를 한다 그랬을 때 동네에서 조직해가지고 그 동네와 옆 동네까지 다니면서 그 지금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0: 아하.
1: 그 패가 건립해왔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놀이였죠.
1: 그렇죠.
0: 그렇죠. 풍물놀이는.
1: 예. 그러다가 이제 남사당 패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 기회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안성의 뭐 바우더기 이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일주일을 하는 굉장히 큰 축제예요. 오. 한국에서.
0: 근데 언제 해요?
1: 안성에서요.
0: 안성에서 언제?
1: 언제냐 하면은
0: 가을 추수 끝나고 하는
1: 추수,
0: 거예요?
1: 추수 예, 가을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0: 네네네.
1: 근데 그 바우덕이라는 분이
0: 이름이군요. 예, 사람 이름.
1: 원래는 암덕이었는데 바위 암자를 써가지고 네. 남이 바우덕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우덕이라는 분은 여자예요.
0: 어머나.
1: 1848년에 태어난 여자예요.
0: 1848년?
1: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 이 그 여자들이 그 남사당패에 끼어가지고 한데 남사당은 남자가 들어가지고 남자만 있는 원래 사당패였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때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언제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네네네.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갔는데 15살에 네. 그 안성 그 저기 그 풍 저기 남사당패에서 만장일치로 이 여자를 꼭두새로 뽑았어요. 꼭두새는 이제 꽹과리, 꽹과리 치고 그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줄도 잘 타고 뭐 벨 이제 남사당부터 여섯 가지 기예를 하는데 접시도 돌리고 뭐 땅도 이렇게 막 그 재주도 부리고 하는데
0: 네, 쉽게 얘기해서 서커스 다니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 여자가 처음으로 여자로서 했어요.
0: 와.
1: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분 1950년대쯤 들어와서는 다른 분들도 네. 있었는데 이분이 대원군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0: 진짜요? 예. 바우덕이라는 분이
1: 네.
0: 여성분이
1: 여성분이 야. 안성 그 남사당패를 다 몰고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해서
0: 네.
1: 거기서 그 상을 받았는데
0: 네.
1: 상이 뭐였냐면 그 시절 말로 이제 옥관자라고 이 그 상투 밑에 요 저기
0: 뭐옥 양옆에
1: 예, 옥으로 이렇게 관자를 거. 매는
0: 네.
1: 요 옥관자를 이제 그 선물로 받았대요.
0: 상투 옆에 이렇게 동그란 거
1: 네네.
0: 옥으로 된 거.
1: 그 거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자기네 깃발에다 딱 걸어놓고 다니는데
0: 네.
1: 그 깃발을 보면은 다른 동네 이 남사당패들이 다 깃발을 내려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0: 야,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군요.
1: 그렇죠. 예.
0: 바우덕이라는 여인.
1: 예.
0: 아 근데
1: 그런데
0: 예예예. 예.
1: 안타깝게 일찍 죽었어요.
0: 어머나.
1: 스물 몇 살에
0: 왜요? 병이 있었나요?
1: 병으로 죽었어요.
0: 아 세상에.
1: 48년에 태어나서 70년에 죽었으니까
0: 어머나.
1: 22살에 죽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남사당패가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이 남사당패에 여러 군데 아직까지도 있었던 남사당패에 아들들이 모였어요. 아들들이 대충 1952년생, 53년생, 54년생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광수 씨,
0: 네.
1: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우리 아니 그 아, 내가 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냐 그 김용배 씨, 최종실
0: 네, 네.
1: 씨,
0: 네.
1: 제일 앞에는 김덕수 씨.
0: 와.
1: 김덕수 씨 아시죠?
0: 네네네. 네,
1: 김덕수 사물놀이패, 이광수 사물놀이패 이분들이 1972년생인데
0: 네.
1: 78년도에 그러니까 26세 어떤 한 분의 주선으로 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다 남사당패 꼭두새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면서 엄청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78년도에 공간사랑에서 모여서 그때까지는 다 풍물을 다 서서 했잖아요.
0: 네.
1: 지금도 서서 하지만 이분들이 앉았어요.
0: 앉아서 하는 걸로.
1: 앉아서 네 명이 딱 네 가지 악기를 들고 무슨 악기냐면은 꽹과리, 북, 장구, 저기 징 요 네 가지를 딱 들고 이분들이 공연을 했는데
0: 네.
1: 그게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0: 신명나죠.
1: 아시죠? 그 사물놀이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된지. 78년도서부터 그 후에 한 20년 동안은요. 전국의 학교에서 전부 다 사물놀이를 했어요.
0: 요즘에 그래, 뭐 무슨 행사만 있다 하면 사물놀이패가 와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문을 열잖아요, 오프닝
1: 예,
0: 하잖아요.
1: 예. 근데 이제 인제는 예. 그 사물놀이들이 막 유행을 할 때는
0: 네.
1: 풍물패들은 좀 사그라졌었어요.
0: 아니 풍물패가 사물놀이패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달라요?
1: 네.
0: 뭐가 다르죠?
1: 풍물은 서서 다니면서 하고 사물은 앉아서 한다라고 아니, 생각하시면
0: 서서 돼요. 서서 하는 거하고 앉아서 하는 거 그거 차이예요?
1: 그럼요.
0: 아니 뭐 섰다 네. 앉았다 하면 되죠.
1: 이게 메고 나가면서 예. 그 저 서서 가는 것들은 이렇게 예. 훨씬 더 넘실넘실되고 저희 그 장단이 이렇게 잡히죠.
0: 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1: 근데 그러는 하고. 것이 있다가 이 빨리 그냥 이 음악만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하는 아~ 사물놀이가 이제 확 떴다가 요즘은 두 개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두 개를 다 해요. 아~ 근데 요즘은 다시 풍물패가 뜨죠.
0: 네.
1: 그래서 풍물패들이 공연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던 분들이냐면 지금 가장 유명한 풍물패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실, 전라북도 임실의 전라북도. 필봉에 네. 있는 그 풍물패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그 풍물패들은 대부분 다 경기남도에 있어요.
0: 경기남도.
1: 예. 경기남도 평택, 안성, 그다음에 뭐 충청도 이런 쪽에 있는데
0: 바우덕이라는 분은요?
1: 바우덕이는 안성이니까.
0: 안성.
1: 예. 평택보다 오히려 조금 더 뭐 고기가 고기죠.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그 저기 뭐야 불리어지던 그다음에 네. 연주되던 그 농악이 네. 웃다리 농악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0: 웃다리 무슨 뜻이에요? 웃다리 농악?
1: 위에 그냥 손우리나라고 하는데 네. 윗동네라는 뜻이에요. 윗동네.
0: 아 그래서 웃다리 윗다리가 아니라 웃다리.
1: 웃다리. 우리가 왜 웃돌이 그러잖아요. 윗돌이 아, 그래서 웃돌이.
0: 사투리죠. 예. 웃돌이 이런 게.
1: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부산 근처에 경상도에서 하던 영남 사물놀이가 있고 영남 풍물, 네. 영남 농악, 이 전라도에서 하던 호남 농악,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하던 웃다리 농악 이렇게 세 가지로 큰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다 거기 출신이니까 웃다리 농악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게 웃다리 농악을 그
0: 영남 저기, 사물놀이
1: 아, 영남이구나 죄송해요. 웃다리가 좀 길어요. 근데 영남은 영남 사람들의 특징이
0: 네.
1: 그 아시죠? 급하고 저기
0: 그랬어,
1: 빠르고
0: 예. 뭐 이런 말도 그렇잖아요.
1: 그냥
0: 빠르죠.
1: 그냥, 예, 다혈질이고 예. 아 영남 사람들한테 들으면 혼나지만 우리가 저기 뭐
0: 말도 빨라요.
1: 예, 단무지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남. 그래서 음악도 빨라요.
0: 아,
1: 영남.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걸 놓는데 웃다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길어요. 그래서 웃다리는 그렇다고 하고 영남을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네. 보시면은 그 영남 사람들의 그 기질이
0: 가만히 앉아서
1: 보일
0: 하는데요?
1: 거예요.
0: 앉아서.
1: 이거는 사물놀이예요.
0: 사물놀이. 예. 장구하고 북하고 징하고
1: 꽹가리하고.
0: 꽹가리하고.
1: 예.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0: 예.
1: 징은 바람 소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0: 아~
1: 그래서 풍.
0: 풍.
1: 꽹가리는 깨갱깨갱하는 게 벼락 소리 같다고 해서 레.
0: 오.
1: 예. 북은 안개 같이 구름 같이 그 이제 뭉게뭉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 저기 뭐야 운.
0: 운.
1: 장구는 까르르릉 친다고 해서 빗소리라 그래서 우. 그 네 가지를 다 합치면 운, 우, 풍, 뢰라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말이 멋있죠, 괜히.
0: 그러네요. 시적이네요.
1: 예. 예. 근데 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물놀이 팀이 이름이 네. 운, 우, 풍, 뢰예요.
0: 그거 말씀하시려고
1: 아,
0: 하시는
1: 그렇죠.
0: 거. 운, 우?
1: 예. 운, 우, 풍, 뢰.
0: 풍, 뢰. 예. 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바우덕이라는 여인한테 예.
1: 꽂혔죠?
0: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인네가 이렇게 그 시절에 1848년도에
1: 네.
0: 이야 풍물패에서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네, 악기를 연주했다는 게
1: 한번 나중에 한국에서 네. 거기 가보실 일 있으면 가보세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0: 네. 그러면 이분의 그런 스토리가 문헌에 나와 있어요.
1: 그럼요.
0: 아, 예. 국악 문헌?
1: 아니요, 그냥 보통 바우덕이 찾아보면은
0: 아, 이름만 넣어 나와요. 예. 아 그렇군요. 야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 예.
0: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셨네요.
1: 아니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네. 남자들 모임 집단에 수백 년을 내려온 남자들 집단에서 처음으로 여자 꼭두새가 된 여자인데 그것도 15살이에요. 난 얼마나 뛰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가 해야 돼 그러면서 다 줬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오히려 남자들이 더 기특한 것 같은 거 있죠?
0: 그건 아니죠.
1: 아, 왜요?
0: 얼마나 뛰어난 여인이었으면 아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뽑아줬잖아요. 남자들이
0: 뽑아줘야 하는 겁니까?
1: 아니, 그럼,
0: 아니 거기... 예술적으로 저 뭔가 뛰어나면 스스로 네. 빛을 발하는데
1: 알았어요.
0: 그쵸. 그 뽑아준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지금 이거 국악 콘서트에서 이거 지금 네. 한 거네요.
1: 네.
0: 근데 항상 이분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이렇게 노란 띠, 빨간 띠를 이렇게 네. 띠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네. 뜻이 있는 겁니까?
1: 뜻은
0: 그 뭔가 복장이라든가 이 예. 뭐 모자 같은 거
1: 전통적으로 이게 까만 옷돌이는 더걸이라 그러고 예. 안에 있는 하얀 옷돌이는 보통 농민들이 입던 민복이라 그래요.
0: 아, 농민들이 입던
1: 예.
0: 거. 아.
1: 근데 거기에 이제 딱 하나 더 하는 게 띠를 매는 건데
0: 예, 예, 예.
1: 우리 삼색 띠를 매요. 노랑, 파랑, 빨강. 아. 삼색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깔 아니에요?
0: 아.
1: 삼신 할머니의 삼, 그다음에 어디 뭐 사당 같은데 앞에 있는 삼태그. 예. 네. 그 색깔이 노랑, 파랑, 그 빨강이에요.
0: 미신이네요. 아, 그런 거에서 이제 네. 전통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포글러리를 하는
1: 예.
0: 거예요.
1: 예. 아. 그걸 삼색띠라 그러고 네. 이 위에 있는 더거리에도 끝에 가면 삼색 이 색깔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이 뭐 영남 사물놀이 지금 살짝 들어봤는데 뭐 악기 소리로만 서로 장단을 맞추는 것 같아요.
1: 격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특히 영남 농악은
0: 네.
1: 정말 한 보통 한 7분에서 9분 하거든요.
0: 네네.
1: 죽어라 쳐야 돼요.
0: 아하.
1: 장구고 북이고 죽어라 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0: 그렇군요.
1: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장장자궁자궁자궁자궁 이거 하는 부분이 영남 사물놀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거기를 우리가 별달거리라고 해요. 별 보고 달을 보고 하는 그 거기라 그래가지고.
0: 네네네네. 참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지방색이 좀 유난하잖아요. 지방 색깔.
1: 요란하죠.
0: 뭐 전라도, 경상도.
1: 요란해요.
0: 예, 예,
1: 그게
0: 예.
1: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0: 예.
1: 춘향가에 보면은
0: 네.
1: 방자가
0: 네.
1: 이제 그 저기 뭐야 춘향이한테 막 이제 그 노래를 해주는데.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0: 네.
1: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인정 있고 이제 이렇게 이 방자가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 네.
1: 이거를 예를 들어서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가사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미 경상도와 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그 특징이
0: 네네네.
1: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아까 우리가 저기 급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직하고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고
0: 네.
1: 전라도는
0: 재주 있고 생활력 강하고
1: 예 그리고 충청도는
0: 네, 있고.
1: 온순하고 예
0: 네.
1: 아주 그렇게 하는데
0: 예, 예.
1: 그래서 그런지 음악들이요.
0: 네.
1: 나중에 혹시 들으실 기회가 우리가 있을지 몰라도 웃다리 사물놀이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엄머리 장단, 오박자 장단 같은
0: 네.
1: 거 있잖아요. 그게 웃다리 사물놀이에 다 나와요. 그만큼 길고 정교하고 이 저기 장식은 많고 이러는 게 충청도 지방의 그거고.
0: 그렇군요. 자, 우리 민족의 그런 희노애락을 담아낸 소리들, 지방마다의 그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것도 지방마다 다 우리 다르게
0: 다
1: 표현하는 거죠.
0: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1: 그런데 전라도는 얼마나 제주들이 좋은지 전라우도, 전라좌도가 달라요.
0: 그렇군요.
1: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0: 퀴즈요?
1: 예. 네. 전라도가 전라도가 예를 들어서 정읍이 있어요. 예. 정읍도 있고 저기 여수도 있어요. 전라우도에 속한 데가 어딜까요? 정읍일까? 군산. 그러니까 그쪽이 어디냐? 어딘지 아시겠죠, 군산이?
0: 네네네네.
1: 거기하고 여기 여수가 있는데
0: 예, 여수
1: 딱 보시기에 전라우도에 속한 거.
0: 여수인가?
1: 여수.
0: 아니에요. 틀렸구나. 땡.
1: 옛날에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 전라도를 임금님이 한양에서 내려다 봤을 때
0: 네.
1: 왼쪽이 전라좌도.
0: 아.
1: 오른쪽이 전라우도. 그러니까 여수는 왼쪽에 있잖아요.
0: 아,
1: 위에서 봤을 때.
0: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 거기가 이제 그 뭐 군산, 정읍, 부안 이쪽이 이제 전라우도고 그쪽이 전라좌도예요.
0: 그렇군요. 틀렸네요, 저 퀴즈.
1: 그렇죠. 네. 이순신이 그래서 네. 전라좌수사였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런 네. 깊은 뜻이
1: 그렇죠.
0: 있었군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준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또. 아, 우리 국악의 역사 오늘은 풍물놀이에 네. 대해서
1: 다음에 아마 조금
0: 하셨습니다.
1: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0: 아, 그럴까요?
1: 예.
0: 네네네. 서로 호흡을 맞추고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장단을 깔아주는
1: 네.
0: 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풍물놀이는.
1: 네, 그럼요.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했거든요.
0: 네. 그렇죠. 신명나게.
1: 저도 네. 어렸을 때 어른들 쫓아서 맨 뒤에서 예. 춤추면서 따라갔던 아, 기억이 있어요.
0: 그렇네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풍물놀이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였습니다. 어떠니의 꿈이었어요. 아, 가사가 참 좋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60여 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물길을 막고 있는 잔해가 남아있어서 2차 홍수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종자가 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도 치과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치과 진료비 자체가 오른 데다 치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도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보험 가입자는 2020년 이후 85%나 증가했습니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진료비 총액도 함께 커진 셈입니다.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와 이 전기 모터사이클의 사고와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과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자 총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본뜬 이례적인 회수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등을 반납받는 바이백 세이프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종류에 따라 $200에서 $1,0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며 이 선착순 75명에게는 LA 엔젤스 경기 티켓 두 장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dioseoul1650.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시의회가 올해 발표된 이 노숙자 인구 조사 결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계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주관한 2026년 노숙자 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서 만장일치로 이 감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90년 동안 방치한 수도관 중 0.2%를 교체한 것을 기념해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캐런베스 시장은 26일 7지구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함께 파코이마의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모여서 역사적 프로젝트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 10년 만에 4마일을 깐 푸틸 트렁크 라인 교체 공사입니다. 세계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가 이 세계적인 야외 음악당 헐리우드볼의 밤을 수놓을 데뷔 무대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소리는 오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헐리우드볼에서 열리는 드보르작과 브룩 콘서트에서 이 협연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지휘자 아냐 빌마이어가 이끄는 LA 필하모닉과 함께 막스 브루흐의 그 낭만주의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충격 여파로 소화전이 파열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새벽 12시 30분경 팔가와 아드모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드모 길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팔가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인근 인도와 주차돼 있던 차량 등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LA를 찜통으로 달구던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꺾일 전망이라는 날씨에 나와 있네요. ABC7은 남가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가 29일 금요일 금요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되고 태풍 이사벨의 잔해가 몰고 온 이 습기로 인한 소나기 이후 점진적인 그런 냉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남가주는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폭염과 이 소나기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여전히 100도를 훌쩍 넘는 삼중고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성 폭풍우의 습기가 유입되면서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덥지요. 어젯밤 산타클라리타 북부와 빅베어, 라이트우드, 더 러닝 스프링스 등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가벼운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이 소나기 활동은 좀 금요일까지도 이 남가주 전역에 걸쳐 고립된 이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뿌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군요. 이에 따라서 산악과 구릉지대는 이 강풍과 고온으로 인한 산불 위험으로 적색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많이 무더운데요.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2: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3: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네, 거북이의 빙고 듣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부터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음 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인 틈을 따서 화요일과 수요일 뭐 비 소식도 있는데요. 며칠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오후 시간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10: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설렘도 있는 금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반도 지나고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비치는 햇살은 우리의 어떤 주말의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자, 이번 일주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고 그랬던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 코니와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잠시 오늘 일상을 마음속으로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좀 나를 위한 그런 시간, 그런 것으로 좀 채워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나에게 칭찬도 좀 건네주고 싶고, 거울 보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함을 드리고 추억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릴 그럴 음악과 또 따사로운 이야기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지금 기차역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첫 곡입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덥고 살고 있고 굉장히 좀 도시에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이 노래같이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역이죠. 저는 사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TV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난데 아마 고향이 지방 쪽이셨던 분들, 아마 조그만 도시에 사셨던 분들은 그 지역마다 간이역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역장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노래에 나왔다시피 수수밭이 있고 갈대밭이 있는 바람이 살살 부는, 기차가 휑 하고 쓰지를 않죠. 간이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만 가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거리는 이제 끝여름에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달려오시느라고.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고 다음 주에는 9월 초가 시작이 되고, 계절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덥다가도 달이 바뀌고 철이 오면 날씨가 그렇게 따라오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기예보를 보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좀 떨어져서 80도 중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녁 기온도 한 10도 정도 떨어져서 65도 정도면은 저희가 잠자기 참 좋은 시간이,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유사히는 참 며칠 그 굉장히 습기가 좀 있었는데 LA 날씨가 좀 달라진 건지, 우리 얘기대로 오존층이 자꾸 좀 얇아지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지난 세월보다는 날씨가 우리 느낌에는 LA도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네팔이란 곳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은 피해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는

글쎄요.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 LA도 굉장히 덥고, 아마 우리 장 단장님이 계시는 벨리 쪽, 그 다음에 또 발렌시아, 또 밑으로는 얼바인 밑으로 내려가서 다좀 플루턴, 좀 더운 동네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루는 벨리를 갔었는데, 수온을 보니까 차 안에서 104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405를 타고 산타모니카 쪽에 가서 그 해변가 쪽으로 가니까 76도예요. 그러니까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글쎄요, 사시는 곳이 저희는 이제 LA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선풍기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는 유일하게 여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뭐 전자기기였고, 사실 에어컨이 너무 귀해서 옛날 기억에 은행 같은 데 가면 너무 시원해서 쓸데없이 빈통장을 가지고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근데 요사이는 더위를 피하라고 각종 쇼핑센터,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보니까 에어컨을 쬐수 있는 시설들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거기 동네 분들이 나와서 앉아 계시고, 참 그만큼 윤택해지고 생활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LA도 웬만한 곳에는 다 에어컨이 있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도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송 끝나고 집에 가기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야기 좀 나눴는데, 기차와 소나무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좀 바닷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바닷가라는 게꼭뭐 여름 휴가철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좀 마음이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일만 친구 최백호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중에 GB 영일만 쪽이 계십니까? 우리 통계님 같이 포항 계시는 분 있고 노래들도 지명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부산 갈매기, 뭐 진공

고개 신사, 울고 넘는 박달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도 그 사실 바다라는 것이 미국에는 뭐 LA에서 한 20분, 25분 차 타고 나가면 가장 가까운 바다가 산타모니카 해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LA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산타모니카 쪽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고, 또 남쪽에 계시는 분은 토렌스나 롱비치 쪽으로 바닷가를 보신 적 있고, 또 저쪽 얼바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뉴포트 비치, 또 샌디에고 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비치가 나오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말리부를 비롯해서 쭉 해변을 따라오게 되니까 사실 비치는 미국에서는, 또 특히 LA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의 바닷가 같이 튜브를 뛰놀면서 수영하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딱 한 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뉴포트 비치에 가서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바다이지만 우리가 물놀이 할 만큼은,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참 여름 되면 수영장들을 많이 다니지만 이곳은 참 수영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미국에서는요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또 팜스프링 온천장에 있는 수영장 딱 한 번씩 가보고, 이쪽 LA에서는 수영장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씁쓸한 추억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름 됐다고 아이들하고 또 식구들하고 수영장, 물론 집에 수영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따로 공용시설의 수영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먼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정가물인 추억들이 못내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위섬입니다. 오늘은 박창근의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위섬 함께 하셨습니다. 간혹 연예인들 중에서 또 스포츠 스타 중에서 예를 들어 최경주 골프선수가 진도가 고향이라고 하고 지금 바위섬에 나오듯이 이렇게 섬이 고향인 분들 요즘 한창 트로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박서진 씨도 섬 고향에서 업으로 살았던 그런 또 경력이 있고 또 이런 뭐 장안의 화제죠. 이루네 씨도 완도에서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섬에서 자랐던 그런 의외로 그 섬에서 출신들이 옛날에 그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도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해산물을 많이 먹고 해초를 많이 먹어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고향이 섬 쪽이나 바닷가 쪽에 사셨던 분들 그 말이 맞는지 저는 사실 뭐 증명해 볼 순 없지만 여하튼 그렇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은 항상 몸에 좋은 거라고 많이 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실 굉장히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시는 커피, 오후하고 저녁이 아니고 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대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준다고 또 여성이 40대 전후에서 정상 체중군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아주 재미난 소식이 있어요. 학술 발표회가 됐는데 아침에 커피를 집중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을 가질 확률이 20%가 낮았다라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같이 이제 그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 그걸 보고 종일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분산형. 그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니까 저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한 잔. 사실 커피가 마시는 것보다는 그 커피를 끓일 때 향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커피 냄새가 굉장히 저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침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강변연가 권진경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스튜디오에 듣고 있으니까 진짜 아, 북한강 강변 쪽에 좀 그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앉아놓고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잔 놓고 그 강을 바라보는 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예, 알청님 어서 오세요. 명품 목소리 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만큼은요 아, 어떤 강변 쪽을 표현한 노래 중에서는 제일 명품 노래 아닌가 이런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아, 저만 생각인가 잠시 강변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알청님 잘 오셨어요. 아, 제가 가장 항상 그럴 때 지금 그 우리 서울하고 LA가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배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게 육지로 돼 있으면 자동차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쯤 걸릴까요? 뉴욕까지가 뭐 굉장히 일주일에서 열흘, 2주 걸린다니까 한 달이면 쉬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꼭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바다가 육지라면 아, 이 노래 정말 좋지 않습니까?

0: 네,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 말씀대로 참 편하게 부르는 가수고 이런 그 표현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막걸리나 소주 한잔 하시면 술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목으로. 안주가 좋고 그러면. 우리 조미미 씨의 노래가 좀 술술 넘어가는 아주 편안하고 물론 이미자 씨도 명품이지만 또 다르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 됩니다. 조미미 씨가 요즘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 주현미 씨하고는 또 다른 꺾임과 그런 그루브가 있는 그런 가수. 그래서 예, 이미자 선멸 선생 금지곡이었었죠. 맞습니다. 자, 제가 2부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트로트 가수들 그 아주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인기를 얻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얼마 전에 뭐 그 막이 내렸던 우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무명전설이라는 프로에서 댄스 가수 아이돌로 16년 만에 무명 가수 생활을 접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우리 성리라는 아주 춤을 잘 추는 잘생긴 미남 청년 성리 씨가 이제 무명전설에 우승을 하고 나서 본인만의 신곡을 냈습니다. 아, 근데 트로트 곡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Sad Rain. 슬픈 비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이고 참 노래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비가 좀 쫙쫙 어제 비가 잠깐 뿌렸지만 그건 오히려 더 더위를 만드는 비였고 우리나라 장마같이 하루만 좀 반나절이라도 좀 시원하게 빗줄기가 오면 저는 그냥 옷이고 뭐고 다 젖더라도 나가서 그냥 맞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반면에 또 미스트롯 4편이죠. 4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소나 양이 우승을 했는데 길여원이라고 간호대 출신의 아주 나이가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데 아주 주현미를 능가한다는 꺾기의 달인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능 프로에 나온 거 보면 말을 아주 재밌게 해요. 4차원 같이. 그 길여원 씨도 신곡을 냈네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둠칫 둠칫 둠칫 둠칫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마 멈칫거리고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얘기하시죠.

0: 네, 아주 신명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정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왼쪽 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오른쪽 분은 임종수 씨라고 전국노래자랑에 보면 이렇게 딩동댕 치는 분이고 워낙 히트곡이 많으세요. 임종수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옥경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부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표곡이 있고 나훈아의 고향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도 있고 대단하죠. 이만하면 그리고 장윤정의 애가타 이런 등등 이루 수많은 있는 그런 작곡가 임종수 씨였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박윤경의 부초입니다. 한국의 작곡가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죠. 대단들 하고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곡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가 만들었던 노래 부초 박윤경입니다.

네, 박윤경의 부처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조금이라도 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은 아무쪼록 좀 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비비안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아 방송이 너무 활성화되고 좋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임종수 씨의 작곡한 노래 들었고 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지만 몇몇 작곡가들은 또 이효섭 씨라고 또 원점을 작곡한 가수도 있고 또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분들도 요사이 나오는 그 요사이 트로트 그러니까 트렌드 있는 신트로트는 뭐 다 혼수 상태의 작곡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 씨 역시 어마무시하게 좀 멋진 작곡가고 윤명선 씨는 뭐 이승철의 서쪽 하늘서부터 아주 너무 다양하게 우리 린이 불렀던 이하를 비롯해서 요새는 뭐 우리 이수연 아주 어린 친구까지 아버지 아빠 뭐 이런 노래도 많이 작곡하고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음악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작곡이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노래나 연주는 있는 거를 퍼포먼스 한다고 봐야 되는데 작곡은 없는 거를 도레미파 솔라시도 딱 7개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조금 아까 임종수 씨의 작곡 노래입니다. 이 나훈아의 고향역 1부 마지막 곡 들으면서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아 우리 순철님 비비아님 귀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근데 낫는 중이고 거의 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불금일에서 조금 달려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생 좀 쿨하게 살자고 우리 비비안님처럼 쿨하게 쿨하게 재미나게 살고 방송 제가 비비안님 말씀 좀 덥지만 신나게 마야 맞습니다. 자, 제가 방송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주 동안 앞만 보고 오느라고 달려왔고 월요일은 원래 그래서 왔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참으면서 왔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왔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일했고 말됩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달려와서 이렇게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4시가 되니까 어쨌든 마음은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 샌디송님처럼 샌디송님은 목요일서부터 일을 하시니까 항상 주말에 그것도 날 더운 밸리 쪽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통계님 토요일인데 굿모닝입니다. 좋은 그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금요일인데 또 금요일에 특수 효과를 누려서 그 주말에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 대다수 분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쿨하게 선곡했고 자 오늘 아시죠 우리 고니와 비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오늘 시원하게 어떤 보따리를 풀어드릴지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트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네, 불타는 금요일 유쾌한 라디오 우리 돌아왔습니다. 고니
1: 빌리 아, 유쾌한 네. 라디오
0: 우리
1: 반갑습니다.
0: 저 비비안 님이 네. 로비님 머리 묶으니 더 이쁘시다고.
1: 너무 더워서요.
0: 예. 네.
1: 머리가 짧은데 억지로 네. 막 묶어봤어요.
0: 예, 늘 기대되는 우리 고니 비니 타임.
1: 아, 반갑습니다.
0: 우리 비비안 님이 네. 그동안 약간 청각에 문제가 있으셔서
1: 아.
0: 브루투스를 못 드시다가
1: 네네네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0: 한 2, 3일 전서부터 조금씩 듣기 시작해서 이렇게 댓글에 참여하고 계세요.
1: 아이고,
0: 너무 감사하죠.
1: 그래도 귀 안 아프셔야 될
0: 그러니까요.
1: 텐데.
0: 예, 네. 예. 자,
1: 오늘, 근데
0: 예.
1: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0: 네네.
1: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0: 뭐가 억울해요?
1: 금요일 날 아픈 거.
0: 오.
1: 금요일 날 아프면 예. 주말에 아프고 다 예. 나버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0: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1: 네.
0: 차라리 금요일에 아픈 게 낫겠다.
1: 아, 그래요?
0: 그래야 주말에 아예 다 아프고.
1: 아니. 그럼 안
0: 나는 이거 방송용 멘트였었어.
1: 네, 그럼 안 돼.
0: 현실적인 멘트가 아니고.
1: 아니.
0: 방송용.
1: 그래서 아플려면 주중에 주중에 아프고 회사 조금 식대 내고 쉬든지.
0: 그러니까.
1: 제일 억울한 게 진짜 금요일 날 아픈 거 하고 금요일 날 너무 바쁜 거. 네. 진짜 너무 그래요.
0: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우리 비니 씨도 광고 같은 거 많이 녹음하시고 하지만
1: 네네.
0: 저는 특히
1: 네.
0: 이 목소리만 멀쩡하면
1: 네.
0: 딴 거 아픈 거는 목발을 짚고 와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1: 프로시네 진짜.
0: 아니 왜냐하면 목소리가 멀쩡하

0: 를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무대 구도가 높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보통 때는 편한 슬리퍼를 그치. 신으시고
1: 갈아신어야지.
0: 무대에서 갈아 신으라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여름이고 뭐고 이렇게 바바리 같이 드레스 위에 걸치는 옷이 있어요.
1: 네.
0: 그것까지 걸치고
1: 드레스
0: 이제
1: 자주 입으셨잖아요.
0: 아니 뭐 무대에서 네. 입으셔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얘기가 이제 어느 날은 어머님이 일도 가기 싫고 뭐 놀고 싶은 거야 사람이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건 뭐 감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세요. 아유 쉬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0: 왜냐면 가수니까.
1: 그럼요.
0: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1: 어떡할
0: 어떻게?
1: 거야.
0: 그래서 이제 일화가
1: 네.
0: 이거 물론 신여범 씨가 안 듣는다고 가정하에
1: 안 들으실 거예요.
0: 신여범 씨가 완전 무명 시절에
1: 네.
0: 무명 가수는 하루에 막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일을 해야. 일반 가수들 한 군데 하는 정도의
1: 네.
0: 비용이 나와요.
1: 그렇죠. 기회만 되면 다 가야죠.
0: 그런데
1: 네.
0: 이제 다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1: 네.
0: 몇 시에 누가 올라오고 누가 올라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 갑자기 자동차가 밀렸다든가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네.
0: 이 무명 가수는 빨리 끝나고 다음에 가야 자기도 탁탁탁탁
1: 그렇죠.
0: 되는데
1: 네.
0: 메인 가수가 안 와서 자기 순서를 못 하는 거야.
1: 얼마나 속탈까요?
0: 그러면
1: 네.
0: 이 헤드 가수는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1: 있지.
0: 있는데
1: 네.
0: 무명 가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1: 어떡해.
0: 그 막 울어. 속상하니까.
1: 속상하니까. 네.
0: 그날 가면 혼나야 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1: 네.
0: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1: 너무 속상하다.
0: 신여범 씨도
1: 네.
0: 무명 시절에. 근데 뭐 신여범 씨뿐만이 아니고
1: 네.
0: 대다수가. 그래서 무명의 서름이라는 것이
1: 네.
0: 그만큼 좀 있어요.
1: 아,
0: 근데 사실 저도 방송을 처음 뭐 시작했지만
1: 네.
0: 제가 방송을 타방송에서 시작할 때가 2000년도인데
1: 네.
0: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제가 멘트를 하고 녹음해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1: 네.
0: 처음엔 주말에 1시간씩 이틀을 주는 거예요.
1: 토요일 일요일.
0: 일요일.
1: 네.
0: 그것도 밤 11시에.
1: 아이고야.
0: 아무도 안 듣는 시간에.
1: 의외로 그 시간에 많이 들을걸요?
0: 근데
1: 네.
0: 제가 이제 제목이 첫 타이틀이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1: 아.
0: 거를 타이틀로 하면서
1: 네.
0: 그 이 밤의 끝을
1: 그 솔리드
0: 잡고
1: 노래 제목인데
0: 그 노래를 틀면서 오프닝으로
1: 네.
0: 했는데
1: 네. 네.
0: 그게 사람들한테
1: 히트를 쳤어요.
0: 어필이 된 거야. 그래서 두
1: 네.
0: 달 만에
1: 네.
0: 이제 나주로 내려온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두 시간으로 늘은 거야. 근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1: 네.
0: 뭐 방송국에서 다저스 야구 중계를 계약을 해서
1: 네. 네. 네.
0: 주말마다 야구 중계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주말 두 시간 하는 대신 야구 중계를 맡아서 해야 돼.
1: 오.
0: 내가 운행을 다 해야 된다고요.
1: 네네.
0: 끝나면 야구는 9번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때마다 광고 틀어줘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방송을 많이 배웠죠.
1: 그렇죠.
0: 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하다가 그 모 방송사의 박광희 씨가 아주 유명 인사고
1: 네.
0: 그 당시에 메인 프로를 담당하는데
1: 네.
0: 갑자기 그 프로가 없어졌어요.
1: 네.
0: 한 십몇 년 만에. 그러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걸 붙여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 네,
0: 두 시간. 근데
1: 네, 네.
0: 그 제가 뭐 얘기가 딴 데로 봐서 그만큼 처음에는
1: 네.
0: 아마 우리 비니 씨도 처음에 한국일보 와서 처음에는 아마 중요한 일 못하고 그냥 가벼운 일 많이
1: 그쵸,
0: 하고
1: 그쵸, 그쵸.
0: 다 그렇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로 추억이 돼요.
1: 네.
0: 그것도.
1: 하여튼 그래서 금요일 날 아프시 여러분 금요일 날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0: 그리고
1: 무슨 일 있어도?
0: 거기다가
1: 네.
0: 또 모처럼 만에 뭐 토요일 날 약속을 거나게 해놨는데
1: 네.
0: 아프니까
1: 너무 속상해요.
0: 네.
1: 그리고 진짜 금요일 날은 바쁘면
0: 네.
1: 더 막 괜히 억울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땡땡이도 치고 싶고 놀고 싶고 네. 그런데 바쁘면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오늘 너무 바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근데 요새
0: 네.
1: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비니님, 군인님도 헷갈리네요. 이름도 군인님도 그렇고
0: 네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혼자서 얼마나 어떤 부위까지 하실 수 있어요? 혼밥?
0: 근데
1: 혼밥 당연히 가능하죠.
0: 혼밥 혼술 뭐 근데 생각보다
1: 네.
0: 이 미국 생활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1: 그렇죠.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1: 네.
0: 저희 어머님 지론이
1: 네.
0: 남자는 절대 부엌 근처에 가면 안 된다.
1: 네네.
0: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그랬어요.
1: 네.
0: 근데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다는 게 꼭 혼자 살지 않아도
1: 네.
0: 처음에 와서 혼자 있던 시절도 있었고
1: 네.
0: 또 뭐 누가 있더라도 뭐 한국을 가거나 떠나면 혼자 있는
1: 그쵸?
0: 경우가 있고
1: 네.
0: 혼자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앉아서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 없다?
1: 아 그건 없다.
0: 아 저는 있어요.
1: 내가 할 수 있는 건 혼자서는 네. 청요리집과 짜장면까지가 한계예요.
0: 청요리집. 네. 아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1: 구석에서. 아. 그것도 좀 혼자 많이 오는 식당을 찾아서. 네. 혼자 가도 자연스럽게.
0: 아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1: 제가 갈 수 있는 식당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0: 멀었어요. 아직 고수는 아니신 거예요.
1: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0: 네, 저 혼자 고기.
1: 아니 마치 요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여자분이 혼술하면서 꽐라가 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0: 유튜버들 술 너무 많이 드셔.
1: 뭐 옆에 보면 한 대병씩 있고 네. 꽐라도 쓰러져야 끝나고.
0: 아 제가 어느 그러니까 요 근처에 타운 근처에 이제 월남국수 집을 갔는데 네. 식사 시간을 놓쳐서 딱 그 런치 시간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그날 그 집이 좀 맛집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 지나고 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랬구나. 예.
0: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예 뭐 지금 시간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다가 또 아 뭐 어때? 뭐 혼자 밥 좀 먹으면 어때? 딱 들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가운데 자리 떡하니 앉아진 거예요. 다 자리 찼다고. 진짜 그 상황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딱 가운데 정 가운데 혼자 앉아갖고 국수를 먹는데 다른 밥도 아니고 국수니까 먹기 더 조심스럽고 그래도 잘 먹고 나왔죠.
1: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혼자 하는 거는 라면이 한계고
0: 집에서?
1: 네.
0: 아 그거야 뭐.
1: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가 한계고.
0: 아, 혼자 영화 볼 수 있다 없다.
1: 아 없다 죽어도. 아우. 전 죽어도 볼 수 없다.
0: 왜 정말요?
1: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저하고 가끔 인터뷰하는 우리 침뜸하시는 강병선 원장님이.
0: 네, 원장님. 네.
1: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가시는 바람에 네. 왕과 사는 남자를 혼자 보셨대요.
0: 네.
1: 저는 혼자 못 봐요.
0: 아 정말요? 네. 저는 잘 봐요.
1: 아 그래요?
0: 일부러 혼자도 봐요.
1: 그래요?
0: 저 이번에 오디세이도 혼자 가서 볼 거예요. 집중도 잘 되고 네. 뭐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서 영화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네. 보는 것도 재밌지만 네. 혼자서 보는 그 혼영의 재미도 있죠.
1: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가실 수 있다 없다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0: 네.
1: 거예요.
0: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쇼핑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죠.
1: 쇼핑이라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네. 옷가게 있는데 티셔츠가 이쁘게 보이면
0: 들어가서 이제?
1: 그냥 내려서 그거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작정하고 이제 내가 좀 쇼핑을 해야 되겠다.
1: 그런 적은 혼자는 별로 없죠. 전 생각보다 좀
0: 그러니까
1: 자생력이 좀
0: 네,
1: 약해요.
0: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혼자 밥도 그냥 네. 짜장면 한 그릇 후딱 먹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1: 내가
0: 거.
1: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짜장면 정도.
0: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점. 그렇죠?
1: 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주로 네.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투고를 해가지고 차에서 먹죠. 전 차를 좋아하는 게 네. 브루투스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음악 켜놓고
0: 그것도.
1: 네. 제가 가끔 하는 것 중에 네. 바닷가 근처에 일보로 갔을 때 네. 네. 코앞이 바다면 네. 주저 말고 스타벅스에서 네. 큰 아메리카노 한 잔 투고해가지고 옆에 꼽고 네네. 바닷가로 갑니다. 한적한 데 놓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일단 커피 뚜껑을 열면 커피 향이 차에 뱁니다.
0: 그쵸.
1: 그러면서 그 한 모금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듣는 그 기분은
0: 그거는 아마 이제 노을 질 때 이럴 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물론요. 그러니까 시제말로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하고도 필요 없이
0: 그거는
1: 내가
0: 무조건
1: 즐길 수 없는
0: 네,
1: 그런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여행할 수 있다 없다?
1: 물론 죽어도 못하죠. 근데 우리 부부 비비안님은 네. 혼자 여행 가는 여성분은 많이 봤는데 네. 남자분은 못
0: 맞아요,
1: 봤다고.
0: 맞아요.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진짜 많아요. 뭐 네. 1박 2일 정도 아니면은 뭐 여행사 끼고 가는 것도
1: 그러니까
0: 좋고.
1: 우리 비비아님도 관광에서 몇 번 가다가 봤는데
0: 네, 맞아요.
1: 여자분은 있는데 남자분은
0: 네,
1: 없더라는
0: 남자분이
1: 얘기죠.
0: 남자분이 의외로 네. 저도 혼자서
1: 혼자 여행 가보셨어요?
0: 저 가봤죠.
1: 어디를 가보셨어요?
0: 여행사 통해서.
1: 여행사 통해서.
0: 네, 제가 운전은 조금 무서워서 길을 잘 몰라요, 진짜.
1: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잘못 가면 고생만 해.
0: 그러니까요. 어차피
1: 근데 여행사 가면 편안하잖아.
0: 그럼 좋은 데서 밥 먹여주고 그렇지. 좋은 데서 잠재워주고 좀 일정은 빠듯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행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또 좋은 데 갖고
1: 그렇지.
0: 좋은 시간도
1: 그렇지.
0: 갖고 그래서 그건 저는 진짜 강추하는데 비비안님 말씀. 맞다나 혼자 여행 오시는 남자분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1: 저도 혼자 남자가 여행 갔던 소리는
0: 왜요?
1: 못 들어봤고
0: 쑥스러워요?
1: 간혹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 중에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혼자 차를 타고 다니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뭐 어디 그 조슈아 트리 거기 가서 별 보고 왔다 이런 분들도
0: 조슈아
1: 계세요.
0: 조슈아 트리는 진짜 혼자 가도 너무 멋있죠.
1: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혼자 가는 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라스베가스 아니면 뭐 이쪽 모롱고
0: 라스베가스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1: 안 가죠. 저는 혼자는 안 가요. 가장 갈 수 있는 데가 바닷가 이외에는 없어요.
0: 그거라도 어디예요?
1: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유튜버와 함께 보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보통 짧게는 1시간에서 심하게는 5시간까지 매일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어요.
0: 한 자리에서요?
1: 뭐 그냥 집에서 볼 때도 있고 차에서 볼 때도 있고 어떤 땐 차 안에서 한 2시간도 봐요.
0: 네.
1: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동굴 찾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었어요.
0: 네.
1: 근데 다른 가수가 부른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0: 뭐
1: 내가
0: 한다거나.
1: 잘 모르는 가수를 찾아서 들어봐.
0: 네.
1: 이 가수 노래 잘하네.
0: 네.
1: 그럼 그 가수를 들어가는 거야.
0: 네.
1: 이게 이 노래도 불렀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누가 또 딴 사람이 불렀어.
0: 네.
1: 그러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0: 네.
1: 그렇게 찾다 찾다 보면. 그래서
0: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를 또 나름 터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0: 나만의 낭만이 있고 나만의 재미가 있고 꼭 굳이 뭐
1: 그래서 저는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어도 심심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해본 적은 없어요.
0: 혼자 있어도 심심하진 않아요.
1: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 것도 재밌고 또 책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편집돼서 하는 것도 재밌고
0: 아니면 이러실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제 요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오디세이 한참 유행해요. 그럼 이제 기다려 내려올 때까지.
1: 그거보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거나
0: 그럼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도
1: 해설을 잘해주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보거나
0: 그래도 영화는 좀 스케일이 큰 거는 극장 가서 딱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1: 제가 좀 어떤 게 있냐면 영화가 너무 동떨어지면 크게 관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그리스 신화잖아요.
0: 네네.
1: 그럼 나하고
0: 길어요,
1: 아니 나하고 너무 먼 세상이에요.
0: 취향이 다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1: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니까
0: 그렇죠.
1: 그건 좀 궁금하고.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슈퍼맨, 배트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무계해서 스파이더맨 이런 거보다.
0: 그래요.
1: 그냥 저는 법정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
0: 그러니까 그게 본인 취향이라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1: 그렇지. 취향에서 그런 거.
0: 취향이
1: 같아요.
0: 안 맞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어떠세요? 주말인데 주말에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살짝 설렜어요. 근데 갑자기 캔슬이 됐어. 그럼 어때요?
1: 저는 생각보다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0: 아,
1: 모든 거를.
0: 근데 뭐 실망을 한다거나.
1: 저는 실망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0: 네.
1: 그러려니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려니 이유가 있겠지로 굉장히 그 좀 묵히는 편이에요.
0: 그렇죠.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아 뭐 그렇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섭섭하단 말이죠.
1: 저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니 씨하고 저하고 커피 마시기로 약속을 했어. 5시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셔. 절대 전화 안 해요.
0: 왜 안 해요?
1: 왜냐하면 오는데 못 오면 전화 못할 이유가 있겠지라고 나는 인정을 해버려요. 만일에 입장이 불편한데 내가 전화하면
0: 너무 배려하시는
1: 아니,
0: 거 아니에요?
1: 제 상대방이 꼭 거짓말 할 것 같아.
0: 아 진짜요?
1: 핑계 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0: 이거 너무 의외의 반응인데요?
1: 이 사람은 15분, 이 사람은 30분. 그 시간만큼 기다리고 가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거기까지예요.
0: 그렇지.
1: 그렇지. 왜냐하면
0: 얼마나 기다리세요?
1: 사람에 따라 다른데 미니멈 30분에서 2시간까지.
0: 진짜 2시간이요?
1: 뭐 사람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해서 늦거나 못 가잖아요. 전 전화부터 먼저 해요.
0: 당연하죠.
1: 이래이래서 늦겠다.
0: 당연하죠.
1: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전화가 안 오면 전화를 못할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든지.
0: 근데 그건 너무 비매너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1: 그러니까.
0: 그랬다면은 너무 그거는 딱 끝낸 게 맞죠.
1: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황을 설정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가 밀렸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15분 걸린다고 그래. 그럼 저는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미리. 왜? 30분 걸린다고 그랬다가 15분 만에 나타나면 난 늦었는데 무지하게 반가운 사람이 돼.
0: 네, 맞아요. 오, 빨리 왔네.
1: 야, 이건 뭐야. 근데 네. 15분 걸리는데 12분 걸린다고 그러고 16분에 나타나면
0: 그거 진짜 좀 짜증나요.
1: 그건 좀 짜증나요.
0: 그 1, 2분 차이고 뭐 당연히 상대방도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좀 일찍 오면 좀 더군다나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네.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입장은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아, 좀 일찍 나와 있지.
1: 네네.
0: 뭐고 좀 내가 먼저 꼭 나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요.
1: 뭐 비비아님 제가 최고의 배려가 아니고
0: 네.
1: 저는 그 입장이 곤란할 때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이 듣기 싫어서.
0: 어떻게든 거짓말이라기보다 익스큐즈를 하게 되겠죠.
1: 예를 들어서 네. 한 15분 지났는데 전화하니까 금방 갈게.
0: 뭐
1: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뭘 금방 와. 전 그게 싫더라고요.
0: 아...
1: 네. 차라리 네. 미안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하면 네. 좀 날 텐데
0: 네.
1: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분들이 안 그러셔.
0: 아, 가고 있다.
1: 금방 갈게요.
0: 금방 간다. 금방 도착한다.
1: 아니면 뭐가 길어요. 내가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인
0: 그랬는데.
1: 거야. 내가 들을 때는. 그랬는데
0: 네.
1: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네. 내가 넘어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피멍이 네. 들어서 그 약을 바르고
0: 맞아 맞아.
1: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0: 아.
1: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0: 배려심도 있으시지만 약간 칼같이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좀
1: 저를
0: 있으시고
1: 저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안 힘들려고.
0: 네네네.
1: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0: 미리 방어를 하는구나.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참 괜찮습니다.
1: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연예인 생활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네. 많이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0: 네.
1: 말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말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아,
1: 일상에서도.
0: 네.
1: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 자동차는 어디가 잘 고쳐요? 뭐
0: 여러 질문을 좀 하겠죠.
1: 굉장히 많이 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인터뷰 나오시는 분에 누가 잘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비니 씨가 저한테 설렁탕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아는 데는 알려는 드리되 앞에 단서가 꼭 붙어요.
0: 제 입맛에는
1: A 설렁탕집이 맛있는데
0: 본인은 또
1: 한번 가보세요.
0: 네.
1: 그래야
0: 네.
1: 갔을 때 비니 씨가 고니 씨 말대로 맛있네 할 수도 있고
0: 맛있다.
1: 여기가 맛있어?
0: 뭐야?
1: 그러면
0: 네.
1: 저는 괜히 실없는 사람이 돼요.
0: 근데 굉장히 센스티브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네. 굉장히 예민하시고
1: 네.
0: 그 직업이 그래서 아마 네.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의 그 오해나 이런 게 듣기 싫고
1: 네. 네.
0: 그래서 미리 좀 방어도 하시고
1: 네.
0: 굉장히 신중하시고
1: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0: 네.
1: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0: 배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자 우리 통계님이 약속이 늦거나 못 갈 거면 미리 연락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0: 당연하죠.
1: 예,
0: 당연하죠.
1: 다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물론, 요새 뭐 연락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1: 예.
0: 아, 참.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하는 게 LA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0: 네.
1: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0: 부부래도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네. 함께,
1: 그리고 이제 네. 거의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이 밤에 일을 나가시고
0: 그러니까요.
1: 여자분이 낮에 일을 나가시면
0: 네.
1: 뭐 말만 부부지 서로 얘기가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0: 나가고,
1: 나가야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모든 걸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1: 사실 혼밥이나 혼술이 꼭 뭐 싱글만을 위한 게 아니고
0: 아니에요.
1: 우리 생활에 널리 알려진 게 지금도
0: 네.
1: 혼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지도
0: 네.
1: 몰라요.
0: 네.
1: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유튜브가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제가 받는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0: 그게 현명한 거죠.
1: 네. 네.
0: 네. 예. 부정적일 그냥, 게 뭐가 있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구나. 그럼 그걸로 끝이지.
0: 네.
1: 저는 그 다음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0: 네.
1: 우리 영어에 보면
0: 네.
1: 예, 중학교 때 영어 보면 그 뭐 명사 대명사
0: 네.
1: 이런 걸 배워줘요.
0: 네.
1: Not only but also예요.
0: 네.
1: 쉽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0: 네.
1: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네. 그래서
0: 네.
1: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잘 되신 분들 특히 보면은
0: 네.
1: 굉장히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고
0: 그럼요.
1: 물론 네. 금수저도 있지만 네. 아닌 분들이죠. 아까 일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수분들 중에서도 이 섬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오신 분들
0: 네.
1: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네라는 가수 이번에 지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완도에서 1시간 반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오지 섬에서
0: 완도에서도
1: 네. 국민학교 때까지 전기가 없었대요. 형제가 13명인데 네, 막내인데
0: 네.
1: 네. 딱 두 명만 고등학교 진출을 했대요. 네,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도 있고
0: 네.
1: 요새 그 박서진 씨라고도 아버지하고 업으로 고생하던 뭐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네, 네.
1: 내가 볼 땐 우리 비니 씨도
0: 네.
1: 미국에 일찍 오셨는데 학교 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늠름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0: 저는 네. 네. 너무 씩씩하죠.
1: 아, 그러니까.
0: 저는 혼자 하는 거 혼밥 진짜 네. 좋고 네. 혼술 좋고
1: 네.
0: 혼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1: 아마 그리고 네. 특히 미국 LA가
0: 네.
1: 우리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주는 도시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가족이 있는 게 혼자 놔두고 혼자 일단 개척하러 온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네, 그럼요.
1: 그럼 와서
0: 맞아요.
1: 다 세팅해놓고 이제 가족들 불러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LA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은 다 잡초 같아요. 어. 바람이 불던 누가 밟던 전혀 내색 안 하고
0: 네.
1: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잡초 같지 않나
0: 아, 네.
1: 이런 생각도 해요.
0: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도
1: 자,
0: 진짜 재밌는
1: 오늘은 진짜
0: 토크.
1: 그 현실적인 토크.
0: 아,
1: 현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늘 우리가 한 중에서 가장 현실감이 뛰어난
0: 네. 편안한 그런, 토크.
1: 예, 네. 토크. 예, 우리 순철님도
0: 네.
1: 그냥 오른손 들고 그러려니 한다고.
0: 아,
1: 예, 그런
0: 또 오른손이야 돼.
1: 예, 오른손 있고.
0: 네.
1: 자, 그래서 네. 뭐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거로 했지만. 가장 초현실적으로 지금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0: 네.
1: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0: 아,
1: 물론 뭐 요양사가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사지가 멀쩡하다 뭐 이런 표현
0: 네.
1: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지가 멀쩡한 고마움을 평소엔 모르다가
0: 그쵸.
1: 제가 한 네. 10년 전에 오른쪽 그 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부러졌었어요. 계단에서 잘못 뛰어가지고
0: 네.
1: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0: 복숭아뼈 부러졌는데 허벅지까지요.
1: 네. 근데 저는 한 걸음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0: 맞아요. 사람이 다 겪어봐야 돼요.
1: 그때 그 2층 집에 살았는데
0: 네.
1: 2층을 못 올라갔어요.
0: 못 올라가지.
1: 네. 그리고
0: 네.
1: 여기서 한 열 발자국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0: 진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네,
1: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혹이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0: 네.
1: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사실 평소보다 더 외롭고 적적하고 뭐 나는 어떡하라고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0: 네.
1: 그러는 것 같으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극복하시고 왜 또 웃으십니까? 아따 왜 웃으시오? 지난주에 그 말로
0: 아, 네.
1: 제가
0: 화요일 날
1: 네, 네. 그러니까
0: 네.
1: 호남 쪽도 아따 네. 왜 웃으시오?
0: 네.
1: 그런 사투리가 있고
0: 네.
1: 어째 웃는단가? 그런 사투리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0: 네, 약간 느낌의 차이는 좀 있네요.
1: 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0: 앞에 아따 뭐야 왜 웃으시오? 이거 조금 귀여운데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근데
0: 네.
1: 원래 그 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은 다 그런 쪽의 사투리를
0: 약간 순진한 사투리.
1: 약간 순진한 사투리.
0: 네.
1: 예, 예.
0: 아이고.
1: 그래서
0: 하여튼,
1: 뭐
0: 네.
1: 그 가끔 또 양념이고
0: 네.
1: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0: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버전이 있습니다.
0: 아, 예. 주말 동안 연습하시는 거
1: 제가
0: 아니에요?
1: 제가 또 그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흉내를 아주 잘.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흉내를 한국 사람이 안 되는 발음, 일본 사람이 안 되는 발음들이 몇 가지 있어요.
0: 한동안 그게 쇼츠에서도 유행을 좀 했었잖아요.
1: 일단 대표적으로 이응 발음이 안 돼요.
0: 맛보기 하나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1: 사랑합니다 안 돼요.
0: 사랑합니다?
1: 아니요.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안녕 하무시니까 이렇죠 않아요.
0: 니은자를 많이 쓰는군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
1: 토니.
0: 네? 네.
1: 아. 저는 LA에 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0: 예? 네. 예. 아 이거 풀 버전 어떻게 다음 주 회의를 듣는 있죠? 거예요?
1: 마지막으로 하나. 아노네, 저는 연주권이 있습니다. 아노네가 들어왔고 연주권 이런 식으로
0: 아,
1: 톤이에요.
0: 연주권, 네. 연주권.
1: 그러니까 톤이 네. 연주권이 있습니다.
0: 근데 뭐가 있대나?
1: 예. 아 광고로 듣고 오겠습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0: 양념.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0: 너무 재밌습니다.
1: 미니 씨와 즐거운 시간 가졌고
0: 네.
1: 자 해본 나이스 위크엔
0: 다음 주에 일본말로 해봐요.
1: 네. 아 예. 정말로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금요일이니까 조금 달래야죠.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보내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딱 세 곡만 흔들고 운전하시는 분들 창문 좀 활짝 내리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 거실에서 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창문 좀 활짝 열어놓으시고 공기순환 시키세요. 어깨를 펴시고 목을 돌리십시오. 갑니다.

0: 네, 아이고 금요일에 조금 달려봤습니다. 알총님 말씀처럼 혼자 있을 때 좀 강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곳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의 식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혼자 잡초처럼 강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또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라디오는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 오늘에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뭐 비니 씨와도 말씀 나눈 적 있지만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쾌유를 바라고 우리 비비안 님도 귀가 편히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고 TK님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샌디 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 이외 모든 친구분들 우리 제시카 님도 세크라멘토에서 잘 계실 것 같고 오늘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 포함해서 항상 애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도 깊은 감사 올립니다. 덕분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또 고니는 일주일을 잘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방송 마치고 주말 잘 충전해서 또 월요일서부터 달려가는 그런 고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이란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 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의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IMAX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벽 묵상 에스더서 3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게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과정을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3장은 그 구원의 서사가 왜 필요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장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높여서 그를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가 아말렉의 후예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비겁하게 공격했던 원수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큰 고통을 주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서 3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영적 전쟁이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에스더서 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될, 멈췄어야 될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구속사적인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만이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손에 쥐었죠. 그런데 성문에 있던 단 한 사람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개합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만의 분노는 단순하게 모르드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죠.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정말 이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력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 죄를 너무 작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깊고 강해요. 아주 질겨요. 그 점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악의 계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악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근원적인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걸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압박할 때 타협하라고 강요하죠. 그 세상에 움직이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죠. 위협하죠. 그러면서 퇴로를 열어줘요. 그게 뭐냐 하면 복종하는 척하면 상징만 보여도 무릎 꿇으면 편안해질 것이다. 적당히 고개 숙이면 안정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개는요, 이카브 합니다. 이카브. 이카브는 맞서다, 대적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저항을 하겠다는 거죠.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파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맞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요? 하만처럼 분노하고 위협하죠. 협박하죠. 하나님은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중심, 관계의 파편화,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서 다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게 일하실 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선 앞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물쩡거릴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어요. 확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잠시 무릎을 꿇으면,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삶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가정의 거룩한 성벽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두셨습니다.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정점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만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가정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저항선, 거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준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흔드는 하만 같은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다. 세상의 위협에, 우리는 협박에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 비굴하지 말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상황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 왕비를 예비하셨다 믿으시고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악한 자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영적 전쟁을 회파하는 거룩한 저항,

0: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서 요새가 되게 하고 안전지대가 되게 하고 산성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도 아무리 도장반지를 찍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면 다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며 타협을 강요합니다. 하만과 같은 오만함이 우리 가정과 가족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개와 같이 거룩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의 죄악보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상황이 닥쳐올수록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보이는 육신, 그것은 바로 겉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몸 버려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는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는 하늘에서부터 온 속사람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겉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거처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는 죄의 거처가 되고 그 도구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겉사람에 속한 사람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꾸만 우리 겉사람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있는 한 지체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죄를 범할 때에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싫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의 아래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는 죄의 거처가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속사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거처가 되며 이 성령의 거처가 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죽은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거룩한 열매와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며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뭐냐면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안에 겉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고 속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장성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속사람이 장성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타는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되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겉사람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면서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지금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거기에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6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6절입니다.
5: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4: 사냥을 가장 잘한 사람이 전 세계인으로 여러분 백인이라 생각을 합니까? 흑인이라 생각합니까? 한인이라 생각합니까? 사냥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들 맞죠? 암꽃 없는데도 사냥하는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성경입니다. 흑인들이죠. 함의 자손 구스 그 다음에 다시 21절입니다. 셈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 같은 사람입니다. 셈 족속이죠. 셈 족속은 어디로 거주의 경계를 삼았나? 산지입니다. 어디라고요? 산지입니다. 그래서 나눠진다 아닙니까? 북쪽 산지에서는 거의 아시아,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는 백인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바로 흑인들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5: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4: 자, 30절입니다. 시작.
5: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4: 아멘. 그래. 바로 그 주의 경계를 줬습니다. 한 혈통으로 줬고 그 주의 경계 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연대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고 사람도 창조했다. 아멘.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갔습니다. 11장이었어. 지금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 11장입니다. 시작.
5: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4: 그래.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이 소통이 너무나 잘 됐다. 아멘.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인 것을 이렇게 언어를 갖다 나눠버린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고 언어를 나눠버렸다. 아멘. 신기하지요. 그렇죠. 한 아버지 밑에 났으니까 언어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가족이니까 언어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죠. 언어가 내려오면 중간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한 언어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그 만 년, 이만 년까지 언어가 가지 언어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언어였습니다. 한 언어였는데 왜 언어를 흩어버렸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 4절입니다. 시작.
5: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4: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있으니까 언어도 안 하니까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에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그들은 내가 짓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는 게 내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 내 영광을 절대 마귀가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넣자 해가지고 그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요. 6절입니다. 시작.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0: 뜻인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을 흩어버린다는 사실처럼 모든 교회든 모든 단체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0: 세배 후에는 이러하니라.
1: 자, 노아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2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0: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1: 자, 셈의 나이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볼 때 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때 500세 이후에 낳기도 모르는데 어쨌든 홍수 2년에 셈은 뭘 낳았다? 아들 낳았기 때문에 노아의 탄생 600세 그 다음에 자기 자녀까지 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정확한 연대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기 장자가 낳았을 때에 노아 홍수 2년인데 맞죠? 그럼 노아 나이 플러스 홍수 나이 플러스 2 플러스 하면 아담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 계속해서
0: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1: 데라는 몇 세에? 70세. 여기 70세 세 명을 낳았다는데 70세 이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몇 세 때 낳은 거지만 70세 이후에 낳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나이로부터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가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정확한 개수가 2008년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게 100을 곱하게 되고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게 60을 곱하면 야곱이 탄생한 날이 아담 2168년이다. 아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경계를 뒀다는 거예요.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그러고 나서 창세기로 신약을 넘어갑니다.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대를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작.
0: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 아멘. 그래. 뭘 낳았다고요? 그래요. 6절입니다. 시작.
0: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1: 낳고. 그래요. 자, 시간이 없었어. 16절입니다. 시작.
0: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 아멘. 지금 한 혈통을 내려옵니다.

0: 이렇게 이 사건을 알겠네 이 말이야. 인간의 개놈 하나 개우 저번에 만들었는데 98%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개놈이나 동물의 개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다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동물도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다 개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십시오. 23절부터 이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증거한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천이 지났는데 누가복음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그 사건은 4천 전에는 2천 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2천 전에는 무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특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보십시오.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만든다느냐. 자, 예수로부터 다시 족보가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신기하지요. 누가 보면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0: 31절입니다. 시작.
1: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0: 그 이상은 무엇이다? 다윗이다. 그 이상은 그 이상 그 이상은 해가지고 34절입니다. 시작.
1: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독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랄레리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0: 야, 구약의 사천년 역사에 한 혈통의 족보를 지금 다시 4천 후에 신약에서 누가를 통해서 다시 쓰게 만들죠. 이렇게 정확한 인류의 창조의 역사를 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6천이 지나도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시켜서 적게 한다. 3, 4천 전만 사건에도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그들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맞죠? 원본인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다 기록하고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꼼짝 못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행복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게 하는.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 조금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자녀 잘됨을 주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나가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세계 어느 역사가들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0: 적을 수 있습니까? 한 혈통이 났죠. 맞죠?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몇 년 연대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거주의 경계, 샘과 함께 야벳은 야 이렇게 살아라, 이 정도에 살아라, 이 정도에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그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아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 한 번도 배워본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의 모든 복을 주겠다며, 그 다음에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이 땅의 모든 복과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복 받기 원하고, 새끼 잘 되고, 이러면 천국 가기 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시작.
1: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0: 이제 한 혈통이란 것은 아담의 혈통 맞지요? 아담의 혈통에서 결국은 노아의 혈통 맞지요? 노아를 통해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는 것은 지금 샘의 족보로 내려오죠? 왜 샘의 족보로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한 혈통. 그 다음에 연대 정확하게 기록했죠. 연대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까지 했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고 하며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6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1: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0: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정도 능력까지만 자기 백성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즉 10편 23편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부른 청에도 있으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다. 원수의 목자의 상을 뺍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사가 그 능력에 우리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한테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준다. 10의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0: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식으로 되어 있고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이 땅에 10편 23편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마지막에 10편 23편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바로 천국의 복을 주겠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한 혈통에 나게 하고 연대를 기록했고 맞지요? 그 주의 경계를 삼은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새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고 나면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앙생활과 고난,
2: 신앙생활과 고난
1: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언제라고요?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80년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북쪽만 망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800년을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800년은 긴 세월,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말은 종이라고 말해요. 종. 종은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에요. 대대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망신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망한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종으로 끌려가게 하나?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백성 망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려갈 거다. 종살이를 하든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든 내가 하여튼 다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제거할 거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말씀대로 살게 할 거다.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에 곡식이 풍성하고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에 죄를 지은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가 왜 죄를 지었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 그런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고 다 망해서 70년이 지나가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고 70년 지나면 그거는 완전 폐허예요.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게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처럼 되었네. 이건 여호와가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준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다음에 하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래가지고 못하게 해. 세상이 너무 재밌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네들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36장 얘기고 37장에 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1: 37장에 보면 마른 뼈, 뼈는 시체 수준이 아니에요. 시체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살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생명만 없는 것, 심장만 안 뛰는 것. 근데 뼈는 가죽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살도 다 없어지고 힘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뼈는 이건 뭐 그냥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뼈에다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에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뼈는 완전히 죽어 있고 망한 사람들을 의미해. 완전히 죽어 있고 망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너희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생기,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힘줄을 주고 그 다음에 살을 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이 땅에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이 뼈들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선포했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나는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밥 새끼는 항상 먹어. 신문도 보고 테레비도 봐. 근데 말씀 안 보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에 36, 37, 38장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8장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 이제 36장에서 기도하고 37장에서 말씀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데 곡, 다 같이 곡.
2: 곡.
1: 곡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거는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단체는, 곡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곡에게 얘기해줘라. 에스겔아, 얘기해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평안히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때 곡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것들 편안하게 사네? 잘 사네? 저것들 봐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것들이 잘 사네? 복 받았네? 그래가지고 곡, 곡이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나,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곡을 갖다가 이거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영적 조직들이 있어요. 그치? 그것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네? 저것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네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곡이 안 되는 거예요. 곡이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들이 알고 쳐들어와요. 다 말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큰 무리가 오고 능한 군대가 오고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곡을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흥황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공격을 하는 것.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을 받으니까 마귀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치는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놀지 않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2: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1: 놀지 않아. 놀지 않으니까 말을 탄 무리가, 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곡이 쳐들어와. 내가 보니까 곡이 쳐들어오면 곡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곡인가 보다. 조크예요. 16절 시작.
2: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 날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곡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쳐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게 중요한 거. 곡이 지가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치셔? 왜 그러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한대요. 그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눈에서 그 사람들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곡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1: 하나님의
2: 위하여.
1: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1: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저것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것을 다 알게 하려고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그때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치냐? 그때 너는 박살난다. 내가 열받아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너는 내 백성을 치고 나는 너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있으면,
2: 믿음 안에 있으면,
1: 말씀 안에 있으면,
2: 말씀 안에
1: 우리는
2: 있으면.
1: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말씀을 모르면 교회 나갔는데 왜 이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래? 더 일이 꼬이네?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나가니까 더 골치 아프네?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허락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곡을 내 백성을 치게 하는데 치는 순간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쳐? 네가 뭔데 내 백성 건드려? 그때부터 곡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17절 시작.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한 내용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곡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그들을 다 멸한다.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바로 너 곡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을 했다.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두꺼워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망한다.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데리고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만 결국은 너네들이 그렇게 망한다고 나는 이미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2: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1: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공격을 했더니 그 땅에 지진이 생겨서 곡이 망하는 걸. 바다의 곡이,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대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곡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겁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곡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곡을 치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1: 내가 모든 산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면 공격을 하면 내가 곡을 칼로 친다. 군대가 친다는 거예요. 쳐버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했던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형제를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연합해서 교회를 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염병, 피, 그리고 폭우, 큰 우박, 불, 유황, 그리고 모든 무리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거기 함께 있는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다 그렇게 불과 유황이 비가 오듯이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곡을 심판하신대요. 23절 시작.
2: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했더니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박살나는 걸 보고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너무 크신 분이라. 그 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신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거를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른 건 다 가짜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2: 아멘.
1: 근데 궁금한 거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좋은데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나? 아 그거 없이 그냥 영광 받으시면 좋을 텐데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곡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곡을 치시는 거야. 아 그렇게 그냥 고생 없이 좀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Hello. 정신 차리고. 아, 왜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 방법을 쓰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평안히 잘 살고 그것들은 그냥 박살나고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그들이 교회로 올 것 같아. 교회 오니까 다 잘 돼. 딴 데 가면 다 망해.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돼. 아 그러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그래요? 아 근데 왜 교회를 어렵게 그들을 교회를 공격을 하게 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 나 왜 어려움이 오지? 나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 왜 교회를 괴롭히는 집단들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2: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 하나님은 왜 곡을 허락하시느냐? 내 삶에,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곡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끌어다가 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징계예요, 징계. 다시 징계.
2: 징계.
1: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삶에 어려움이 왔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실 때 우리 징계를 받는 거죠. 꾸지람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라.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를 공격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2: 사랑하시는
1: 징계하신다.
2: 자를 징계하신다.
1: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내가 내 아들 야단치지 옆집에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징계는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징계가 즐거우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야단 맞고 혼나는데 막 너무 기뻐 할렐루야 막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징계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요. 내 마음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 아멘.
1: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시고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2: 아멘.
1: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연단을 받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징계를 주시는 것은 곡을 왜 허락하셨느냐? 징계받으라고, 연단받으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로 그렇게 곡을 허락해서 치시게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산 거 없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없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건 없나? 세상을 사랑하는 건 없나?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돌이켜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찾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난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난 뭐 별로 그렇게 내가 뭐 죄를 짓거나 뭐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 이스라엘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냐? 물론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도 만나 40년 먹으면 그거 힘들어요. 비프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1년만 먹어보실래요? 그때는 냄새나요. 라면 좋아합니까? 석 달만 먹어보십시오. 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이거는요 엄청 힘든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한번 도넛만 일주일 먹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만나를 40년을 먹이셨어요. 이거는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을 순종하나 시험하신 거다. 다시 마침내
2: 복을 주시려고
1: 우리가 낮아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것.
2: 아멘.
1: 낮아지지 않고 복을 받으면 복을 관리하지 못해.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위험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고생 안 하고 아버지 백으로 높이 올라갔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게 고생 없이 복을 받으면 사람은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때는 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2: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 받은 다음에 우리가 망가지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욥기 2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얼마나 충성되냐?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 몸의 건강도 망가진 거.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건강 박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무슨 주제에 예배드리고 앉았어. 그리고 가버렸어. 부인까지 가버리고 완전히 망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2: 하나님이
1: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2: 단련하신
1: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2: 순금과 같이
1: 아멘. 순금은 비싼 거예요. 순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순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비싼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훈련 없이 군인 그거는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훈련 없는 축구선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뭘 합니까? 우리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순금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곡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나? 불순종한 것은 없나? 내가 변화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난 별로 잘못한 것 같은 거 없을 때, 아,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40년간 먹이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리고 곡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떠내보내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전주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변화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붙여서 드리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곡식으로. 근데 이 곡식에는요, 곡식에는 또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드렸냐면요, 향. 예? 향도, 유향. 유향도 곁들여 드리기도 하고 소금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만일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곡식은 주로 밀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예, 밀가루. 볶은 곡식. 볶은 곡식 이런 것들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밀가루,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 다음 유향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믿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동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게 있었고요. 소제. 예. 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어서 화목제. 화목제는 주로 동물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동물의. 그래서 살찐 동물들을 좀 택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아, 기름 태우는 냄새 아시죠? 뭐라고 해야 되게 좀 그렇지만 고소하고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아시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려?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와 그다음에 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화목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의 기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택했냐? 그 동물의 배를 잘라보면요, 배 안에 가득하게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긁어내고 또 창자들 사이에 있는 기름 다 긁어내고 콩팥하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 다 꺼내서 그걸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거는 주로 수컷을 드렸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어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로. 그러니까 늘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제사죠.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감사가 감사 헌금을 저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감사 헌금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제가 했어요. 제가 뭐 저를 그대로 까발겨야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 사건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감사 헌금을 매주 해야 되는 매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자. 주정 헌금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감사하길 감사 우리 제사 드릴 때 매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제가 감사 헌금을 매주 제 자신이 드리기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 예. 이번 주가 감사되든 안 감사되든 감사 헌금을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예.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뿌리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그들이 부지 중에 행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연약해서 지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사함 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7절 계속해서 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7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무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 앞에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네. 속죄제로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이 뭐냐? 속건죄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여호와의 성물.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지은 죄. 아,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가끔 또 하나님의 흠물에 손대는 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또 그럴 때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이거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6절 시작. 그 번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메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속건제를 제사장에 끌고 와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죠? 배상해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느라 그 얘기죠. 그죠?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예.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물건을 탐심이 있어서 훔치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은 십일조도 여호와의 성물이요. 감사 헌금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도 안 내면 짓는 죄고 그게 헌물에 대해 짓는 죄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배상하고 응?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5분의 1을 더 갖다 내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 예. 그러니까 주로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부수적인 제사로 지냈죠, 그죠? 나머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랄 때 번제는 상번제고 늘 하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여 일부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

0: 알게 해주시고 감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아닌지 아니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악은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죄하고는 멀리해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어린애가 난로불에 손을 하나 대보면요 뜨거운 거 알아요. 대봐야 알아. 대지 마라 그럴 땐잘 모르다가 지가 대보고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난로불이에요. 난로불. 그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와 늘 가까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인자하신 것이요. 인자하신 분이 분명한 것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죄가 있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스른 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잖아. 난 그게 너무 그건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많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할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내는데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씻고 씻고 씻고 더 씻으면 그 관계가 날마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죄의 씻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사는가. 그 문제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번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질 때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답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찔긴 가족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할례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는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내가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는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자 몇 페이지 있는지 예 362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부터 읽죠.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 예, 채찍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징계한다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9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PDK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해설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 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의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에 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 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 봐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랍비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친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1: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리케이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우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책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주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친구 정말 좋다, 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욥 봤어? 이렇게 마귀에게 너욥 봤어? 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정말 제 마음에도 참 찔리고 참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86명,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합니다.
6: 네팔에선 상류에서 발생한 호수 범람으로 2차 홍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 한국 등 다른 국가의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5: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6: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밤사이 야행성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72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동안 해외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2: 네, 저는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입니다.
0: 네, 어제까지는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거절을 했는데 입장을 선회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카트만두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국민 안전을 우려한 각국의 거센 외교적 압박을 받은 끝에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 도움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네팔 보안군만으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외국 도움을 거절해 왔습니다. 네팔 정부가 도움을 받기로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중국, 호주 이렇게 네 국가입니다.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 구조대에 한해서 현장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터널에서의 구조와 DNA 검사, 그리고 법의학 감정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제 YTN 취재진이 만난 네팔군 장군도 현장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Oh, yeah, we are trying to intensify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ut due to some,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entry and exit point also. And another, the challenging factor here is the weather itself.
1: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된 건가요?
2: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헬기 6대를 빌려놓고도 네팔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장 접근을 못했는데, 한국의 지원을 수용하기로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신속 대응팀의 직접 투입을 가로막던 네팔 정부가 물러서면서 상황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네팔 현지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한국인 실종 지점은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험준한 지형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어젯밤 브리핑에서 오늘 실종 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4: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0: 네, 현지에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도 크게 늘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2: 네, 수색 범위가 트리슐리강 하류까지 확대되고, 또 차단됐던 통신이 복구되면서 집계가 빨라졌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6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 수도 2,500명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까지 고려하면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대홍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던 트리슐리강 상류 지역은 완전히 진흙으로 덮여서 대홍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티베트 국경 관문 도시인 티물에도 알록달록했던 지붕이 잿빛 흙에 파묻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네팔 현지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구호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구호 물자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히말라야 대홍수 이후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3,000명을 넘었습니다.
1: 실종자 가족들은 임시구조센터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5: 애타는 마음으로 임시구조센터를 찾아 명단을 확인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혹시 구조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홍수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영안실 주변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지만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십자산은 이번 재해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홍수 이후 상류에 새로 만들어진 호수 언세코에 추가 범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골든 타임이 끝나가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은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어제까지 네팔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1: 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부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니다.
8: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7: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 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 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9: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

0: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 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4: Doesn't take long for them to be going well over 100 kilometers per hour, sometimes 200 kilometers per hour. And anything in the way gets incorporated into it and shoved out the front. And
3: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비슷해진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5: We cannot imagine how such a big happen without any glacial lakes. So such a like kind of knowledge or understanding that those mechanism is very rare.
3: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1: 네팔 중국 대홍수의 초강력 급류 휩쓸린 희생자 시신들이 피해 지역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네팔과 인접한 인도 당국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시신 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네팔 홍수로 인도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2: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6: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호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돼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습니다.
7: 네,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괜찮아요.
6: 네팔에서

0: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1: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0: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선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0: YTN 정영수입니다.
3: 네팔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전문가들의 구조 지원을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의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는 네팔 당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홍수 피해가 난 4개 주에 대해서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오늘 수색 작업 상황에 대해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5: 네, 아직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팔 정부가 외국 구조팀의 지원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오늘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헬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헬기 수색을 위한 네팔 당국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신속대응팀은 수색을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홍수 우려로 운행을 허가하지 않아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된 우리 국민 10명은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는데 카트만두 이동과 귀국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네팔 현지에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시그너스는 공중급유뿐 아니라 대형 수송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데 네팔에 구호물자와 인력을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긴급구호대 파견에 대해서도 네팔 정부와 협의 중인데 파견이 최종 결정될 경우 긴급구호대 인원과 물자도 시그너스가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그마티주와 간다키주 등 4개 주인데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되는 것으로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2단계와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사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8월의 마지막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 특히 오늘과 내일 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밤사이 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어제 낮부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에도 전북 군산에 79.4mm, 충북 충주에 42.3mm가 내렸는데요. 전국이 비 영향권에 든 건 남쪽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북 고창과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밤에는 호우가 더 심해진다고요?
2: 네, 기상청이 조금 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북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이 좁은 정체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정체전선은 중청과 전북에 특히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충북과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이 최대 10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에 몰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 시간, 자정에서 아침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계속 목격했듯이 이 좁은 구역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군산과 부안의 수치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군산과 부안은 불과 30km 떨어져 있지만 대기의 잠재 불안정성, 그러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군산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지만 부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까운 지역 사이에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정도로 비가 좁고 강하게 내릴 전망이라서 이 지하 차도나 계곡의 물이 빠른 시간에 쉽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돌풍, 천둥, 번개도 동반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네팔 티베트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1: 여야는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한 것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지금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어제 새벽에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네. 네팔 군당국이 헬기를 우리가 보유한 잡은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그러니까 우리 구호팀이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6대의 헬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수색 작업에 나서려고 하는데 지금 네팔 군 당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추가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뚝처럼 내려오는 물이 고여가지고 자연 댐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힘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또 떠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호팀을 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팔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 측과 조율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2015년 네팔 지진 때도 규모 7.8의 지진 났을 때 저희가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한 바가 있고 예. 또 23년 튀르키예에도 118명이라는 대규모 긴급 구호단을 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예. 저희 국민들이 8명이나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표본 삼아가지고 하여튼 국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네. 그래도 뭐 네팔 정부가 외국 구조팀 지원 필요 없다. 어제까지는 그 입장이었는데 또 입장을 또 번복을 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빠르게 수색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3: 그러니까 뭐 네팔로서도 사실 이런 자연 재해에 대해서 또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이런 대규모 홍수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팔 자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이제 추가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 긴급 구호대 등을 좀 파견하는 방침들을 좀 있어야 되는 건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지 보시면요.
4: 우선적으로 합동 신속 대응팀이 있는데 현장에 아직 직접적으로 투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투입된 상황을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온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가지고
3: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력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재해가 일어난 게 지금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게 물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V자 협곡에서 좁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단순히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암석과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붕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파견된 긴급구호단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여튼 저희 대응팀으로서는 자국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예.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0: 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 있으신가요?
2: 그렇죠.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이제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하자, 송구하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제청을 받아들여서 후보자 추천일을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다시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후보자를 검증을 해서 다시 재청을 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사실 그게 지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뭐 소위 전문가들 뭐 매운맛이라고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까지 겪게 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재청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후보자 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재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그 네 명이 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합의를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냥 본인이 재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게 뭐냐? 법원 행정처장이 네 명의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야당은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건 사퇴를 압박한 거예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청을 하는 이 절차 중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 맞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국회로 대통령이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부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국회 동의 과정은 인사청문회는 그 부의가 된 그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앞단에 있었던 절차까지 따져보는 거는 저는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는 후보자 추천위를 다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삼권 분립이 부정한 거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 그런 잘못은 청와대가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빚은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헌법의 기초에서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그렇고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대법관을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요.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무게감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삼권 분립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그런 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 얘기하니까 내가 선출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위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삼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의 지배가 있고요. 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뭐냐? 헌법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협의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정신이 소중하다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뭐 유시민 작가가 뭐 좀 얘기를 했죠. 왕정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판사를 본인 입맛대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도 민주당이 늘린다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임기 중에는 22명을 임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픽해서 사실상 알박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불출석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재청권 행사에 관해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 분립과 이제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3: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연히 국회 법사위에 나오는 게 불편할 겁니다.
0: 예.
3: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습니다. 상권 분립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우리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한다 그랬어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이거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상권 분립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로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을 두고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후보자 4명 본인들이 검증하고 추천했는데 그 4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퇴하라고 전하는 것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그 누구도 제 앞에서는 그 의견을 밝히질 않아요.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떳떳한 건지. 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 재청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법사위는 또 한덕수 전 총리랑 이상민 행안부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해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지금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더라고요.
5: 그럼요. 사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4인 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겁박하고 그다음에 탄핵한다고 했죠. 근데 4인 회동설 관련해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책임지는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때 대법원장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이뤄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부인할 수 없는 피고인입니다. 다섯 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진짜 오얏나무에서 갓근 고쳐매면 안 된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더욱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임무를 하지 않으면 재재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 그런데 제가 반론 좀 드리면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대선을 불복한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은 재개될 거니까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을 합니다.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계엄 해제 그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 그 계엄이 잘못됐다,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인이 총차고 창문 깨고 헬기 타고 내려와서 국회를 침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못하고 절차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미 그때 신뢰를 잃었고 또 그 이후에 대법관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구성한 후보 추천위를 통해 가지고 결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4: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소방관이 5명뿐이라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교부 1명 그리고 소방청에서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추가 파견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인천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이걸 지금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5: 그럼 제가 볼 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6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청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딱 특정 인물에 대해서 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민규 판사라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부부가 같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물론 진보적인 성향을 잇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다 떠나서 대장동 관련해서 판결을 1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본인이 재판을 할 때 무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 4명을 추천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3명 이미 추천된 3명 중에 1명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딱 꼬집은 겁니다. 딱 그냥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어디 있으며 또 하나 말씀드린 거 그렇다면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율이 관례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말에 따르면 뭡니까?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계속 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6개월이 지체되면서 그렇게 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안 한다고 탄핵은 시키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율과 협의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조율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제가 경악스러운 그 청와대의 어떤 발표를 봤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삼권 분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주요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3: 일단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들은 많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뭐 30%대로 나온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니까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질문 자체의 타이틀이 한미 군사동맹의 심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의 시작 자체가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바로 전화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MBS라는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신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주식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일 종목 ETF 영향도 큰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두 가지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던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 문제는요,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주가는요, 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보니까 한6,9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미 목표치는 달성한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이 당내의 갈등보다는 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 지금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였는데, 또 민주당도 올해 들어서 최저치, 지금 10개월 만에 30%대를 기록을 했어요.
5: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 효과가 많이 이제 상쇄됐다고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표심이 과표집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더 이제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 탄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재재청을 대법원장한테 요구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공소취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임개혁, 그리고 대법관을 본인이 알박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지난해 대선 당일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63.9%였고요.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는 게 26%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 중에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사법부를 겁박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지금 추지정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 논리에 빠져 있고요. 저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국민들이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원칙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정부 여당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요.
3: 네.
0: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제 워크숍이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지도부 중심, 일치 단결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박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자체가 적절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을 재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나요?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다큰 아들들이 그 집안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이 엄마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집에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탄핵까지 당해서 감옥까지 다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러가지고 뭐 뚜렷한 메시지도 제대로 없는 이런 강연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난관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들이 해결을 해야지 전직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뭘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4: 네. 지금 조금 전에 김기웅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이들 지역은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2: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재 비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1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잔뜩 낀 가운데 구름 사이로 약한 볕이 비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오늘 오후까지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에 최대 80mm, 영남에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어제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많이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남부를 중심으로 습도 높은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전주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야간 취약시간대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자정부터 내일 오전 9시 사이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1: 오늘 오전 10시 반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가 20km로 진도 등급은 전남 광주 지역에서 진도 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0: 제주에서 20대 군인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20대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군부대에서 근무해왔고 어제는 비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이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고 평소 낚시를 다녔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헬기와 드론, 선박, 구조견 등을 투입해 바닷가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파장으로 정치권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며 정기국회 이슈로 이어갈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강간살인의 증거를 없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당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준 숙제를 끝냈다며 스스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5: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78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온갖 조작하고 암장해왔습니다.
4: 그런데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제멋대로 사건을 암장했지만 경찰은 내부 통제는커녕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6: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4: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경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7: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4: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 외부에 별도의 개혁기구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 역시 부랴부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내 논의기구를 꾸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용 쇼하지 말라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찰 통제 장치인 검찰 수사권을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 탓만 한다는 건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통한 보안수사권 복원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렇게 한가하게 문제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4: 정부 여당은 경찰 개혁 방안 마련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7대 범죄 정권 송치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의 공세에 공방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 피의자와 함께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기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에서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직원이 숨졌습니다.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을 위해 의왕역 입환 작업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철도 특사경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 중인 mRNA 암 백신은 환자 맞춤 치료 가능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암 종류를 넓히고 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 19일 모더나와 머크는 피부암 일종인 흑색종 제거 수술 환자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mRNA 치료제를 함께 투여한 환자의 재발 전이 위험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게 제약사 측 설명입니다. 3상 공개까지 3년 넘게 걸렸지만 2상 대비 참여 환자 수는 7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환자의 고유 돌연변이를 찾아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mRNA 백신 유효성이 대규모 임상에서도 확인된 거로 보입니다. 백신 대량 생산 방식에서 환자별 종양 특성을 반영한 정밀 치료 영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10: Pre-specified threshold for benefit, which it met by the fact that they said it met its endpoint, it will be a significant reduction that will be clinically meaningful.
9: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흑색종 환자는 서구권에 많고 한국엔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위암, 폐암, 췌장암 등 다른 암종의 후속 임상 성공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상용화 문턱을 넘더라도 약값이 초고가라면 대다수 암 환자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엔 개인 맞춤형 mRNA 백신의 복잡한 제조 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치료비가 4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추후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개되는 3상 세부 데이터에서 재발, 전입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으로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1: 4주에서 6주면 끝날 거라던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맞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텍사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 So much of that information came from space and all the attacks are you look at our blockade which is incredible it's so successful being helped by space Ted you know being helped by space
11: 미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6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권은 건재하고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양측 모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일종의 가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AP통신은 전쟁 6개월, 중동은 변했지만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지만 더 강경한 정권을 마주하게 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13: Iran is now determined to exert permanent control over the strait while giving no ground on its disputed nuclear program.
11: AP통신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미국 물가지표가 우려되는데 연준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정국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명 제청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안은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성수 후보자만 국회에 넣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해야겠죠?
4: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법에 헌법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뭐 그런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자진 철회 가능성도 이제 좀 있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나머지 이제 김민기 판사
3: 기존에 예. 그 네 명을 추천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두명 그 중에 한 명은 되고 한 명 안 된다. 예. 그럼 나머지 두 명에서 할 것인지 다시 그 새로운 사람을
4: 그렇죠.
3: 할 것인지.
4: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올릴지 또 그분들이 또 직책을 뭐 맡고 있고 이렇게서 그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더 뭐 어떻게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그 정확하게 보면 이게 8명 중에 두 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노태우 구임으로 4명 중에 한 명 했고요. 그게 손봉기입니다. 그럼 3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김민기 후보를 원하는데 조희대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굴욕입니다. 따라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하나는 이제 그 김민기도 아니고 두 명 더 남아 있으니 박순영 판사하고요. 그다음에 윤성식 둘 중에 하나를 재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추천을 구성해서 새롭게 네 명 뽑아서 그 중에 하자.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위원회가 네 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예. 그 추천위원회는 근데 누가 꾸리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꾸리는 겁니까?
4: 대법원장이 꾸렸었습니다.
3: 그러니까 꾸렸잖아요. 예, 예, 꾸려서 네 예. 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다시 꾸릴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요 사태가 네.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5: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뭐 다른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조희대 씨 이런 접근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차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건 중도층 또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 또 뭐 주부층 주로 될 겁니다. 아마 직업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영향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당에서 하는 전국의 뭐 현수막을 개첩해서 조희대 물러나라 또는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다음 우리가 수순이 있다 조희대 탄핵이다 이런 건 저는 여론에는 뭐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분석을 합니다.
3: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대법관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이제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보수의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진보 대통령으로 바뀌면 그 갈등 생기는 거거든요.
4: 6년이 그 네, 안 맞아요.
3: 안 맞으니까 네. 갈등 생기는 건데 뭐 가장 가까운 사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적 판사를 대법관을 추천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반려할 것이다, 재제청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못 풀었다는 것은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했다는 거니까.
4: 그렇죠.
3: 예. 이게 금방 끝날 사항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집을 부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4: 그게 이제 파국이거든요. 네.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지금 서 변호사 좀 전에 말했지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재재청 요구. 근데 그러게 되면 지금껏 일부 뭐 국민의힘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지지했거나 헌법 규정에 따라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재청권도 권한 아니냐 이렇게 했던 곳에서 반발하거나 비판을 할 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가장 파국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간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엄포만 났었거든요. 탄핵한다고. 그런데
4: 예.
3: 그렇게 간다면 정말 탄핵까지
4: 그렇죠.
3: 갈 수 있겠다.
4: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3: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선 주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조희대 용병, 만일 탄핵당하면 어떤 보수 쪽에서 감투를 쓰는 거죠? 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 조희대는 이제 정치할 사람은 아니고요. 윤석열하고 다르죠.
3: 윤석열 총장도 정치할 사람 아니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6: 그런데 조희대가 정년이 돼가지고 퇴임하거든요.
3: 예, 예. 내년이 정년이죠?
6: 예. 예. 70인데요. 그런데 저는 탄핵은 못할 거예요. 왜? 탄핵이 되면 궐이 되는 게 아니에요.
3: 예.
6: 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직무가 정지될 뿐이에요.
3: 예.
6: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3: 네.
6: 자, 그럼 전화비치 재판이 정지되면
3: 예.
6: 대법원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3: 예.
6: 그럼 한덕수도 나가. 이상민도 나가. 다 풀어줘야 돼요.
3: 네.
6: 그러니까 탄핵하면 재판 중단되면 전부 내란 재판밖에 없거든요. 김건희 사나.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탄핵까지는 안 갈 거고 계속 정인 신청으로 압박할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추천 안 할 수는 없고 제 말은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할 거냐
3: 아니면, 다시
6: 아니면 새롭게 꾸릴 거냐.
3: 예, 예.
6: 지금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에요.
3: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죠? 정기조사?
5: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01명을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결과이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이 긍정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지지율이 42%.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를 기록을 했는데 긍부정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긍정평가한 이유는 외교, 경제, 민생,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부정평가 이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검찰 권한 축소도 직전 조사보다는 비율이 4%포인트 추가돼서 두 번째 평가 이후로 부정평가 이후로 나타나고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해피 등이 등장을 했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방 안보 분야가 또 주요 이유, 부정평가 이후로 등장을 했습니다.
3: 예. 그러면 부정평가 1, 2위가 결국은 부동산과 보안수사권 논란이다. 폐지 논란?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4: 네. 네. 뭐 요 조사 말고 어제 있었던 또 MBS 조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였어요.
3: 예.
4: 뭐 그게 일반적 추세라고 보긴 어렵고 뭐 갤럽은 계속 쭉 이렇게 보면 이번에가 지금 딱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3: 예.
4: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나 다음 갤럽 조사에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3: 이게 전당대회 때 갈등이 심했잖아요.
4: 네.
3: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어요.
4: 그렇죠.
3: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원팀으로 나가자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기를 기대할 찰나에 조희대 대법관이 서면으로 이렇게 던져서 시끄럽게 했고
4: 예.
3: 그리고 나서 또 유시민 씨가 와서 또 한번 뒤흔들었단
4: 네.
3: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느냐?
4: 만들어야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하면 사실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저는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에서 좀 조금 더 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또 김민석 당대표가 막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 워크숍 하면서 했던 거 보면 이 지지율 같은 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에서 좀 나오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 예. 그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결국은 30%로 간다는 건데 오늘 갤럽이 42였습니까?
5: 네네, 42%인데 저는 조금 박지원 변호사하고는 다른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다, 또는 뭐 주식이다, 또는 국방 안보 쪽이다, 뭐 한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인, 이른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요인으로 분석하는 팩트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 좀 본질적인 게 뭘까? 그럼 왜 중도 보수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도 60%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 포인트 이상 달아났을까 나갔을까 하면 지금 중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전이 되려면 적어도 같은 조사에서 중도는 전체 결과보다 수치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42가 지금 전체 결과의 긍정 지지율인데 중도가 41이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도가 같은 조사에서 갤럽 조사의 특성상 선행지표가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substantial analysis, 그러니까 본질적인 분석을 하면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뭐 태도가 겸손하냐 불손하냐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은 목표를 가더라도 가정에서 이른바 공신, 공감과 신뢰를 더 얻어가는 것. 가령 검찰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경찰 개혁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 주식도 그렇고 주식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여론을 좀 관찰하고 분석했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이 일을 한 3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대통령은 매일 6시에 이 데이터 분석된 거 매일매일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먼저 수치를 챙기면서 전광판을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봐야 돼요. 아침 6시, 그다음에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이동형 앵커도 잘 알 거예요.
3: 근데 뭐 청와대에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또 비서관으로 가 있으니까
5: 네, 아마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3: 예, 그분이 보고 하겠죠. 뭐.
5: 네네.
6: 그런데요, 이게 저는 참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죠. 예.

0: 것도 아니고.
1: 예.
0: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가 어쨌든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을 물어라. 누군가에게는. 뭐 그런 문제. 또 인사적으로 또 지금 뭐 소폭 개각, 중폭 개각 이야기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0: 그렇죠.
1: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2: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쇄신하는 계기로 좀저 서정 변호사님 말씀 참 맞는 말이거든요. 보안사건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다 보입니다. 어떻게 변할, 그래도 제도 보완할 수 있는지, 그건 입법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폭 중폭 개각에서 정말 쇄신 인사 같은 거 메시지로 보인다면 저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1: 예.
2: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3: 아니, 그래서 이거 좀 길게 드린 말씀은
1: 예.
3: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people.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결과, 이 최종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지금 같은 갤럽 조사에서 육해공 상군상관학교 통합하는 것이 좋다가 30이고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1: 네.
3: 58이거든요. 이거요. 저는 정말 굿 프로세스를 거치면 통합하는 것이 좋다. 60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그 길을 안 가냐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제가 했던 조사가 한미 FTA입니다.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 한미 FTA로 온갖 전국적인 시위를 겪으면서 골치 아프고
1: 특히
3: 고통스러워했거든요.
1: 진보층에서 반대를 많이
3: 그렇습니다.
1: 했죠.
3: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한미 FTA가 치열하고 꼭 갈등이 깊어졌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일면에 이 게재가 됐는데 한미 FTA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89.6%는 한미 FTA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가 만화책으로 기억나시죠?
1: 예.
3: 한미 FTA 소개하고 했던 2년 뒤에 한미 FTA 찬성 여론이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년 빨리 가고 2년 뒤에 갈수 있는데 훨씬 더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그 프로세스거든요.
1: 예.
3: 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 좋은 이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 프로세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때 만일 그 지지층의 반대가 심해서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발전은
3: 아,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육해공 상군상관학교도 제가 너무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거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군으로 가야 되는 전략적 방향. 그다음에 이게 이른바 우리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병력 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청와대로 불러서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또 공감할
1: 예.
3: 수도 있는 겁니다. 네.
1: 자, 게다가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찍으면 다시 올라온 사례가 없다. 뭐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2: 예.
1: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유시민 씨가 이러다가 3자 찍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갤럽 조사 갖고 얘기하니까 갤럽 조사가 이제 매주 하잖아요. 추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2% 3%씩 매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3: 예.
1: 그러면 지금 이두 사람의 발언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니겠느냐.
2: 네.
1: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상으로.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두 분의 팬덤들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여론조사가 오면 대통령 지지한다고 체크를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2: 이게 현상을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비평하기보다는 결국 이걸 보면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는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같은 진영이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야, 이러면 30% 떨어집니다. 충분히 할수 있죠.
1: 예.
2: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비평의 영역이 아니고 혹시나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뭐 김어준 이두 쪽을 지지하거나 두 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2: 네.
1: 왜냐하면 아까 송학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2위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시민, 김어준 씨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2: 그렇죠.
1: 사람들이잖아요.
2: 가장
1: 이거를 만들고.
2: 중요시하겠고요, 그거를.
1: 그럼 자기들 책임 없습니까?
2: 뭐가 안
1: 그런데 이걸
2: 맞아요.
1: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2: 안 맞아요.
1: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이 9월 1일부터 민주당 TV를 아침에 7시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0: 이게 유튜브가 개인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지자체나 당에서 따라하면 성공하겠느냐.
1: 저는 이게 이동형 앵커가 저는 좀 조언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TV 이래 가지고는 공감을 못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설까? 아, 이건 원래 돈 받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채널의 명을 전공 TV로 바꾸라. 전공 TV는 정면 공감 TV. 정면 공감 TV. 자꾸 정면성 아니 정면 공감 TV로 바꾸고 일부는 김민석 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어려워져요. 오히려
0: 진행자가 따로 있겠죠, 뭐.
1: 아니 근데 이 내용을 굉장히 이 국민들의 그 소통 채널처럼 1부는 서기가 간다. 그다음에 2부는 청년들이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탈하게 때로는 반짝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코너의 2부의 이름을 너랑 나랑. 이런 가지 제가 다
0: 그래.
1: 했더니네. 네.
0: 정통으로 가지 말고 연성으로 가라 이 말이네. 좀
1: 그렇죠.
0: 부드럽게.
1: 왜냐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걸 잊지 마요. 펜이 칼을 이긴다.
0: 예. 근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이 TV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흥행을 성공하고 뭐 몇십만이 보고 뭐 이건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2: 이게 이미 이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유튜브에 계속 가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유튜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맞지. 딴 유튜버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게 과연 맞나 이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아마 그게 가장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솔직하게 김어준 그런 아침에 안주소 공정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2: 어마어마합니다.
0: 뭐 최민희 최고 같은 분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는 김어준이
2: 거기서
0: 만든다
2: 산다
0: 이렇게
2: 이런
0: 했잖아.
2: 얘기도 했잖아요.
0: 근데 그렇게 하면 안
2: 그러면 안
0: 되죠.
2: 되죠. 왜냐하면 정치하면 안
0: 아니,
2: 되죠.
0: 그러면 안 되죠.
2: 일반인인데요. 평범한 일반인이야. 평범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의제를 설정해서 뭐 교실을 주는 겁니까?
0: 그러면 안
2: 그거
0: 되는
2: 말이 안 되는
0: 거니까.
2: 얘기고 정치인들이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0: 그 예전에
2: 아마도.
0: 보수의 아젠다를 뭐 조선일보가 한 적. 그것도
2: 네.
0: 그렇게 하면 안
2: 그것도
0: 되는
2: 안 되는
0: 거죠.
2: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 쉽진 않아요. 뭐 유튜버들 우리 아주 유명한 서정욱 유튜버 또 이동형 진행자도 유튜브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야 정당에서 유튜브에서 저도 솔직히 그이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 때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했었는데
0: 진행을
2: 진행했습니다. 안 되게 합니다. 제가 해보면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그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쨌든 뭐당 대표가 굉장히 큰 야심을 품고 매일 자기도 매일 나가겠다고
1: 네.
0: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어쨌든 뉴스는 되겠네요. 기자들도 많이 보고.
3: 근데 제가 뭐 조언할 건 아니고 저는
2: 조언 좀
3: 뭐,
2: 해주세요.
3: 아니, 저는 즐기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요. 결국 김어준 죽이기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털깎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시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조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 하면 결국에 김어준 씨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달래야죠. 그래서는 시간대를 뭐 10시나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보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유시민, 김어준 씨, 또 이게 최민희, 정청래 이런 대표들이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자멸하고 있다 봐요.
0: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할 수도 있다. 전 이거 하면 지지율이 더 빠질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이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조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대통령과 관련돼서 의심 살 수 있는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그건 대통령에게 중도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 40대 또 화이트칼라까지 여기에다가 뭐 자영업층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또 부각이 돼 또 주부층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좀 굿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만들어라.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뚝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 굿 프로세스를 만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0: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겪었고 검사들이 정적 죽이기 하느라고 죄 없는 이재명을 엮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시기가 지금
2: 대통령 그게 크게 정무 감각이에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야. 뭐 옳을 수 있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지금 서정 변호사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이나 그거 해봐요. 옳거니 합니다. 예, 그래 좋다. 맞죠. 좋죠.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무 감각이거든요. 언제 하느냐 이 시점이 맞느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고 계세요.
0: 그 서정 변호사 개인 유튜버 요즘 조회수 많이 늘었다면서요.
3: 와 이게 폭발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반비례합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회수가 늘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돼요. 이재명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돼요. 나에게 태무에 재판 받겠다. 공수처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개헌하자. 나 연임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왜 그 말씀 안 하시죠? 저는 그게 가장 문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앵커님 상당히 강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진행 보니까 거의 합리적이에요. 자고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이걸 좀 이재명 청와대에서 맞잖아요. 지금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것은 선거 전하고 선거 후에 한 번씩 두 번은 얘기는 했고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없었어요.
2: 아직 안 했습니다. 예.
0: 자, 그 김민석 대표가 워크숍에서 민주당 워크숍이죠.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라고 했다가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또 네. SNS에 장문에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이것도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2: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그래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다 보면 뭐 이거 조금 풀어보려고 했던 시도인데 아마 정청래 의원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SNS 글을 또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무슨 통합이고 또 싸우지 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안 좋습니다 사실은.
0: 예.
2: 그러니까 두 분 다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3: 이게 양배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게 김민석 대표가 잘못된 거죠. 왜냐?
0: 예?
3: 패자는 지금 죽을 지기잖아요. 패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용해주고 좀 껴안아주고 달래고 지키 세워야죠.
0: 그 감사표 줬잖아요. 그래서.
3: 감사표 주고 나서 그 다음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도 이게 그 전날 뭐 1, 2부 만났다잖아요. 뭐 진지한 토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충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굳이 말을 안 꺼내서 됐다.
3: 오히려 죽겨주는 말하고 띄워주고 이래야죠. 그래 통합이 되잖아요. 승자가 좀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가볍게 처신에 때려봅니다.
1: 이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김민석 당대표가 조금 약간 전략적 저는 무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69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조언을 했던 이 정치 전략가죠. 정치공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모이니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싫어서 또는 정말 깜이 안 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맞받아치게 돼요. 마이크를 독재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저는 제가 만약에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이 위치에 있다면은 세 사람은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라. 유시민,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그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69년도에 닉슨에 대해서 이 조언을 했던 모이니안이 이걸 조언을 이 개념을 핵심 개념을 개발합니다. 비나인 니글렉트 무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무시를 할 필요가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건 중도가 없다는 거 사실 없는 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한 줄 알겠어요.
2: 그렇죠.
0: 그러면은 김석 대표 입장은 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응답하니까 화가 났다 이런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이번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김어준 씨가 얘기했다는 30% 떨어지고 회복한 대통령이 없다. 근데 그건 이제 공보국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가짜 뉴스다. 예, 예. 거의 모든 대통령이 회복 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전략은 어때요? 이렇게 공보국에서 김어준 유시민을 때리고 당대표로 말을 안 해. 이런 건 어떻습니까?
1: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번질 거예요.
0: 번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번졌어 이미.
1: 왜냐하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 김남준 의원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이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오히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잊혀져요. 정청래의 존재도 유시민의 존재도. 그 전략이 저는 필요한데 자꾸만 이름을 꺼내면 싸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0: 예, 또 하나는 그 워크숍에서 차기 총선 변수로 2030 청년 남성층을 꾸몄어요. 아니 물론 지금 2030 여성도 예전처럼 민주당을 뭐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2030 남성이 많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지금 남성층을 꼽으면서 잡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2030에 당근만 던져서는 저는 2030 못 잡는다고 봐집니다. 이게 뭐 이번 갤럽 여론조사도 2030 꽤 낮았죠.
1: 많이 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정당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에 20대에서 이 18에서 29세입니다. 민주당 22%, 30대에는 28%, 채 30%가 안 됩니다.
0: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2: 심각한
0: 것 같아요.
2: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모든 선거에서 이제 이게 그냥 주제가 그렇죠. 예, 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2030 남성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층이 됐는데 대책을 내기에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죠.
2: 뭐 쉽게나 대책 나와서 끌까요? 저는 우선 하나부터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근본적으로 2030 세대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그러니까.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젊은 층이 우경화된다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하고 트럼프를 2030 지지하지 않아요.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거든요. 네. 기득권이 돼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젊은 층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2: 제 아들이 딱 20대인데 예. 똑같았어요. 아,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냐 더 많이.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집권 시절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또 피해보고 손해본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봤을 때는 2030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나쁘거나 기득권자일 수 있습니다.
0: 저 학창 시절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한 번도
2: 없는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1: 그러니까 그때는
2: 없었잖아요. 아무도.
1: 그때는 20대 30대가 맹렬히 지지를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민주당 시절 그러니까.
1: 예. 그 사람들이 40대 50대예요.
2: 네, 지금.
1: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그 당시에 뭐 출구조사도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만 1시 2시까지는 노무현 후보가 지고 있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또 사후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잠자던 2030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지지층들이 이미 이제는 40대, 50대, 60대가 돼버린 거예요.
0: 60대까지 됐죠.
1: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때 왜 지지를 냈을까? 노무현 정신에 바보 노무현 자기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이동혁이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려놓는 모습을 이 386, 486, 586 민주당 내의 핵심 운동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0: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획기적 공천을 한 거잖아요.
1: 그럼요.
0: 20대, 30대 젊은 층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386이 지금 686이에요.
1: 맞습니다.
0: 민주당이 그대로 있어요.
2: 그때 김민석 추미애예요.
0: 아, 그러니까 송영길 정청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후배들한테 양보했느냐?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1: 맞습니다.
0: 좀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예. 근본적인 문제 그거 같습니다. 네,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세 분과 같이 얘기할 텐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도 워크숍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받았고 연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한다. 이게 뭐 화합의 행보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3: 그렇죠. 지금 이게 이거 언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데려왔다. 이거 전혀 오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결국에 장동혁 대표 가장 큰 우군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발언 중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신이 호랑이에게 외부에 있지만 사람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신이 배신을 조심해라. 근데 박 대통령이 항상 배신자라고 보는 사람이 네 명이 있어요. 올드 옛날에 그 배신자가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뉴 배신자가 이게 한동훈, 이준석이에요. 두 명, 네 명을 항상 박 대통령이 배신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힘을 실어주면서 뭉치라는 게 결국 그 배신자들은 친해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장동혁 지도부에는 큰 천군만마 도움이 되고요. 저는 보수 전체로 봐도 뭐 지지율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지금 뭐 수정 변호사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심리학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전부터 분석한 게 있는데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소위 말하는 배신한 정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당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가겠느냐. 지금 당장 당협위원장 문제부터 해서 넘어야 할 살이 많거든요.
1: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서는 조금 이런 움직임이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당권파, 정점식, 그다음에 삼선 모임, 뭐 사선 모임.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동혁 뭐 정말 0.1%라도 판정승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혜 정리. 그러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바깥에 줄이 있고 사람은 안에 줄이 있다. 이게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뭐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금 계속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등장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동역 지원이에요. 동역 지원. 지난번에 단식 때도 단식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만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8일인데 9일 넘어가면 이거 진짜 숨 넘어갈 상황이거든요. 아니 뭐 이제 너무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예. 상황이잖아요. 근데 짜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 행사가 누가 주도를 한 것처럼 바깥으로 알려지냐면 정점식 대표잖아요. 이 발음이 쉽지 않아서 제가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대표인데 정점식 대표 원내대표인데 이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토제니 어널리시스도 있습니다. 사진 관찰법이 있습니다. 표정이 내내 안 좋아요. 한번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점식 빠직입니다. 점식 빠직. 그러니까 내가 모셔서 오히려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서 장동혁 대표를 좀 이 퇴진하는데 또는 이 당 내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좀 힘을 실으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 빠지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끼리 얘기 달라도 집 잘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모라는 거는 아빠 장동혁 엄마 정점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누구한테 변화 쪽이 힘을 실어주었어야 되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하는 답은 못 얻어냈다.
0: 예. 네. 근데 뭐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도 지금 갈등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난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소환하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하겠느냐.
2: 이거는 박근혜도 똑같아요. 연찬에 전직 대통령이 간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0: 박 전 대통령도 똑같아요. 탄핵당하고.
2: 그러니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고요. 그 급기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중도층이나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아 국민의 변하지 않나 아직까지 윤석열 윤호겐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대 뭐 결론밖에 했으니까 계속 거기 고정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0: 그리고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돼서 윤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국회 윤리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3: 예.
0: 이게 아마 정청래 전 대표 때 윤리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했더니 그럼 못한다 그래서 깨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뭐 이준숙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최민희 의원도 가야 되고 이춘석 의원도 있고 지금 갈 사람이 많아요.
3: 이게 지금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0: 예.
3: 저는 윤리특위가 옛날 상설했었는데 지금은 상설이 아니잖아요. 구성을 하더라도 진짜 더 쟁쟁한 사람 많잖아요. 이춘석 의원은 범죄입니다.
0: 예.
3: 보좌관 차명 계좌로 예. 주식이 있고 강선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민희는 결혼식에 그 국회에서 결혼했잖아요.
0: 축의금.
3: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한참 이게 이진수까지 올라면요. 한참 순서가 가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 3분위거든요. 뭐,
0: 그렇죠.
3: 근데 안 가면 돼요. 이번에 이게 네 명 갔잖아요. 그 네 명이 지금 완전 몰매를 맞고 있어요. 두 명이 찬성표 놓고 네 명이 조경태부터 한지야 뭐 김혜지 뭐 이래가 네 명 갔을 거예요. 근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 봐요. 당론으로. 따라서 이게 그 제명은 힘들 겁니다.
0: 예, 제명은 뭐 힘들다고도 저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윤리 투기를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느냐. 역시 이 문제는 여야가 자기들 문제니까는 이심 전심으로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뭐.
2: 그렇죠. 이게 이래가 지금 선의선출 얘기했는데 이진숙 의원 하려고 먼저 이거 구성한다. 그것도 참 웃긴 거거든요. 예. 딴 사람 민주당 조국 의원들 빼버리고 하려면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0: 예. 아까 그 박지훈 변호사가 김민석 대표 조금 비판을 하면서 정무적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뭐 수상님도 이제 배종찬 수상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방문 중이래요. 지금 현재 방문 중인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상. 그래서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 불법 처리 중국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물타기가 또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중국인 음모론 또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데 다른 걸 또 하나 하면서 또 잃었다.
1: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공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속이에 이 거둘 수 있는 목적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의도적인 전략적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전 의원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론가 시절에는 상당히 좀 그런 말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듯 했거든요.
0: 진보적 평론가였습니다. 한때는.
1: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2: 국민의당
1: 뭐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띄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인적으로든 어쩌면 당 차원으로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 굳이 저간의 어떤 여론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죠. 속으로만 본인의 속으로만 생각을 딱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건 뭐죠? 강성 지지층들을 노리면서 오히려 중도를 놓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려가서 중국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주진호 의원도 무슨 이 중국 조폭인가요?
0: 예.
1: 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건 좀 차원을 달리하고 예. 오로지 장미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여성들 약자 또 경찰들의 부실 볼때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한 이렇게 집중한다면 훨씬 더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0: 네, 예, 예.
3: 뭐 저는 이게 동의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보수층에서는요 상당히 반중 정서가 꽤 있어요.
0: 강하죠. 예.
3: 그리고 이게 그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아요. 예, 제주도에
0: 예.
3: 그 중국인이 많잖아요.
0: 예.
3: 그럼 이게 시신이 며칠 사이 내구가 발견돼 있거든. 예. 이게 다 극단적인 선택이냐? 예.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외국이 그건 예.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0: 그러니까
3: 보수층에서 좀 딸 겁니다.
0: 보수층은 원래 찍어주잖아요.
3: 원래.
0: 그런데 저
3: 중도.
0: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3: 그런데 뭐 중도는 아닌가요? 고민해. 그래 선거 좀 남았죠. 근데요, 진짜 이번에 전 느낀 게 네 명이 지방선거 했는데 다 쫓겨났거든요. 조국, 이준석, 정청래. 장동영만 남아가 홀로 독야청청 홀로 잘 나가요. 네 명의 당대표가 다 쫓겨났어요. 그 정동이 대단한 거예요. 혼자 예. 지방선거 이후까지 더 굳건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 갖고 있는 게 당원들한테 재신임을 물어도 나는 이긴다는 생각이잖아요.
3: 그럼요.
0: 그러니까 당선거에서는 백전백승해도 뭐 민주당하고 대결하는 선거는 그렇게 백전백패한다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3: 그때 가서 또 좀 바뀌겠죠. 그때 가서 전략이. 아니 1년 반 남았잖아요.
0: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했던 한덕수 전 총리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네요.
2: 이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0: 15년 받은 게 있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0: 내란 중요 임무 정사.
2: 예예예.
0: 1,2심 해서 15년. 예.
2: 아 근데 좀 구형이 좀 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0: 이게 지금 또 예. 시간이 흘러서 예.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예.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일부러 임명하지 않았다.
2: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해버렸어요. 예, 예, 당시에. 예.
0: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을 살리려고 네.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2: 예, 예. 뭐냐면 6대 3 뭐 탄핵됐을 때 그 6명이나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이제 했던 거고 아마 제가 범죄를 정확하게 직권남용죄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로 치고는 5년형이 된 거는 좀 구형을 한 건 좀 되게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가 아마 5년이 최상형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나올지 또 이게 유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 이게 한덕수가 두 가지 죄인데요. 임명이 그때 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을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명씩 여야 뽑고 한 명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두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임명 안 하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아직 탄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래가 임명 안 한 거예요. 이걸 직무유기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탄핵 복귀해가지고 그때 이왕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부 부장 두 명을 임명하는데 검증도 안 하고 당일날 임명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신원조회도 안 하고 뭐 경찰에 세평도 안 하고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기소됐는데 예. 저는 이제까지 좀 늦게 임명하면 늦게 임명했다고 기소하고 또 빨리 하면 빨리 했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승만 네. 판사만 예. 리스크인데 저는 그거 아니면 무죄 나올 거예요.
0: 5년을 구형했으니까 뭐 5년 다 나오진 않을 테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서 변호사께서는 무죄라고 얘기했고
2: 저는 이제 직권남용죄의 특성상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직권남용이 대부분 무죄가 나오니까
2: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직권이 있었냐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을 시켰냐 예. 뭐 이런 등등의 요건적인 부분이 제가 뭐 이건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무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0: 직권남용이 워낙 무죄가 많이 나와서 나오니까. 이럴 거면 이 죄를 법정에서 빼자는 말도 네? 있어요.
3: 그렇죠. 이거는 100% 유죄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 아 유죄입니까?
3: 예, 100% 한 징역 2-3년 놀 거예요.
0: 2-3년?
3: 왜 누구냐? 판사가 이진관이에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무죄한 걸 본 적이 없고 구형보다 올래 치는 판사예요.
2: 왜 그러세요? 모르죠.
3: 이걸 무죄하면 다음에 뭐 대법관도 있고 저는 맞아. 이진관 판사 스타일.
0: 아니 뭐 그러면은 뭐 2심 가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있잖아. 그 주장이 사실이면.
3: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번 예. 보십시오. 4개도 됩니다. 예. 저 무조건
0: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자분들이 다 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 15년 내란 중요 임무 정사 혐의로 15년 받은 게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네. 하고 만일 이게 뭐 한 2년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0: 합쳐서 그냥
2: 15 더하기 2 만약 2년 나왔다 그러면 17년을 해야 되고 경합범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중한 범죄에 뭐 가중한다고 되거든요. 이제 따로 지금 재판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재판을 병합이 상관없이 따로 있으니까 예.
3: 그렇죠. 무기징역 빼고는 다 따로 합산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건 의미 없고
2: 무기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0: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 접견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1년 동안 314회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 좀 보시지 않아요? 우리 덕주 변호사.
2: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접견을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어, 왜 못 보는지.
0: 나머지 누구요? 이상민.
2: 그거 다
0: 뭐.
2: 있어요.
0: 아, 다 있어요.
2: 다
0: 예.
2: 있습니다. 한덕수 뭐 다 있습니다. 이만희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어. 그러니까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뭐 아크리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 보여요. 변호사 접견 가면. 근데 놀랍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3: 아니 일반 변호사 접견 하는데 저는 뭐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안 가니까 본 적이 없어요.
0: 그 김건희 씨는 더 했네요. 344회. 8개월간
2: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0: 근데 김건희 씨는 일반 접견도 한 150회 정도 되고.
2: 네,
0: 네. 일반 접견은 뭐 가족이나 친지나 면회는
2: 10분짜리 거고. 접견 면회예요. 일반 접견은.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예예 예.
0: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2: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통상 아침에 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 때 쭉 하거나. 예.
0: 그러면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로 가면 그 거기서도 변호사 접견 가능합니까?
2: 왜냐하면 교도소에 갔는데도 아직 미결인 상황이 있어요.
0: 재판이 안 끝났으면.
2: 안 끝났으면 계속 그게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자, 하나,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청년 예산을 43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금보다 한 50% 이상 확대하는 거네요. 그래서 취업, 주거, 결혼까지 생애 전생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뭘 준다고 해서 지지율은 오지 않는다.
2: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하면 해야죠.
1: 근데 정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정말 취업, 주거, 결혼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 없이 우선 듣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성세대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목소리가 이 높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용을 할지 또 변화를 할지 지금 뭐 받아들이셨네요. 네, 서 변호사는 받아들이셨는데 네, 격한 소리가 나는데.
0: 근데 이게 네. 꼭 이렇게 청년을 대거 지지한다고 하면 청년들은 뭐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는 40, 50세대
1: 예.
0: 우리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영포티라고 그러죠. 네,
0: 재취업
1: 맞습니다.
0: 왜 그다음에 의료 문제, 그렇죠. 주거 문제.
2: 네.
0: 우리는 애들도 두세 키우는데 학비.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이게 지원으로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8: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7: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9: 내 바이거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우 कहां है के इ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7: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에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이런 가운데 네팔에는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0: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1: 수준아 우차 언니가 전자리 봐요. 범플리스 소야 런 범더 오피스.
10: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2: 군아디라 보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파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10: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13: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도 돌침맥 너지게 이스도 요뭐 마리사리 여다다 좀 마티 우스 자이나 청우도 보태라.
10: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6: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와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5: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15: 저녁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6: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7: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여전히 무덥긴 합니다만 다음 주면은 조금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도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요,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간간이 혼자 웃기까지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분 조금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보면 아하, 전화 통화 중이구나. 요새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귀에 무언가를 꽂는 순간 내 귀를 덮은 작은 세상은요, 어느새 온통 나만의 세상이 되죠. 그런데 가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 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잘 모르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잘 들을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하다면 말 한마디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정작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자신이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큰 목소리, 상대를 누르기 위한 큰 목소리,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지르는 격앙된 목소리,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때로는 소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까요?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소리,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어쩌면 소통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의 소음에 잠시 귀를 닫고요. 주말의 여유와 함께 작지만 강한 내면의 소리로 위크엔드 수다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위크엔드 수다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크엔드 수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번주 진짜 너무너무 덥지 않았나요?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데 덥다 덥다 해도 그래도 덥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더우니까 자꾸 입에서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조금이라도 이제 걸어보려고 제가 아이스 커피랑 들고 호기 있게 나갔다가 엄마야 문 열고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은 정말 회사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무하는 시간이.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집을 나서려고 외출하려고 현관까지 갔어요. 가방 들었죠? 차 키 챙겼습니다. 핸드폰 백에 넣었어요. 됐어 가자! 아 그런데 잠깐 가스 잠갔나? 가스레인지 한번 체크하고 수돗물 다 잠갔겠지? 수도꼭지 체크하고요. 아 화장실 내가 손 씻고 수돗물 잠갔나? 화장실로 한번 가서 체크. 머리 스타일링 한다고 그 플랫 아이언 같은 거 스타일링 제품들 그거 쓰고 내가 코드 뽑았겠지? 한번 더 확인. 안방에 가서 화장대 확인. 이거 확인 저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그래도 불안해서 내가 이거 껐어. 이거 잠갔어. 목소리로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안심이 됩니다. 현관문 잠그고 문 잘 잠겼겠지? 꼭 다섯 번 흔들어 보고요. 됐어 이제 진짜 가자. 늦었어. 아 잠깐. 냉장고 문 꽉 잘 닫았겠지? 이렇게 더운 날 냉장고 고장나면 진짜 끝장난다 생각에 집에 다시 가볼까 하다가 아 됐어. 다 잘 확인했어. 살짝 뒤가 조금 찝찝하지만 차에 시동을 켭니다. 혹시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요즘 저는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거나 외출 잠깐 하려고 하면 집안 단속을 정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단 말이죠 제가요. 근데 또 왜 이러냐면은요 어느 날 제가 냉동실을 열었어요. 아 근데 거기 반 마시고 남은 주스가 냉동실에 턱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여기 왜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주스 따서 마시고 조금 더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정말 아주 새까맣게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신기한 거는 요즘 전화번호는 또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제가 숫자를 좀 잘 외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셀폰 번호는 선뜻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다른 전화번호는 또 기억이 잘 난단 말이죠. 특히 예전 전화번호 갑자기 왜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떤 전화번호가 떠올라가지고 이거 내가 왜 기억하고 있지? 깜짝 놀라는 거죠 스스로. 이게요 근데 기억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억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대요. 전화번호? 아 필요 없어 핸드폰에 다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만 그런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이 생기나? 외출하기 전에 집안을 몇 번씩 확인한 분 손! 냉장고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몇 번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다. 손! 저요.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우리 몸과 습관에 조금씩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때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자꾸 확인하면 더 좋죠 뭐. 그런데 너무 그게 나를 강압적으로 막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케이 확인했어. 오케이 끝. Let's go. 자신 있게 나가시고요. 그렇다가 뭐 불안은 안 껐어. 뭐 그럴 수 있죠. 불만 안 나면 되죠. 너무 모든 것에 강압적으로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말이 또 저의 주말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요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시간입니다. 조금은 릴렉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마켓 정보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H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H마트 세일 아이템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요즘 너무 더워서 불 앞에서 요리하기 무리잖아요. 그냥 물 말아서 오이지랑만 먹어도 맛있긴 합니다. 오, 맛있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곰팡이 난 포도 먹고 나서 배앓이 오래 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포도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와, 라고포도 요새 세일해서 정말 달고 맛있을 텐데요. 포도는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포도 세일해서 지금 박스에 12불 99인데 아쉽지만 패스. 대신 씨

0: 없는 청포도 3파운드짜리가 8불 99. 어우, 청포도도 아주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플럼 토마토가 파운드에 99센트. 토마토 진짜 많이 드셔야 해요.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은 영양 성분이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토마토를 먹기 좋게 슬라이스해서 프라이팬에 넣고 그 위에 계란물을 붓고 양송이 버섯 좀 넣고 뭐 양파 좀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 모짜렐라 치즈 솔솔 뿌려서 드시면은 그게 홈메이드 피자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도 파운드에 99센트, 황도가 파운드에 199. 여름 과일 최고는 정말 복숭아 같아요. 복숭아도 황도파, 백도파, 단단한 복숭아파, 물렁 복숭아파로 나뉘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저는 백도 물렁 복숭아. 아마 이 복숭아 선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오, 쭈꾸미가 파운드에 599. 쭈꾸미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 살짝만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완전 별미일 것 같습니다. 녹차 품은 고등어 1+1 두 개들이가 999.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생선 가격도 진짜 너무 올랐어요.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는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 멈칫했었거든요. 이 기회에 좀 많이 사서 쟁여놔야 될 것 같아요. 고등어 그냥 구워서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살짝 조리듯이, 근데 간장 넣고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반 고등어를 물 조금 넣고 파, 마늘, 고춧가루 넣고, 여기서 정말 킥은요, 할로피뇨나 세라노 등 매운 고추를 조금 넣으셔야 해요. 이렇게 자박자박 조금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비린내 전혀 없고요. 저는 구이도 좋지만 이렇게 자박자박 고등어를 더 좋아해서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자주 해먹었거든요. 가끔 물 넣은 피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 아니게 각종 전을 또 세일하네요. 감자채전, 해물전, 녹두전, 오징어 부추전 각 2불 99입니다. 저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요, 프라이팬에 기름 좀 넉넉하게 두리고 아주 바삭하게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추참치가 4개들이 699. 근데 이거는 50불 이상 구매하셔서 H마트 스마트 카드 있으시면 고추참치 4개들이 699입니다. 계란말이 할 때 따로 양념 없이 요 고추참치 넣으셔도 되고요. 찬밥 조금 있다면 볶음밥으로 드셔도 좋고 고추참치 김밥으로도 드셔도 좋고 4개들이 699. 진짜 싸죠? 마켓 좀 보면은 50불 금방이죠 뭐. 그리고 정말 하이라이트, 삼양 우지 라면이 세일이라고 합니다. 저 이 라면 처음 들었어요. 4개들이가 699. 삼양 1963 우지 라면이래요. 정확한 이름은 우지라는 게 소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소기름으로 면을 튀겼대요. 제 기억에 예전 삼양 라면은 주황색 봉지였는데요, 이거는 하얀색 봉지예요. 삼양 1963이면 1963년에 만든 라면이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깊은 맛이 좀 난다고 하나, 풍미가 좀 있다고 하나, 국물이 칼칼하면서 정말 맛있고요. 면발도 정말 꼬들꼬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삼양 우지라면 우리 위크엔드 수다 패밀리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또 눈에 확 띄는 세일 아이템은요, 스탠딩 지퍼백 세트인데요. 스낵용 80개, 샌드위치용 80개, 쿼트 사이즈가 40개, 갤런 사이즈가 40개. 이렇게 해서 토탈이 899면 정말 좋은 가격 아닌가요? 지블락 우리 주부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지블락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가령 그냥 깨끗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과일을 담아놨다거나 야채를 좀 담아놨다거나 하는 것들은 재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사용했던 것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국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가령 김치 다 먹고 김치 국물 남았는데 그냥 버리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 막혀요. 그럴 때 지블락에 쪼르르 깔끔하게 버리기 아주 딱입니다. 이번 주말 장보기 H마트 세일 정보였습니다. 라고포도 박스에 12불 99. 씨 없는 청포도 3파운드에 8불 99. 플럼토마토 파운드에 99센트. 브로콜리 파운드에 99센트. 황도 파운드에 1불 99센트. 쭈꾸미 파운드에 5불 99센트. 녹차 품은 고등어 1 플러스 1 9불 99. 감자채전, 해물전, 녹두전, 오징어, 부추전, 각종 전들이 2불 99센트. 50불 이상 구매하시고요. 고추참치 4개들이 6불 99센트. 그리고 삼양 우지라면 4개들이 6불 99. 집락 스낵용 80개, 샌드위치용 80개, 쿼트 사이즈 40개, 갤런 사이즈 40개 들은 거 토탈 8불 99. 이번 주말 H마트 세일 장보기였습니다.
1: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2: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1: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2: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0: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0: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0: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 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의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IMAX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위크엔드 북스토리 제목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책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어린 왕자 책은 신기하게도 연령대별로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읽힌다고 하죠. 어린이를 위한 책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책. 오늘 위크엔드 북스토리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책 표지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유명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 스토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묻자 어른들은 모두 모자가 뭐가 무서워? 라고 되묻습니다. 어른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보아뱀 배에 있는 코끼리까지 그리죠. 그러자 어른들은 그런 그림은 그만 그리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같은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바라보지만 어른은 이미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림을 판단합니다. 어쩌면 생텍쥐베리는 이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모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혹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모자라고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작은 별에서 온 금발의 어린 왕자,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비행사, 어린 왕자가 만나는 여우와 장미. 우리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어른들은 점점 더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만 믿고 싶어 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별에는 화산도 있고 바오밥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어린 왕자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 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고 사업가를 만나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을 만나고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만나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겁니다. 왕은 아무도 없는 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업가는 별에 있는 별들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의 눈에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가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사업가는 별을 세느라 바쁩니다.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사업가는
자신이 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지도 않고 별을 만질 수도 없고 별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 세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길들인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길들임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관계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가 수없이 많아도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가 특별하다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장미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서 보니 장미가 아주 많이 피어있는 정원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실망합니다. 내 장미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장미에게 시간과 마음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어릴 때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 왕자의 눈으로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비행사의 마음으로 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번 주 위크엔드 수다 북스토리 어린 왕자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는 위크엔드 명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명언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것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들려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대번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것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일이고 눈 감는 일이고 악덕이며 죄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에게 나를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마음을 쓰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내가 무엇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아무것에나 내어주지 말자고요. 슬픔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미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후회와 걱정에게 내 소중한 오늘을 빼앗기지도 맙시다. 이 명언 준비하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을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슬픔한테, 절망한테 절대 우리 자기 자신 맡기지 말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던져버리지도 말고요. 그러면 끝장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모두 거두어들어서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고 나태주 시인이 얘기해 줍니다. 풀꽃 시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나태주 시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마음,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소중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요, 그동안 해왔던 별자리 운세 대신에 띠별 운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가요? 우선 쥐띠. 갑작스러운 기회나 만남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대외 활동에서 협상이 유리하게 풀리고 수입 상승의 기회가 보입니다. 소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주입니다. 주말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해보세요. 호랑이띠. 생각지 못한 보너스나 뜻밖의 재물이 따릅니다. 호랑이띠님들 축하드려요. 토끼띠. 외부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입니다. 집안을 정돈하거나 주거 환경을 바꾸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용띠. 가정과 일상의 평화가 감도는 따뜻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잔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이어집니다. 이게 최고죠. 뱀띠.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행착오가 훗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말띠.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놀고 싶거나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하세요. 양띠. 남의 달콤한 말이나 꼬임에 넘어가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원숭이띠. 완벽주의를 고집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느려집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닭띠.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감동과 기회가 터져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디테일을 챙겨보세요. 작고 소소한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개띠. 막혔던 금전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는 시기입니다.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돼지띠. 행운의 기운이 나를 향해 들어오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이 주간 운세에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에 들어가시면 거기 운세란이 있거든요. 거기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저희 새로 개편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유익한 정보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쓱 보시고 운세도 한번 보시고 요모조모 진짜 기사거리가 많습니다.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크엔드 수다, 이런저런 수다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서요. 마켓 세일 정보 나눴고요. 잠시 어린 왕자를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죠. 나태주 시인의 글처럼 내 자신을 함부로 아무 것에나 맡기지 말자라는 명언도 함께 나눴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아둥바둥 또 애쓰기도 합니다. 지나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온통 하루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픔이나 미움에게 오래 맡기지 말고 기쁨에게, 아름다움에게, 그리고 사랑에게 맡기는 연습 많이 하자는 말 계속 가슴에 새기면서 각인시키기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웃음이 많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반짝이기를 바라면서 로빈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일 것 같기는 하지만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ank you.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저희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화이팅해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곡 탑 10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요 30위부터 21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위부터 11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를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탑10에서는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고 바로 떠오르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순위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순위가 아니고요, SBS 음악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가 공개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30에 실제 순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차트라고 하니까요 확실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 순위만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 노래는 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10위가 내 마음속에 1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위가 인생 최고의 탑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탑10은 노래 순위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장장 멋있게 탑10에 올려져 있는 노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곡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습니다. 탑10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댓글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 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요, 아, 2부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1부에는 제가 탑10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곡은 2부쯤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 당당히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네 글자. 아,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네 글자라는 말을 살면서 쉽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멀리 있고, 보고 싶은데 이미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이 김범수의 목소리, 보고 싶다. 이네 글자가 정말 이 가사 안에 너무나 너무나 아주 절절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딱 끝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핸드폰을 탁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나를 향한 누군가의 문자가 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이죠. 혹시 나에게 연락한 사람은 없는지, 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자, 오늘은요,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보고 싶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위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당당히 9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거리에서.

0: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야마바 리졸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스 코치. 명골 허전 진한 국수, 국물의 송갈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댓글도 열심히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빈님, 아이고 방송도 하시고 채팅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힘주신 우리 비비아님,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지금 대구는 아마 일요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라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텔라님, 아 역시 아 제가 노래를 살짝 달라 불렀는데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와 제목부터 그냥 장면이 떠오르죠. 거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었을까요? 학교 앞에 거리도 있었고요, 회사 앞에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시경의 이 곡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 그 거리에서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참 많은 기억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가끔 한국에 갔을 때 예전 살던 동네에 가보면 그 거리에서가 아주 그냥 인상이 진하게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건물도 바뀌고 뭐 그 앞에 있는 상호도 바뀌고 길도 많이 변했는데 내 머릿속에 또 내 기억 속의 풍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죠. 그때 내가 여기서 걷던 친구들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지라는 기억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정말 울었었지, 많이 내가 왜 울었을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시경의 거리에서는요, 우리의 기억과 장소를 함께 소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리에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거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탑10의 8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8위였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참 많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살면서 이런 고민쯤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늘 내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요, 꼭 옛날 사랑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할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혹시 부부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던지면 배우자분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너무 생뚱맞으니까요. 아, 이럴 때는 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길래 따라해봤어 라고 말하시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노래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와서 배우자나 또 연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요, 역시 왜 여태까지 안 나왔나, 지금까지 왜 이 곡이 왜 안 불려졌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6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유자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와, 너무나 멋진 노래입니다. 고 유재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7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죠. 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40년이 지난 노래거든요. 하나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는요, 세월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와, 정말 유재하라는 이름은요, 한국 그 발라드 역사상 시작과 중간 딱 정확하게 그 획을 그은 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 획을 그은 음악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만 자체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랑이란 감정도 너무 빠르죠. 좋으면 바로 연락하고 싫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관계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전화 한 통화에도 설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느린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느림 속에는 한 가지 진심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진심이라는 게 역시 노래 안에 있구나,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첫사랑을 떠올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 전화번호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우리 진짜 레전드 발라드 7위에 랭크되어 있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와, 6위곡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6위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곡도 탑10 안에 있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1: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2: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들, 아, 우리 TK4EVER님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뵙나요? 우리 안꼬 부부님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로라님께서 다시 나가셨다 들어왔는지 또 여기에 지금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고, 늘 또 우리 비비아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우리 크리스틴님 또 멋지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정말 제목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그 안에 그늘,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사람까지 말이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장면쯤 하나 기억나시나요? 여름날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었던 그런 기억 말이죠. 거기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들, 또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들. 참, 왜 그 시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말이죠. 저는요 미국에 왔을 때 특별한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그 처음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좀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운 그때 그 하루가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LA에 참 보면 야자수나 나무들이 많았죠. 가끔 운전하다가 햇빛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햇볕이나 또 그 사이사이에 이 비춰지는 길을 보면 가끔 옛날에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었고 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상은 여기서 그만 좀 내려놓고요. 자, 드디어 5위로 가보겠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그 우리 대중들이 사랑했던 곡 이제 다섯 곡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정말 진짜 장르를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을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우리 로라님께서 신청곡을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제가 우리 1부 첫 곡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는데요. 우리 안꼬님께서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음악은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저는 1000% 공감합니다. 시간 관계상 4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4위는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제목은 벌써 1년.

지금 들려드린 곡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4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는데요. 아, 벌써 1년.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연한 계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 방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1년만 해보고 적성에 맞거나 또는 제가 좀 할 용기가 생기면 더 해보고 아니면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희한하게요. 주중에는 제가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에 이렇게 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아 제가 이 주말 방송이지만 DJ 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자, 드디어 탑3입니다. 탑3는요, 미리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인데요. 와, 정말 이 반편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곡이긴 한데 어떻게 탑3까지 올라왔을까. 아, 정말 이게 좋은 발라드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편지는 조용하고 담담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써야 할까 저 말을 써야 할까 하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적다 보면 편지에는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5분. 아, 빠듯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기다려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탑3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11시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참 특별합니다. LA의 8월 뜨거운 토요일 아침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동차는 뜨거워서, 자동차 밖은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분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어떤 노래는 그냥 노래로 기억이 나고요.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드라마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사람으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나까지 소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음악이 시간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한 장의 순간을 저장하지만 음악은 그때의 감정까지 저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는 마냥마냥 기다려지는 시간, 주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두두두두두 갑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한 대망의 발라드 2위는 어떤 곡일까요? 대망의 2위입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눈의 꽃.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케빈과
1: 쭈니의
0: 토요 시네마.
1: 와, 드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토요 시네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한 5주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뵀지만 기다린 만큼 오늘 아주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거죠?
0: 오디세이입니다.
1: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이 이름도 논란입니다, 그죠?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영화마다 논란이 되는.
1: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번 게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 놀란 감독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아, 이게 진짜 7월 17일에 개봉을 했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0: 네네.
1: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저희 그 토요 시네마 특성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1: 네네.
0: 사실 개봉 시기하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만.
1: 네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토요 시네마가 오디세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도.
0: 네.
1: 아직도 지금 열렬히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무조건 이 오디세이 보셔야 합니다.
0: 네. 일단 구 시네마 그러니까 CGV에서 한국 자막을 볼 수 있고요.
1: LA 뭐 OC 다 볼 수 있죠.
0: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쪽에도 그 IMAX 영화관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세계에 8개밖에 없대요.
0: 네네.
1: 전 세계.
0: 예, 예.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하나 있고 그리고 얼바인 스펙트럼에 또 IMAX 상영관이 있습니다.
1: 와,
0: 예.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러니까 IMAX가 정말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넓은 와이드 스크린은 2.39:1.
1: 그렇죠. 2.39:1.
0: 예, 근데 IMAX는 뭐 1.4:1인가요?
1: 1.54:1입니다. 네,
0: 예, 예,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위아래를 못 보는 셈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요. 축복받은 게
0: 맞습니다.
1: 진짜.
0: 맞습니다.
1: 아니 헐리우드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
0: 그렇죠.
1: 예. 한국엔 아예 없어요.
0: 용산.
1: 아니. 예. 그 IMAX를 얘기하는데 진짜 IMAX 필름이 상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한국은 아예 그냥 없어요.
0: 사이즈만 비슷하군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아시안권에서 보려면 일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을 넘어가서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까지 갈 정도로
0: 한국 사람도 영화 좋아합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한국은요 매진 행렬이래요.
0: 그러니까 용암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주고 웃돈을 주고 본다는 얘기가 또 하더라고요.
1: 야, 진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0: 성공 제조다고 얘기까지 했으니
1: 거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매진 늘 매진이죠.
0: 거기는, 매진. 네, 거기는 지금 자리 구할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이 IMAX 네. 필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 녹화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네. 이 오디세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네. 그 소음을 없애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그
0: 박스를 만들었죠. 예. 카메라 박스를. 예.
1: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0: 그 박스 하나에 뭐 20만 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리고요. 실제 나오는 그 네. 그배 있잖아요.
0: 네네.
1: 배도 다 만들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0: 네네.
1: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외눈박이
0: 네.
1: 거인도 네네네. 실제로 네. 9m짜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그냥 뭐 비행기도 갖 때려 부시고.
0: 참 CG 싫어요.
1: 아니, 그 CG 싫어요. 와. 근데 네. 보는 사람은 너무 좋죠.
0: 그렇죠.
1: 실제니까.
0: 네네네. 네. 네.
1: 그리고 그 이번에 주인공 맷 네. 데이먼. 맷 제가 데이먼. 조금 이렇게 맛만 드리면.
0: 네.
1: 수염을 붙이지 말라 그랬대요.
0: 아, 네.
1: 놀란 감독이
0: 네, 네.
1: 이거는 네. 진짜 네가 길러라.
0: 길러라. 어.
1: 왜냐하면 진짜 너의 세월이나 네. 모든 게 녹아나게 그래서 6개월 넘게 네. 이걸 길렀대요.
0: 네네. 네.
1: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0: 어.
1: 아, 근데 진짜 네. 네. 모든 걸 다 리얼하게 찍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네. 근육부터
0: 네.
1: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그렇게 했대 또 맷 데이먼.
0: 네.
1: 아, 네. 여러 가지 화제가 남아 있는.
0: 그렇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아, 네. 진짜. 네. 자.
0: 제가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컬럼을 쓰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오디세이는 제가 두 번을 썼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8월 5일 전에 그 자막 나오기 전에 이제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오디세이 하고 쓰고
1: 네네.
0: 그 이후에 쓸 만큼 하여튼 오디세이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1: 자, 네. 이제 그냥 앞에다 서두 자르고
0: 네.
1: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네네.
1: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 영화가.
0: 이 영화가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1: 네네.
0: 일단 뭐 그 개봉하고 나서 네네. 사실 첫날 첫 주에만 1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1: 대단하네요.
0: 지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억 달러.
1: 그러니까 뭐 네. 당연히 이제 뭐 네. 본인들 그 네트로 가는 수익은 다 넘어간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14억 달러면 대체 얼마인가요? 가늠이 안 됩니다.
0: 그 숫자에 좀 강하시잖아요.
1: 아, 이제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놀라운
0: 네.
1: 게 뭐냐면 지금 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1: 근데 이렇게 왜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0: 네, 그것이 이제 크리스퍼 놀란의 감독의 사실 힘이고요.
1: 네네.
0: 그 크리스퍼 놀란 그 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 네네.
0: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
1: 뭐 메멘토.
0: 그렇죠.
1: 다크 나이트.
0: 그렇죠.
1: 인셉션. 와, 전 인셉션 너무 진짜 기억에 남고요. 인터스텔라.
0: 네.
1: 와, 오펜하이머.
0: 네.
1: 오펜하이머의 그 핵이 터지는 거는
0: 그렇죠.
1: 실사로도 찍었다고 할
0: 네,
1: 정도니까.
0: 네, 네. 그저 그 던게이트도 빼먹으셨는데
1: 네, 네.
0: 정말 영화가 많습니다.
1: 네, 근데, 네. 아.
0: 근데 사실 저는 다크 나이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 네, 네.
0: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1: 네, 네.
0: 그 아쉬움은 사실은 그만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커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완전히 뭐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1: 아,
0: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또 오디세이는요.
0: 네.
1: 이 놀란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켰다
0: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딴 영화에서는 주연급인데 여기는 조연으로 나오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0: 네.
1: 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0: 네, 네.
1: 3000년 전에 있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0: 그렇죠.
1: 오디세이를 보러 간다.
0: 네, 네.
1: 야, 참 정말 놀란 감독의 얘기한 놀란밖에 없거든요. 야.
0: 근데 방금 얘기하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지만
1: 네네.
0: 사실 이 재밌는 건 영화마다 장르는 다 다르지만
1: 네네.
0: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1: 네네.
0: 이번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집약을 한 거죠. 네.
1: 어떤 주제나 어떤 질문을 지금 사실 놀란 감독이 우리 대중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뭐 시간이 무엇인지,
1: 아...
0: 뭐 기억은 또 무엇이고,
1: 네네.
0: 인간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처럼,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1: 이
0: 예.
1: 오디세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0: 네.
1: 다시 return to home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0: 네,
1: 오디세이가
0: 네.
1: 주인공 이름이 아니고
0: 그렇죠.
1: 주인공은
0: 네.
1: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0: 네.
1: 앞으로 나오겠지만
0: 네, 네.
1: 아 그래서 사실 첫 곡을 듣고 가야 되는데
0: 네.
1: 건너뛰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자 이게 시작이 도입 부분이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맞습니다.

0: 트로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이 트로이의 전쟁. 네.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와 오디세이가 왜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고.
0: 맞습니다. 예. 네네.
1: 그걸 통해서 전쟁이 끝나죠.
0: 네네네.
1: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얘기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니 네. 오디세이입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네.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1: 그렇죠.
0: 돌아가는 네. 여정이 10년
1: 맞습니다.
0: 토탈 이제 이 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네. 20년 동안의
1: 여정
0: 여정을 네. 이제 그린 네.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실 네. 영화는 근데 네. 맨 마지막 트로이 목마가 나오면서 끝나... 시작을 네. 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년이 네. 마지막 끝날 네. 무렵에
1: 맞습니다.
0: 네. 나오는 건데 네. 와 네. 사실 요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이 트로이의 나왔던 영화.
1: 네, 2004년.
0: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1: 맞죠.
0: 아킬레우스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1: 사실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0: 네네.
1: 이 그 트로이란 그 2004년에 나왔던 그 트로이 영화에 감독에 선임 될 뻔했었어요. 근데
0: 아,
1: 그걸 못 하고 다크나이트를 했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 트로이를 못 했던 아쉬움이 사실 있었죠.
0: 아. 그래서 아니, 이번에 칼을 달았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예,
0: 사실은 네. 아킬레우스는 네. 전쟁의 영웅.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네. 오디세우스는 지략가.
1: 그렇죠.
0: 맞죠?
1: 예예 예, 맞습니다.
0: 그 제가 이제
1: 그 트로이 목마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
0: 그러니까 예. 그렇죠.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네. 병사를 넣어서
1: 네.
0: 그 성원으로 들어가게 만든 지략을 꾸민 건 오디세우스.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예. 그 전쟁을 총괄한 사람은 네. 아킬레우스.
1: 예, 맞죠? 맞습니다. 예.
0: 그 아킬레우스가 예. 전쟁을 너무 잘해서 네. 아무도 아킬레우스를 이긴 사람이 없대요.
1: 네, 네, 네.
0: 근데 네. 아킬레우스도 하나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나온 말이 네. 아킬레스 건.
1: 맞습니다.
0: 아, 예, 예, 예. 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게 본인만의 약점.
1: 예,
0: 그게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내려와서
1: 맞습니다.
0: 아킬레우스 때문에 예.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예, 예. 뭐, 정말 대단한 얘기 같아요.
1: 뭐 지금도 사실 어느 뭐 상대편에 가서 그 네네. 상대편을 교란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트로이 목마가 돼서 그
0: 접근
1: 그 말도 아직도 쓰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그 3천 년 전에 그 고전인데
0: 사실 저는 예. 어렸을 때 그 말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
1: 예.
0: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요.
1: 네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 주인공
1: 네.
0: 트로이 전쟁의 핵심 인물
1: 네.
0: 오디세우스
1: 네.
0: 요게 다음이 도대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죠.
1: 네네.
0: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전쟁이 네네. 끝났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자기 왕국 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타카로
0: 예예.
1: 돌아가는.
0: 그러니까 이타카가 그리스의 소도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소도시의 이 사람이
1: 왕입니다.
0: 네, 왕이죠.
1: 왕이죠. 예.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0: 아니 저는 영화를 네. 볼 때 느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1: 네.
0: 정상적인 길로 가거든요.
1: 네, 네.
0: 왜 본인만 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가는
1: 네.
0: 길을 본인은 10년을 네. 걸리지.
1: 그게 아마 실제 거리상 뭐 일주일 정도 뭐
0: 한 달이 안 걸려
1: 한 달이 안 되는 네.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0: 굉장히 네. 짧은 거리인데
1: 네.
0: 10년이 걸렸다.
1: 네, 10년 걸렸습니다.
0: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건 아닐까? 일부러 가기 싫어서 다른 길로 그건 아니겠죠.
1: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더 수련을 하려고.
0: 아, 예. 그러니까 전쟁 10년, 귀향하는 데 10년,
1: 총 20년.
0: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 이카타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
1: 네, 네.
0: 앤 해서웨이가 네, 주연한.
1: 네.
0: 페넬로페.
1: 네, 페넬로페.
0: 페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1: 그렇죠. 예.
0: 아,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1: 네, 네.
0: 미친 거 아니야라고.
1: 어떻게...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너 어디야?
0: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진짜 네.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네. 이카타 섬에 20년 동안
1: 네, 네.
0: 왕이 없으니까
1: 네.
0: 그 왕을 차지하려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1: 그렇죠.
0: 거기 그 성에서
1: 네.
0: 그 페넬로페를 어떻게든 탐하려고
1: 네.
0: 그냥
1: 네.
0: 하잖아요. 아들도
1: 네, 네.
0: 있고
1: 그렇죠.
0: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페넬로페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1: 실제 고전에서는 페넬로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축소된 부분이 좀 있어요.
0: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많아요.
1: 네네.
0: 너무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고
1: 그렇죠.
0: 그 뭐라 고증을 잘해서 그런가?
1: 네네.
0: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1: 네네.
0: 우리 좀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신지.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년 전 고증이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기 뭐 전쟁이라든지 뭐 싸우는 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얼마든지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많이 써서 멋지게 싸우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와이드하게 맞아요. 다 보여줬죠.
0: 네네.
1: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기에 멋있지 않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고전스럽고 그런 연출을 또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의 몸에 네. 땀에 쩌들고
1: 그렇죠.
0: 바다에 막 그 뭐라 짠 기운들이 다 느껴지고
1: 마치 현실처럼
0: 손에서도요 네. 다 그 때국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대로 그냥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진짜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네.
0: 이 영화를 보면 자꾸 부하들이 죽어나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네. 사실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죠?
1: 그렇죠.
0: 돌아오는 에... 과정에서 네. 사람 후배 아니, 부하들이 다 죽어요.
1: 네네.
0: 그럼 다 결국 승리를 했는데 본인이 남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는 건 뭘까요?
1: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승리자입니다.
0: 네네.
1: 그 트로이 목말도 아까 또 생각했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런데 크리스토퍼 논란이 말하는 거죠. 그 영웅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과연 몇 명이 죽었는가.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뭐였냐면 그 죽음으로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네. 안타까운 게 자꾸 왜 섬에 가는지 그냥 가면 되는데 네.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네.
0: 섬에 가서 갈 때마다 죽어요. 부하들이.
1: 네, 네, 네,
0: 안 갔으면 덜 죽었을 텐데.
1: 네, 네, 네.
0: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네. 인간의 탐욕
1: 그렇죠.
0: 욕망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들도 네. 정상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한계를 갈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1: 네.
0: 딴짓을 하죠.
1: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힘들죠. 가다가 옆에 꽃도 봐야 되고.
0: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1: 맛있는 냄새 나는
0: 헛발짓을 한다 그러죠. 헛발짓을 하고 다니는 네, 거죠. 근데 이게
1: 네.
0: 영화에서 보는 섬에 가는 과정들이
1: 네.
0: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 네.
0: 어쩔 수 없이
1: 네.
0: 똑바로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1: 그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인간이기
0: 네네.
1: 때문에 사실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0: 네네.
1: 완벽하지 못하니까.
0: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1: 네네.
0: 어떻게 보면 그 괴물들이 조금 우울해
1: 네.
0: 보여요.
1: 우울해.
0: 나쁘게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1: 맞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나오는 모든 유혹과 뭐 괴물이든 이런 것들 사실
0: 네네.
1: 그러니까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0: 네네.
1: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휘둘려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괴물을 통해서
0: 네네.
1: 이 사실 영화나 이 고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니 전 또 하나 느끼는 게요.
1: 네.
0: 이제 거기 그 7년 동안
1: 네.
0: 그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신 여신을 만나 가지고
1: 네네네.
0: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 연꽃을 계속 먹이게 하면서
1: 네. 그 칼리스, 칼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0: 칼리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1: 네,
0: 과연
1: 네.
0: 칼립소 때문에 안 돌아간 걸까?
1: 네, 연꽃...
0: 안 임계라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게 공개를 안 했으면
1: 네, 네, 네.
0: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돌아왔을 텐데.
1: 그렇죠.
0: 그걸 공개하면서
1: 네. 웨넌버그의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 아니에요?
0: 포세이돈 네. 바다의 신.
1: 네, 네.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웨넌버그 그 거인, 그러니까 그 괴물이
1: 네, 네.
0: 이제 아버지한테
1: 네, 네.
0: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 네. 오디세우스를
1: 네.
0: 죽여야 한다. 혼내줘야 된다.
1: 네네.
0: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1: 그렇죠.
0: 돌아가는 네네. 과정 힘들게 만드는데
1: 네네.
0: 저는 이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1: 네네.
0: 이건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넘길 건데요.
1: 네네.
0: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괴물도 나오고 여러
1: 네네.
0: 가지 뭐 진짜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 나오고 그렇잖아요.
1: 네네.
0: 혹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독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0: 네.
1: 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그 유혹은 당연히 오는 거고
0: 네네.
1: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0: 네네.
1: 결국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0: 네네.
1: 그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자기가 반성을 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은
0: 네네.
1: 그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진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0: 네네.
1: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진다거나
0: 아. 아니,
1: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거가 되겠죠.
0: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1: 네.
0: 여기까지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노래 한 곡 들은 이후에
1: 네.
0: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JS가 부릅니다. 종로에서.

0: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0: 토요 시네마 코너에서 지금 우리 이준하 감독님과 우리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쭉 얘기를 지금 해보고 나니까요. 왜 결국 이 영화에서의 주장하는 돌아갈 곳, 집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실 영화였습니다.
0: 아, 네.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아니라,
1: 네.
0: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영화다.
1: 네.
0: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집을
0: 네네.
1: 떠났고
0: 네네.
1: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고요.
0: 네네.
1: 그리고 다시 또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근데 20년을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사실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0: 아.
1: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잃었고
0: 네네.
1: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0: 예.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네. 걸 막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1: 근데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1: 그렇죠. 내가 뭘 잃었나.
0: 그러니까요. 네네. 생각해보게 되고
1: 네네.
0: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단 말이죠.
1: 그렇죠.
0: 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1: 그렇죠.
0: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또 그래서 내가 네. 또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칼럼을 보니까
1: 네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오디세우스는
0: 그러니까
1: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0: 네.
1: 나를 만나는 시간을 사실 가진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종교로 보면은 나를 만나는 시간은 불교에서는 사실 깨달음을 좀 얻는 시간이고요.
0: 네네.
1: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생각이 더 났던 게 사실 그 인도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에서는
0: 네네.
1: 뭐 자기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느 정도 인생이 되면은
0: 네네.
1: 1년 동안 떠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이제 뭐 바나 플라스타와 뭐 샨나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린으로 사는 겁니다.
0: 아.
1: 자기 걸 다 내려놓고
0: 그러니까
1: 가족과
0: 채웠다면 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1: 예,
0: 거죠.
1: 1년 동안 자기가 혼자서 네네. 어떻게 보면 거지로 살면서 나를 네네. 다 비우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0: 저는 예. 이 얘기를 하시니까
1: 네, 네.
0: 우리 영화를 떠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좀 네. 같이 쉐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이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런 교차 오버랩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0: 네네.
1: 뭐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죠.
0: 네네. 근데 저는
1: 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영화의 마지막과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1: 맞습니다.
0: 게
1: 맞습니다.
0: 저 같으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나라의 왕이잖아요.
1: 네네.
0: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0: 이타카 섬에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도
1: 네.
0: 그 왕좌를 차지하지 않고
1: 네.
0: 아들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고
1: 바로 물려주고
0: 그 아내하고 떠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걸 다 얻었지만
1: 네.
0: 결국은 다 내려놓고
1: 네.
0: 떠나는구나.
1: 네, 네.
0: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버렸을 때
0: 네,
1: 내가
0: 네.
1: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0: 근데 저는
1: 네,
0: 그때
1: 네.
0: 마지막에 주인공
1: 네.
0: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봤는데
1: 네.
0: 너무 온화한 표정을
1: 맞습니다.
0: 웃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다 내려놨는데
1: 네,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쪽으로
1: 네.
0: 가자.
1: 네, 네,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서쪽이라는 건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1: 네.
0: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뭔가를 네. 얘기하는 걸까요?
1: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생겼던 여러 군인들을
0: 네네.
1: 빌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얼굴이 온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얻기 위해서 할 때 얼굴과
0: 네네.
1: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0: 네네.
1: 그게 결국 자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때 얼굴이 정말 다른 거죠.
0: 그러니까 처음에는
1: 네.
0: 적과 싸우기 위해서 트로이로 갑니다.
1: 그렇죠.
0: 전쟁의 승리가 된 다음에는
1: 네.
0: 다시 이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1: 네.
0: 또 이카타로 돌아오죠.
1: 네.
0: 근데 결국은 이카타에서도 다시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겨우 돌아왔으면
0: 그렇죠.
1: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0: 맞아요.
1: 누리면서
0: 네네.
1: 왕의 걷는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와, 참 멋지게 예.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사실 맷 데이먼이
1: 네.
0: 사실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본 시리즈
1: 네네 네,
0: 너무
1: 네.
0: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싸움도
1: 네,
0: 잘하고
1: 네, 네.
0: 그때의 모습과
1: 네, 네.
0: 지금의 성숙한 모습은
1: 그렇죠.
0: 완전히 네.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완벽한 영웅을 연기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0: 네,
1: 그냥
0: 네.
1: 지치고 늙고 막 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0: 네네.
1: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꼈습니다.
0: 또 네. 하나 이제 여주.
1: 네네.
0: 우리 이제 앤 해서웨이가 네네. 연기한 페넬로페. 네네. 어떻게 앤, 보셨습니까?
1: 앤 해서웨이 얘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0: 아.
1: 너무 멋지게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전쟁을 또 치르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타카에서는
0: 네,
1: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배틀에서 옷을 짜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제 그 잠옷이라 그래요.
1: 아, 네네. 네,
0: 왜냐하면 네. 잠옷을 다 짜면
1: 아, 네.
0: 이제 누군가와 맞아요. 동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이제 그러면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그
1: 네.
0: 아, 오디세우스를 아. 내려놓고
1: 네, 네.
0: 다른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한 여왕이 되는 절차죠.
1: 네네네.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낮에는 배틀을 짜고
1: 네.
0: 밤에는 계속 그걸
1: 네.
0: 풀고
1: 네.
0: 그걸 반복했다 그래요.
1: 지혜로운 연인이죠.
0: 네. 그리고 정말
1: 네.
0: 놀란 감독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1: 네.
0: 앤 해서웨이에게
1: 네.
0: 배틀 짜는 걸 정말 연습을 해라.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1: 네.
0: 진짜 배틀 짜는 걸 연습을 했다 그래요.
1: 네.
0: 대단한
1: 아마 일반적인 감독이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0: 아.
1: 놀란 감독이 시키니까
0: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본인한테 극사실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수염도 기르게 하고 실제 여주한테는 배틀 짜는 것
1: 같이
0: 연습을 시키고
1: 그 말씀이 맞네요.
0: 네.
1: CG도 사용하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냥 뭐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고
0: 네, 네,
1: 네.
0: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영화 속에서
1: 네, 네.
0: 그 어떤 섬에 갔을 때 마녀를 만나잖아요.
1: 네네.
0: 마녀를 만나서
1: 네.
0: 그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이
1: 네.
0: 다 돼지로 변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근데 저는 그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와
1: 네네.
0: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1: 네네네.
0: 와 저는요.
1: 네.
0: 이 사람이 진짜 놀란 감독이 대단하구나.
1: 네, 예, 예.
0: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과정을
1: 네,
0: 표현을 예. 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개걸스럽게 먹게 만들어요.
1: 네, 네.
0: 먹다 보면서 입이 네. 벌어지고
1: 네.
0: 입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1: 네.
0: 자연스럽게 돼지가 변했는데
1: 네, 네.
0: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CG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0: 네, 네.
1: 좀 괴기스러웠죠. 무섭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사실.
0: 아, 그러니까 네. 무서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1: 네.
0: 보이니까
1: 네, 네, 네, 네,
0: 우리도
1: 네.
0: 저렇게
1: 네.
0: 마법에 걸리면
1: 네.
0: 저런 식으로 돼지가 되겠구나라는 네. 느낌 저는 확 받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와.
1: 식탐 뭐 탐욕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도 어쩔 때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 좀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그 여섯 개 머리가 달린 괴물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원래는
1: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그 아녀의
1: 네.
0: 남자친구래요.
1: 아 남자친구.
0: 남자친구인데 이제 네. 하도 이제. 이제 네.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얘는
1: 네.
0: 이제
1: 네.
0: 그 섬 벽에다가
1: 네.
0: 돌로 만들어서 이제 여섯 개 이제
1: 네.
0: 이제 이것도 있고 그리고
1: 네.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이제 거기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네. 1년을 살았답니다. 아들도 네. 낳고요.
1: 아, 아들도 낳습니까?
0: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 네.
0: 이제 원작에서는
1: 네.
0: 좀 이렇게 나쁜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영화 자체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오디세우스를
1: 네.
0: 아주 신실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 네.
0: 그 여정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1: 거기서 1년 거기서 1년이고 칼리스에서 7년이면
0: 네.
1: 10년 중에 8년인데 그냥
0: 네.
1: 8년 동안 잘 지냈네요. 우리 세우스가.
0: 그러니까
1: 네.
0: 또 하나는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섬에 갔을 때 그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의
1: 네.
0: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네, 네, 네.
0: 근데 결국은
1: 네.
0: 어느 순간 그 부하들이 숨어서
1: 네.
0: 먹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다음에 세이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렌 얘기.
1: 세이렌도
0: 약간
1: 결국,
0: 스포.
1: 예, 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을 하는 거죠.
0: 네네.
1: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는 듣겠다.
0: 네네.
1: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해서 그 소리를 또 듣는 장면이 있었죠.
0: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사이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네, 세이렌.
0: 세이렌 이제 네. 어원이 세이렌.
1: 아, 그것도 겁니까?
0: 네네. 세이렌이
1: 아,
0: 어원이고요.
1: 네, 네.
0: 그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지금은 사이렌으로 바뀐 건데.
1: 아, 네. 네.
0: 근데 참 이것도 보면서
1: 네.
0: 오디세우스는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해요.
1: 네.
0: 근데 본인은
1: 아.
0: 결박을 시켜놓고 그걸 다 듣지 않습니까?
1: 너무 궁금해.
0: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만 듣겠다.
1: 너네들은 노를 지어라. 나는 듣겠다.
0: 아, 근데 참 그런 것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 정도 스포는
1: 네, 네, 네.
0: 사실 뭐 네. 다 원작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진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1: 네, 네.
0: 진짜 저는 제가 보건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이 영화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보면 안 되나요?
1: 안 됩니다. 네. 일단 저희처럼 CGV에 가서 네네. 충분하게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맥스 영화관이 좀 이렇게 쿨 다운됐을 때 한번 큰 곳에서 한번 큰 사운드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0: 네네.
1: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하나 떨어졌을 때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연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아이맥스로.
0: 네네.
1: 그러니까 큰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그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건지 네네. 그 바다 안에 그런 걸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극장 가서 보십시오.
0: 저는요 네. 집에서 봐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네.
0: 하지만 집에서 보지 말아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건 극장에 가셔라.
1: 네네.
0: 한번 보셔라.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1: 네.
0: 좀 밖에 나가서 여가도 즐기시고
1: 그쵸? 가족과 친구와
0: 네,
1: 함께
0: 네. 좀, 네.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좀 늘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잖아요. 저 그쵸. 아시는 분도 극장에
1: 네.
0: 평생 미국에서 가본 적이 없대. 이번에 오디세이 때문에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0: 아
1: 네.
0: 극장이 이래 이런 곳이었구나. 너무 너무 우리 각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한인분들이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런 기회
1: 네, 네.
0: 표 비싸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그쵸? 되게 싸잖아요.
1: 그렇죠. 뭐 한 CGV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한 13불? 11불?
0: 네, 그밖에 네, 그럼, 안 해요. 네, 너무 네, 싸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요즘에 네. 냉면 한 그릇도 11불이 안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0: 한번 가서 꼭 보시면
1: 그러네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
0: 네, 네.
1: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는 이야기. 네.
0: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말하라면 이렇게 네. 생각 들었어요.
1: 네, 네.
0: 신을 거스르지 마라.
1: 네.
0: 그냥 네. 그냥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
1: 수긍해라. 예.
0: 왜 그 신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1: 그렇죠?
0: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1: 네.
0: 남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갔는데
1: 네. 네.
0: 네. 네. 10년을 걸립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1: 네.
0: 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지고
1: 네. 네.
0: 알려주잖아요. 절대 그냥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네.
1: 아,
0: 충분하게
1: 네.
0: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너가 살아남을 수 있지.
1: 그렇죠.
0: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1: 아, 결국 수긍을 했네요.
0: 마지막 네. 수긍을 했지.
1: 네.
0: 그러니까 다 부하들을 잃고 그렇게 10년을 허송생을 보낸 후에야 깨달은 네, 것 같아요.
1: 맞아.
0: 이제
1: 맞아요.
0: 말을 네. 들어야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1: 네.
0: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1: 뭐 20대는 도전한 게 맞습니다.
0: 네, 네.
1: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이제는 네, 받아들여야 네. 됩니다.
0: 네.
1: 그러지 나를 뭐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마지막으로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5점도 부족합니다. 5점 만점에.
0: 아.
1: 예,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작이었고요.
0: 네네.
1: 이거는 21세기 영화에 뭐 길이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0: 아. 예. 아무튼 네. 진짜 오늘 얘기를 진짜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1: 그렇죠. 예.
0: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달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1: 네네.
0: 아 오늘 사실은요.
1: 예.
0: 그 우리 감독님께서
1: 예.
0: 이 오디세우스와 맞는
1: 네.
0: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와 맞는
1: 네.
0: 그런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1: 네, 네.
0: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신청곡을 주셔가지고
1: 아, 애청자 먼저고요.
0: 예, 예.
1: 제가 고른 노래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잘 됐습니다. 아주
0: 원래는 네. When I'm Home인데
1: 네, 네, 네.
0: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1: 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님이 신청해주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1: 아 015B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최애입니다.
0: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이 신청하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를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를 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것 같은가.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를 시작으로 2부 오디세이 영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를 제치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한 단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근데 오늘 차트의 1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노래도 아니고요. 한 세대만의 노래도 더더욱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목부터 우리가 나눈 사랑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사랑과 이별,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마음, 좋아하는데 놓아줘야 하는 마음, 그래서 아픈 사랑. 제가 대망의 1위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한국인이 사랑한 탑 30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그 제목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 이 말이 좀 아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사람은 떠났는데 기억은 남아있고 목소리도 남아있고 함께 간 장소도 남아있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오늘의 마지막 곡, 이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고마워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좋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애청자 여러분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대망의 1위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드디어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래 공개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아,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8월이 벌써 왔네요라고 인사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눈 감고 뜨면은 9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가을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은 덥죠.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여러분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요. 특히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 선블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선글라스 안 끼시는 분들도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꼭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눈에 따사로운 햇빛이 물론 눈부시면 뭐 좋긴 하겠지만 굉장히 해롭다고 하니까 선블락 그 다음에 선글라스 머스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선블락을 잘 안 바르다 보니까 금방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저희 훈이훈이 한웅과 함께 문학도 들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조금 편안한 네,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나의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첫 문장부터 이상합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잠에 깹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몸이 이상함을 느껴요. 왜 이러지 내 몸이? 등은 딱딱한 갑옷처럼 굳어있고 배는 불룩하게 부풀어있고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지 멋대로 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얼마나 잠을 자길래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 야, 걔 그레고르 뭐하냐? 걔? 잠자. 네, 그레고르 잠자. 어느 날 아침 그는 거대한 벌레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들어볼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변신입니다. 자, 요거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단편 같은 중편 소설이고요. 네, 한번 아주 재밌습니다. 이 소설 여러분께 함께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작가 프란츠 카프카 1883년 지금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였고요. 카프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카 작품에는요, 아버지 바로 헤르만 카프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체격도 크고 성격도 강하고 사업도 아주 큰 성공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작가 카프카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생각이 많은 그런 남자였죠. 카프카의 아버지는 단순히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왜 아버지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무슨 예전에 그 MO 생각이 나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그게 실제로 편지에 썼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전업 작가도 아니에요.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서류도 보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밤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에는 회사, 조직, 권력, 권위, 책임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할 변신이라는 작품의 그레고르라는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뭐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럴 텐데 이 우리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회사에 늦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자, 이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죠. 굉장히 귀찮아하고 피곤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왜? 가족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일을 거의 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요. 여동생인 그레테는 아직 어리고 바이올린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레고리 한 명이죠. 자기 월급으로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아버지의 빚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꿈 중에 하나는 여동생 그레테를 음악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우리 그레고르는 아들이자 오빠이자 동시에 생계 수단인 겁니다. 자, 그레고리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몸도 못 돌려요. 왜? 벌레니까. 뒤집어도 힘들어요. 벽시계를 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네, 기차 놓쳤네, 다음 거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데 회사 갈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때 밖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죠. 그레고르, 너 일어났니? 어서 일어나, 늦었어. 아버지도 이 자식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오늘 회사 안 가? 여동생 그레테도 걱정합니다. 오빠 뭐 해? 그레고르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려고 아 괜찮아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라? 본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괜찮아요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가족들의 귀에는 사람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이제 쉬쉬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레고르가 결국 출근을 못하고 있죠. 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회사가 직원이 출근했다고 회사에 가서 집까지 찾아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근데 어쨌든 늦었다고 회사가 상사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막 부릅니다. 자네 말이야, 어? 요새 실적도 안 좋고 말이지, 어? 영업 태도가 안 좋아.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영업팀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안 나와? 어서 출근하게. 그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잖아요. 방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요. 곧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소리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그레고리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막 문을 열는데 손이 사람 손이 아니잖아요. 벌레 이 다리니까 안 열려. 그러다가 결국 입으로 어떻게 끙끙끙 대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차 열리고 거대한 벌레가 돼 있는 그레고르가 따단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회사 매니저는 어어어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그레고르는 저예요 저 나예요 나 그레고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아버지는 큰 벌레를 보고 놀래서 신문지와 지팡이로 휘둘러서 방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내쫓듯이.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나마 그를 이해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여동생인 그레테입니다. 그레테는 오빠 방에 음식도 갖다줘요. 우유와 빵을 가져다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가 이상하다. 내가 이제 좋아하던 우유, 빵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상한 음식, 오래된 치즈, 썩어가는 채소 이런 게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만 변한 게 아니라 감각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골라 먹으니까 옆에서 그레테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최고구나. 그래도 그레테밖에 없네. 아직까지는 남매의 정이 살아있군요. 자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방문 너머로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어? 뭐야 내가 그렇게 뼈빠지기라고 나 혼자 번 돈으로 그렇게 집안 살림하더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저축한 돈이 있어요. 뭐야 이러면 내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됐던 거야? 에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요. 동생 그레테도 직장을 구합니다. 그동안은 그레고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림 벌이를 했던 그에게 의지했던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그레고르가 우리 모든 살림을 책임졌는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였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네 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그레테를 생각합니다. 오빠가 벌레처럼 기어다니기 편하도록 방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책상이랑 가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는 어? 이 가구 치우면 안 되는데? 이 가구 치우면 내가 인간이었던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책상, 의자 이런 걸 빼면 나 인간이 돌아오면 어떡해? 야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사람이었잖아 원래. 라는 증거를 자꾸 치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레고르가 말을 안 되니까 벽에 걸려있는 털옷 입은 여성의 그림 위에 올라가서 몸으로 그림을 감쌉니다. 이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벽에서 큰 바퀴벌레가 된 모습으로 그 벽 걸려있는 액자를 감싸는 벌레를 보고 아들이죠 보고는 충격으로 쓰러져 버리면 어 이게 뭐야. 그럴 때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봅니다. 충격을 받죠. 그리고는 그레고르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듣지도 않아요. 식탁에 있던 사과를 집어 던집니다. 막 집어 던져요 이 벌레한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벽에 막 던지는 거를 피해서 그레고르 막 도망가요 방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심하게 다쳐요. 너무 세게 박혀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점점 썩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처음에 그 그레고르 아들이 변신돼가지고 벌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가족이랑

함께 하도록 할 텐데 글쎄요 이쯤 보면 약간 좀 뭔가 크리피하지 않나요? 이 소설 자체가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뭔가 좀 으스스하게 크리피합니다. 라디오 헤드가 부르는 크립 듣고 와서 여러분 전화를 말씀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0: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훈훈한 카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변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저 이어가 볼게요. 그 아버지가 집어던진 사과에 우리 그레고르가 크게 등에 꽂히면서 상처를 입었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자꾸 변해요. 이 인간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을 잘하죠. 이제 그 그레고르, 그 우리의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르가 벌레가 돼 있는 그 방도 이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겠어요. 그냥 저 방에 그게 있다 정도가 되어버린 일상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래도 변신된 그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가장 챙겨줬던 게 누구였습니까? 그 여동생 그레테였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여동생 그레테도 지쳐갑니다. 지쳐가는 거죠. 뭐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방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요. 음식을 그냥 툭 갖다 주고는 뭐 먹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겨우겨우 해주는 거예요. 점점 방도 창고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레고르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치울 수 없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방의 몇 개를 세 명의 남자에게 빌려줍니다. 룸메이트 같이 이렇게 렌트해준 거죠. 이 하숙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깨끗해야 되고 음식도 잘 나와야 되고 질서도 중요하고 가족들은 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사실 그 방 안에 큰 벌레가 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제 집의 중심은 그레고르는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이 되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 때는 그가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에게만 잘해주는 가족들,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하숙인들이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여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깅깡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레고르는 동생 그레테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음악 학교에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죠. 그레고르가 방 안에서 가만히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데 점점 그 소리에 매료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기어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음악을 아직도 좋아하는데 내가 아직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짐승인가? 그러면서 나는 여동생 그레테 너를 정말 음악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슬퍼합니다. 아직도 그의 몸은 부리럭 벌레지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감동받고 동생의 꿈을 키워주고 싶고,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음악에 심취해요. 그러다가 하숙인들이 그레고르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난리가 나죠. 뭐야 이게, 이런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린 돈 못 냅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집에 못 삽니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죠. 그때 그레테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거라고 표현합니다. 저것을 없애야 돼요. 더 이상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것을 없앱시다 오빠. 그리고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가 고생을 보고 혼자 떠났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정말 띵 하죠.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족을 사랑했고 특히나 자기 여동생을 너무나 끔찍히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가족이 나한테? 가족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네가 아직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서 사라져줘. 꺼져. 아, 가슴 아픕니다. 정말 눈물 나네요. 그레고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몸에 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집어던져서 맞은 사과가 아직도 등에 깊이 고라있거든요. 먹지도 못합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 너무 슬프다. 우리 가족.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편할까? 내가 사라지면 되나? 나만 없으면 되는 건가? 나 때문에 힘든 건가? 그렇게 밤을 새다가 새벽이 옵니다. 창밖이 밝아지면서 그레고는 점점 힘이 빠져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그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죽습니다. 자, 그레고리 죽었어요. 아, 슬프네요. 자,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그레고리의 방을 드디어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있는 시체를 풉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담담해요.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저거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랜트가 방으로 갑니다. 확인하니까 정말 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족들이 어떡할까요? 통곡을 할까요? 슬픔에 무너질까요? 그 잘 못해줘서 미안해서 내가 그런 심한 말을 해서 막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은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이게 참 슬프네요. 자, 그날 가족은 직장에 모두 하루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요. 전차를 타고 함께 교회로 나갑니다. 따뜻한 햇빛인데요. 그리고 가족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향해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직장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가면 뭐 생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모는 그레텔을 바라봅니다. 그레텔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어느새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레텔 좋은 남편을 찾아줘야겠구나. 그리고 그레테가 자리에 일어나서 젊은 여성의 몸이 쭉 펴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첫 장면에 갑자기 그레고르 주인공이 벌레가 돼버려요. 마지막엔 그레고르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오히려 살아나죠. 제목이 변신인데요. 정말 누가 변한 걸까요? 그레고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레고르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아버지가 다시 직장에 나가고요. 어머니도 변합니다. 그레테도 변하지만 가장 크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아꼈던 그냥 어기 같은 여동생이 마지막에는 본인 스스로 먼저 저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그녀가 했던 거죠. 어쩌면 진짜 변신은 그레고르의 몸보다 가족들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시작할 때 처음에 벌레가 됐죠. 근데 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상사 눈치를 보고 가족의 빚을 갚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몸만 인간이지 그의 삶은 그냥 벌레처럼 살고 있던 거 아닐까요?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직원,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게 다죠. 그레고르라는 그 인간 자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제일 무서운 질문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들한테 도움이 돼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서? 아니면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또는 뭔가 변신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돈도 못 벌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만 한다면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남들이 좋아해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가 카프카는 그 질문에 아주 잔인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던진 사과, 이게 아주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 사과일까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과는 죄와 추방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인간들이 처음에 그레고르도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는 순간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몸속에 남아 그를 약하게 만들었죠. 마치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 몸 받은 상처가 그대로 박혀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레고르가 마지막으로 방 밖에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뭐 먹을 것 찾는 것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레텔이 연주했던 바이올린 음악. 즉 그레고르 안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를 벌레로 봤지만 정작 음악을 가장 깊게 느끼고 감동했던 존재는 그레고르였습니다. 우리 작가 카프카가 정말 잔인하고 아름답게 만든 명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고 말씀을 시작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사실 설명은 없습니다. 그게 뭐 병 때문인지 뭐 저주인지 이게 사실 꿈이었는지 뭐 마법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던 그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랑받던 아들에서 불편한 존재로, 그러다가 지물이 됐다가 결국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변해버린 것.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벌레로 변한 건 그레고르였지만 마음이 변한 건 주변 사람들이고 가족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아주 깊게 던져줍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나로 바라봐줄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주변, 날 사랑했던, 나를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줄까?

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들으셨습니다. 그 억지로 껴넣었어요. 네. 벌레가 되기 전 그 오래전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아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원작 그 초판이죠. 초판에, 변신의 초판에 이 그림을 작가 카프카가 요청을 했대요. 그림을 화가인 오토마루 슈타루케라는 분이 만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작가인 카프카가 출판할 때 편지를 친필로 써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책 표지에 곤충 또는 벌레 그 자체를 그리지 말아달라. 절대로 멀리서도 조금이라도 그 벌레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판, 이 책을 보시면, 책판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남자가 머리를 쫙 감싸면서 문 앞을 걸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삽화가 있는데, 문 뒤에는 검은색 배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작가가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책을 읽고 그 벌레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봐도 그 어디에도 이 작가가 표현했던 그 주인공 그레고르가 변신한 그 벌레의 모습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바퀴벌레. 이 요새는 퀴선생이라고 그러나? 바선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는데, 바퀴벌레 그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둥그런 그 둥글글 동글동글한 납작한 등에 또 아 벌레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전 잡지도 못해요. 전 바퀴벌레 시체도 잘 못 치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싫어. 아 막 닭살 돋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떠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또는 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떠한 벌레의 모습을 상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른 사이트나 뭐 어떤 이 변한 책들을 보다 보면 약간 딱정벌레 있죠, 여러분. 딱정벌레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책들도 꽤 많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놓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웃고 즐기고 문학을 읽다 보니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1부 또 마지막 곡을 저희가 들어드리면서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또 탐정 한운 코너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1부 마지막 곡을 뭘로 여러분께 띄워드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요새 노래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된 주인공인데 비슷한 가사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도 자기가 벌레인 줄 몰랐던 거지. 나는 내가 그 화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사는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어쨌든 뭐 알고 보면 벌레예요. 둘 다 소설도 벌레고 이 노래도 벌레입니다. 행복한 벌레가 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2부 탐정 한우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렸어요. 채널 고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자, 오늘 2부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했던 코너입니다. 한훈, 탐정 한훈의 인물 수사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유럽을 뒤흔들었던 황제 나폴레옹을 수사해봤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군대도 없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도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24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인물, 소크라테스. 첫 번째 사건,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수사 질문. 그냥 질문만 했던 철학자를 아테네는 왜 죽였을까? 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상한 남자 사건 파일 첫 번째. 여러분, 소크라테스, 우리 정말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외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정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생겼을까요? 키가 크고 잘생긴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코는 납작, 눈은 튀어나왔고 배도 나오고, 당시 그리스의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를 실레노스, 신화 속의 익살스럽고 못생긴 존재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은요, 외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니고 옷도 소박하게 입고요. 아마 당시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파일 넘버 2.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요, 석공 또는 조각가였다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직업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비유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산파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답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했고요. 정이란 무엇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상대가 뭐라 뭐라 대답을 하면 또 묻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같은가요? 지금 당신 말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이 짜증이 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 한 명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 저분 아주 현명한 정치인이지 저 사람.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냥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응? 정치인께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치인이 뭔가 멋있게 준비된 대답을 하겠죠. 이 정의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쿵자락쿵자락쿵 하긴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 정치인이 질문이 많구만 대답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죠. 그럼 정치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정치인, 시인, 뭐 장인, 어떤 젊은이들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건 파일 넘버 4.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엄밀히 말하면 그 플라톤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요약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알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는 델포의 신탁과도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없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듣고 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이 과연 소크라테스가 처음 만들어낸 말일까요? 이 말은 고대 델포의 아폴론 신전과 연결된 오래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자기 성찰을 강조하면서 이 문구와 깊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날 대표적인 말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결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장 강하게 철학적으로 푼 사람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젊은이들은 왜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같은 정치적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 일단 재밌었겠죠. 그런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무너져 나가는 모습, 젊은이들을 보면 통쾌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반 그런 소피스트와 달리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면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아테네 가장 유명한 무료 토론 진행 방송 진행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과도 떠오르는데 사실 전쟁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민으로서 중장보병 전투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전투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알키비아데스는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또 소크라테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 어느 군사 원정 중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밤이 돼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니 기도를 하고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플라톤의 향연의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생각에 한번 빠지면 깊이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과연 그는 술을 잘 마셨을까요?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사람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대부분 쓰러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버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멀쩡하게 나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술에도 강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아는 것 중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무섭고 성격이 못된 그런 아내로 묘사가 되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막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물까지 끼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천둥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과장되었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나간 사람 붙잡고 질문만 하고 막 말만 하고 떠드는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과연
좋아할 와이프가 있을까요? 생활비는 누가 벌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악처라고 보는 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테네가요 갑자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파르타와 그 전쟁을 벌이죠. 결국 아테네가 패배합니다. 그때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제는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 중에 일부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기억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30인 참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역시 아테네 정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소크라테스가 이들의 행동을 뭐 이런 배나라 감나라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누구랑 친했지? 결국 소크라테스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 여기서 잠깐 끊고 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거거든요. 이쯤에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라면 소크라테스처럼 시장 아테네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랑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소크라테스인데 거기 누가 없어요? 한영의 누구 없어.

0: 네,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시장 다니면서 어이 여보세요? 누구 없어? 어? 누구 없어? 그냥 누굴 눈 마주치면 어 차기 일로 와봐요. 야 인생이 뭐라 생각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어 차가 봐봐. 야 정의란 무엇일까? 왜 하늘은 둥그런가? 왜 하늘은 푸른 걸까? 왜 사람은 남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일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돌아올 텐데 그의 나이가 이제 70대 정도 노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아테네가 그에게 이제 묻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 당신은 우리 사회에 위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70세 되는 이제 그 뭐라야 철학가가 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던질 것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돌아오는 이 2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물론 귀찮죠. 귀찮고 아까 말씀한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사들은 본인의 체면을 깎이게 되고 본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사형까지 재판을 끌고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조금 글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 저는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뒤에 이야기들 소크라테스가 과연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0: 피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혼이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자, 여러분 탐정 한훈의 인물수사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소크라테스 2부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텐데, 기원전 399년입니다. 약 70세가 된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아테네 법정에 섭니다. 고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멜레토스. 멜레토스? 멜라토닌 같았네요. 네, 하여튼 나쁜. 자, 죄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둘째,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소개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사형까지 갈 일인가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왜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봤을까요? 자,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죠. 소크라테스에 가까웠던 일부 인물들이 아테네에 피해를 끼친 전력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또 아까 정치인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 진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이 정신없다고 하는데 정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10년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주고 재밌죠. 하지만 높은 위에 있는 권력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요, 법정에서 자신을 아테네라는 큰 말에 붙은 등에 계속 귀찮게 움직이는 벌레 같은 존재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귀찮음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든다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형 재판에 가면,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아, 진짜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래, 나 너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그 귀찮음이 너희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좀 소크라테스답습니다. 당시 재판은요, 가족을 데려와서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하는 행동도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해온 말과 모순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중요한 건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취지의 말을 이렇게 남기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숨을 쉬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테네 시민 배심원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에는요, 유죄 판결 이후에 고발 측과 피고 측이 각각 형벌을 제한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고발 측은 당연히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측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 저 벌금 내면 안 되나요? 아, 저 그냥 여기서 추방 가면 안 되나요?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처음에 그는 거의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아테네를 위해 좋은 일을 했으니 국가가 자신에게 프리타네이온에서 무료 식사 같은 명예를 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싶었겠죠. 뭐야 이거.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노래를 한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 왜 그랬을까요? 어? 남들처럼 좀 배심원들 앞에서, 아, 좀, 어?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나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는데, 아, 그 말 좀 한 것 같고, 아, 미안해요. 진짜. 내가 안 그럴게. 좀, 어?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소크라테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정말 도대체 왜 우리 소크라테스는 그랬을까요? 그 재판장에서 여러분, 아 김현철의 왜 그래요 들으셨습니다. 제가 노래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사실 그리스에는 다른 도시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선고했을 때 아 저 그냥 다른 데 갈게요, 다른 데 다른 동시 갈게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는 평생 아테네 신문으로만 살았습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한 거죠. 제가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질문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크라테스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아닌 삶이었던 거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친구 크리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야 도망가자, 우리가 돈도 준비할 수 있고 간수도 우리가 손볼 수 있어, 다른 데 도망가서 살 수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이 대화가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았어. 싫으면 도시를 떠날 수도 있지만 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깨고 도망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라며 그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데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부당한 법에는 저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닌가?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를 남겼습니다. 법 그리고 정의, 법과 정의는 과연 항상 같은 것인가? 국가가 내린 판결이 만약에 내린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받아들인 시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처형 방법은 독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과거에도 그 있었죠?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죽음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감옥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정작 소크라테스는 비교적 차분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영혼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철학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죽기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과 토론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가져옵니다. 보통 독 미나리, 햄록으로 알려진 독이라고 합니다. 간수도 그동안 소크라테스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간수가 전하는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독을 마셨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막 웁니다.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조용히 하게 친구들을 나무라며 방 안을 조금 걷습니다. 점점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는 눕게 됩니다. 발부터 차갑고 점점 위로 마비가 올라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말합니다. 아 크리톤, 우리는 말이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과 치유의 신입니다. 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를 갚아라라고 했을까요? 이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해석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병에서 벗어나는 치유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즉 이제 나는 비로소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치유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쳐다오 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자신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참 미스테리한 소크라테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질문을 남겼으니까죠.
아까 처음에 소크라테스 제가 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책을 한 권도 안 썼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그가 쓴 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가 했던 말들을 알게 될까요? 제자 플러톤과 역사가인 크세노폰 그리고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그런 업적과 행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플라톤 작품 속에서의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고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스승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인 구름에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지식인으로 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디까지가 진짜 소크라테스의 모습인가? 요거는 예언전이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권력과 명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생각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대쪽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모순에 빠지고 지칠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은 따라하며 조롱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된 제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결국은 그를 사형에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그 사형이 과연 정당했을 것이냐? 요거는 참 말이 많죠. 아무튼 그렇게 된 역사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2400년 넘도록 그를 살아남게끔 했던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탐정 한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현명한 철학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냥 논쟁꾼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뭐 여러분들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오늘 2부 한운의 수사 탐정 한운 오늘 소크라테스 편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마무리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 곡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비슷한 어울리는 노래들이. 근데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엘튼 존 노래도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에릭 클랩튼 노래도 좀 틀어볼까 생각했었고 우리 조용필 형님의 바람의 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마지막 또 이게 오늘 그 훈이와 함께하는 훈우랑 카페 또 마지막 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기운 차면서 오늘 주제와 딱 맞아떨어져 어떻게 보면 너무나 1차원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방송의 대표주자 훈이훈이 한훈이었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위가 너무 글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 폭염주의가 내려져 있고 또 지구 저편에서는 뭐 지금 폭풍우도 없고 뭐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또 뭐랄까 정신적인 건강, 네? 철학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으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테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시대의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경복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조선의 학자들, 별의 위치를 관측하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조선의 위치에 맞는 천문 지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은 중국에 앞선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다시 계산하고 우리의 하늘을 기준으로 관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훗날 칠정산과 같은 중요한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대의 과학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시간을 연구해도 결국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비를 측정해도 결국 농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별을 관찰해도 마지막에는 계절과 농사에 도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은 철저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살아야 세금을 낼수 있었습니다. 세금이 들어와야 군대를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농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흉년이 들고 곡식값이 오르고 굶는 사람이 생기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세종에게 농업은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제 시선을 땅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농업에 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훌륭한 농업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농사법이 조선에서도 똑같이 통할까요?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도 다릅니다. 같은 조선 안에서도 전라도와 함경도의 농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세종은 여기에서 아주 세종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왕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 논과 밭에서 살아온 농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경복궁의 천문기구에서 잠시 내려와 흙냄새 나는 조선의 논과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질문하고 농부들의 경험이 국가의 지식이 되었던 이야기. 1429년 세종 11년에 완성된 조선의 대표적인 농업서 농사직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30년 세종이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농사법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 묻습니다. 전국의 관리와 백성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세종이라는 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면 묻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한번 결정했다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던 왕, 그 세종의 정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어느 농촌마을의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입니다. 농부 한 사람이 집을 나섭니다. 먼저 논에 가서 물을 살펴봅니다. 흙을 손으로 짚어봅니다. 하늘도 한번 쳐다봅니다. 구름의 모양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껴봅니다. 오늘 비가 오려나? 지금처럼 기상 예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도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좋은 기상 관측 장비는 평생 쌓은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물을 언제 대야 하는지, 어떤 흙에는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비가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식은 책 한 권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마을 어른에게 배우고, 자신이 직접 실패하면서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장 노하우입니다. 세종은 바로 이 현장의 지식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농업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농서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농업을 연구한 나라였고 그 안에는 훌륭한 지식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조선에서도 잘 되는가? 세종이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좋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 논에서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 어느 지방에서는 잘 되는 방법인데 조선의 기후에서는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종은 중국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실제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의 경험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어떤 곡식은 언제 심는가? 씨앗은 어떻게 고르는가? 밭은 얼마나 깊이 갈아야 하는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선 각지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실제 농업 경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궁궐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 아래에는 대신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양반 관료들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농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묻습니까? 농민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일을 현대 민주주의나 신분평등의 관점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이 신분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농민과 양반을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업이라는 분야에서는 누가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학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묻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지식으로 바꿉니다. 농민들에게서 수집된 이런 농사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에는 당시 관리이자 학자였던 정초와 변효문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429년 세종 11년 농사 직설이 완성되고 인쇄됩니다. 농사 직설, 이름 그대로 농사 방법을 직접 설명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곡식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종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논과 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등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 직설이 단순히 학자들이 읽기 위한 이론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지역 관리들이 농업을 장려할 때 활용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한 책이었습니다. 즉, 지식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실제 생활 속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대의 다른 정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격누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해시계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합니다. 비를 측정했다면 그 자료를 농정에 이용합니다. 농사법을 조사했다면 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게 합니다. 세종에게 지식은 일부 학자의 머릿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회의실에서는 볼 때 완벽합니다. 보고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내려가 보면 직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을 못합니다. 그때 좋은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바꾸면 더 잘 되겠습니까? 세종이 농사직서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을 국가의 지식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법을 정리했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곡식을 국가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는 백성에게 매우 민감했습니다. 좋은 논과 나쁜 밭의 수확량이 같지 않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생산량도 같지 않습니다. 가뭄이 든 마을과 비가 잘 온 마을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직설이 편찬된 바로 이듬해 1430년 세종은 세금 문제를 놓고 조선 역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에게 농사법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금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0: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세금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600년 전 조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를 운영해야 하고요.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할 곡식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전세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좋고 흙이 비옥합니다. 조금만 잘 관리해도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새마다 농사 상황도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가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관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의 농사 상황을 평가해서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됐으면 적게 걷고 잘 됐으면 좀 더 걷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논을 보고도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습니다. 다른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관리와 친한 사람은 유리한 평가를 받고 힘없는 농민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이 관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세종은 좀 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법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만든 뒤 곧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 여부를 두고 대규모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 인원은 17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정의 전현직 관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수령과 아전,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층까지 의견을 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오늘날의 국민투표나 여론조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사회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현대의 비밀투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왕조국가가 중요한 세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조사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이 더 많으니 내일부터 시행하라.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새 제도가 더 유리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고민합니다. 수정하고 시험합니다. 다시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1430년 대규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 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1444년 세종 26년입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여러분, 정책 하나를 가지고 14년 동안 논의하고 시험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종의 진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종을 너무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면 정답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고민했습니다. 처음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고치는 사람. 그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비된 제도에서는 토지의 생산력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는 전분 6등법과 그의 농사의 풍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연분 9등법을 결합해 세의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등급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역마다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이 공정한 세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종의 정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측정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시계를 만듭니다. 우리 농사에 맞는 농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농민의 경험을 조사해 책으로 만듭니다. 세금이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기준을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합니다. 세종의 정치는 선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제대로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말만으로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농사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억울한 재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종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세종 혼자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때로는 왕의 의견에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집현전. 하지만 집현전을 단순히 한글을 만든 학자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질문을 국가의 정책으로 바꾸는 지식조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궁궐 안의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고 똑똑한 학자들이 체계에 파묻혀 있던 곳. 때로는 왕과 밤늦게까지 논쟁했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조선의 법과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던 곳. 세종시대의 최고의 띵크탱크. 집현전의 이야기로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86명,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합니다.
7: 네팔에선 상류에서 발생한 호수 범람으로 2차 홍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 한국 등 다른 국가의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7: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6: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7: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밤사이 야행성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72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동안 해외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2: 네, 저는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입니다.
0: 네, 어제까지는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거절을 했는데 입장을 선회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카트만두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국민 안전을 우려한 각국의 거센 외교적 압박을 받은 끝에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 도움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네팔 보안군만으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외국 도움을 거절해왔습니다. 네팔 정부가 도움을 받기로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중국, 호주 이렇게 네 국가입니다.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 구조대에 한해서 현장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터널에서의 구조와 DNA 검사 그리고 법의학 감정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제 YTN 취재진이 만난 네팔군 장군도 현장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Oh, yeah, well, we are trying to intensify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ut due to some, you know,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you know, entry and exit point also. And another, you know, the challenging factor here is the weather itself.
1: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된 건가요?
2: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헬기 6대를 빌려놓고도 네팔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장 접근을 못했는데 한국의 지원을 수용하기로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신속대응팀의 직접 투입을 가로막던 네팔 정부가 물러서면서 상황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네팔 현지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한국인 실종 지점은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험준한 지형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어젯밤 브리핑에서 오늘 실종 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4: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0: 네, 현지에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도 크게 늘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2: 네, 수색 범위가 트리슐리강 하류까지 확대되고 또 차단됐던 통신이 복구되면서 집계가 빨라졌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6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 수도 2,500명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까지 고려하면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대홍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던 트리슐리강 상류지역은 완전히 진흙으로 덮여서 대홍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티베트 국경 관문도시인 티물에도 알록달록했던 지붕이 잿빛 흙에 파묻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네팔 현지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구호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구호 물자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히말라야 대홍수 이후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3,000명을 넘었습니다.
1: 실종자 가족들은 임시 구조센터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5: 애타는 마음으로 임시 구조센터를 찾아 명단을 확인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혹시 구조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홍수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영안실 주변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지만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십자산은 이번 재해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홍수 이후 상류에 새로 만들어진 호수 언세코의 추가 범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골든 타임이 끝나가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은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어제까지 네팔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1: 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부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 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 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8: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7: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 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9: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7: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빙하 호수.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 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0: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만드는 캘코 방송입니다. 지난주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value,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alue와 요즘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value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value라고 하면 거의 싸다란 의미를 담고 있었죠. 10달러짜리를 8달러에 판다. 햄버거를 1달러 할인한다. 두 개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소비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공식이 잘 먹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자 다양한 할인 메뉴와 밸류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 미국 맥도날드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불과 0.8%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님 숫자입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고객 방문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도 미국 매장 고객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밸류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의 핵심 고객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분석 업체 뉴메레이터의 자료를 보면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구의 맥도날드 지출은 최근 분기에 전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추정 금액으로 약 3억 1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햄버거를 안 먹는 것이라면 모든 햄버거 회사의 매출이 같이 나빠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도날드가 고전하는 동안 경쟁업체인 버거킹의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2분기에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맥도날드는 0.8%, 버거킹은 8.5%,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버거킹은 햄버거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거킹은 햄버거 자체를 바꿨습니다. 대표 메뉴인 와퍼를 손봤습니다. 빵을 바꾸고 마요네즈도 개선하고 포장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싸서 주던 와퍼를 박스에 넣어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장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바꾼 와퍼의 판매량은 약 20% 증가했고 버거킹은 웬디스를 제치고 다시 미국 햄버거 체인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가격 전략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두 개에 5달러, 세 개에 7달러 같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의 전략은 단순히 싸게 팔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게 하고 제품도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미국 소비시장의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왜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패스트푸드에 가면 별 생각 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문을 다 하고 계산대에 뜨는 가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이 돈이면 다른 식당 가도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세 가지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싸다가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10달러를 훌쩍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면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고 제대로 먹을까?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칠리스입니다. 칠리스는 전형적인 미국식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직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원래 맥도날드와 경쟁한다고 생각할 만한 식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됐습니다. 칠리스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등을 포함한 세트 메뉴를 내놓으면서 패스트푸드와 직접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돈을 낼 거라면 앉아서 제대로 식사하십시오. 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칠리스는 무려 21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만 싸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매장 경험을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음식의 양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보다 몇 달러 더 비싸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돈값은 더하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소비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밸류의 재정의입니다. 밸류는 더 이상 cheapest, 즉 가장 싼 것이 아닙니다. Value for money,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 무엇을 얻었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음식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타깃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최근 매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쇼핑 시대에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예전에는 유통업의 경쟁력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존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해서는 차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깃이 다시 강조하는 것이 쇼핑 경험입니다. 매장이 깨끗하고 제품을 찾기 쉽고 새로운 상품이 있고 뷰티나 인테리어 코너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타깃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말하는 밸류에는 이런 경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경제 용어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customer surplus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20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15에 샀다면 $5 이득을 본 것 같다라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는 이 계산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15를 냈는데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양도 많았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10밖에 안 냈지만 음식도 별로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매장도 지저분했다. 그러면 밸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1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돈을 잘 썼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돈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까다로워진 것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특히 저소득 소비자는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자동차 비용, 외식비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에서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가구의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 소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K자형 소비입니다. 알파벳 K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쪽 선은 올라갑니다. 아래쪽 선은 내려갑니다. 고소득층은 여행도 가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고 고급 제품도 삽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외식을 줄이고 할인 매장을 찾고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같은 미국 소비자라고 해도 전혀 다른 경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더 생겼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아무데나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싸게 해드릴게요 만으로는 부족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대응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소비자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할인 쿠폰을 줍니다. 1달러 메뉴를 만듭니다. Buy one, get one free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할인에 익숙해졌습니다.

답답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밸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호텔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묻습니다. 얼마나 싸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미국 경제에서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자동차 관련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부담과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음식점 매출은 오히려 0.5%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을 골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라면 사람들이 지갑 자체를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에는 돈을 쓰겠습니다라는 소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소비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난해진 소비자라기보다는 계산이 빨라진 소비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재정 압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시장 전체를 단순히 소비가 죽었다라고 해석하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뉴스는 꽤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부터 낮추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달러짜리를 8달러로 낮추는 것보다 소비자가 10달러를 내면서 이 정도면 10달러 낼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거킹은 와퍼를 개선했습니다. 칠리스는 음식과 서비스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타깃은 매장을 개선하고 상품 구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1달러, 2달러 할인 전략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통하지 않는다는 뉴스는 언뜻 보면 햄버거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26년 미국 소비 경제의 중요한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코로나,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고금리, 주거비 상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에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영리해졌습니다. 무조건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나은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거킹은 살아나고, 칠리스는 성장하고, 타깃 매장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맥도날드는 다시 밸류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은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돈이고 가치는 그 돈을 내고 내가 얻었다고 느끼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미국 소비자는 이제 싼 제품을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도 좋습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보여주세요. 어쩌면 앞으로 미국 소비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싸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내가 돈을 잘 썼다는 느낌을 가장 잘 주는 기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AI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부터 먼저 영향을 받을까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의 채용 둔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광고 같은 업종을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직업들이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화 위험 직업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공장 노동자들을 먼저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적인 육체 노동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반대로 와이칼라 사무직과 지식직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OECD의 2026년 분석에서도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은 IT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관리자, 경영진, 과학, 공학 전문직 같은 고숙련 사무직이었습니다. 반대로 청소, 농업, 음식 준비 같은 육체적인 노동은 현재 생성형 AI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글을 읽고 요약을 합니다. 답변을 만듭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문서를 번역합니다. 광고 문구도 만듭니다. 바로 사무직에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가지 직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업무를 생각해보죠. 고객이 전화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 카드가 왜 결제되지 않았을까요? 보험 청구가 어디까지 처리됐나요? 배송이 왜 늦습니까? 상담원은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매뉴얼을 찾아보고 비슷한 질문에 정해진 답을 제공합니다. 이런 업무는 AI가 상당히 잘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사람이 전화를 받기 전에 AI 챗봇이나 음성 AI를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챗봇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1번은 배송 문의입니다. 2번은 반품 문의입니다. 정해진 메뉴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는 고객이 평범한 말로 설명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문한 신발이 아직 안 왔어요. 라고 하면 주문 내역을 찾아 배송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담원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간단한 문의를 처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먼저 줄어듭니다. 복잡한 민원, 화난 고객, 예외 상황, 금전적 책임이 있는 큰 문제는 여전히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쉬운 일부터 AI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프로그래머까지 위협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AI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코딩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코드의 오류를 찾거나 코드 설명을 작성하는 일은 AI가 이미 상단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가 맡던 일 가운데 일부는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신입 개발자에게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프로그램 오류를 고쳐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숙련 개발자가 AI에게 먼저 코드를 만들게 하고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개발자를 예전만큼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보안 문제를 판단하고 AI가 만든 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개발자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OECD도 AI 노출이 높은 직업과 완전히 자동화될 직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특정 업무를 크게 바꿀 수 있지만 실제 고용 효과는 기업의 도입 방식과 조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입니다. 컨설턴트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장 자료를 조사합니다. 기업 실적을 분석합니다. 경쟁사를 비교합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를 작성합니다. 특히 신입 컨설턴트들이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AI에게 자료를 주고 이 산업의 주요 경쟁사를 비교해 주세요. 이 회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몇 초 안에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같은 프로젝트에 예전처럼 많은 주니어 직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의 시니어 컨설턴트가 AI를 활용해 과거 3명이나 4명이 하던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입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게 등장합니다. AI가 경력 많은 사람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력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하면서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력자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았을까요? 처음부터 시니어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입 시절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실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급 업무를 AI가 해버리면 젊은 사람이 경험을 쌓을 입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경력 사다리의 첫 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번째는 광고와 마케팅입니다. 광고 업계도 AI의 영향을 빠르게 받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듭니다. SNS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영상 초안을 제작합니다. 소비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카피라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 담당자가 각각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AI 하나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시안을 여러 개 만드는 작업은 AI가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광고 회사에서 제품 하나를 홍보하기 위해 카피 문구 20개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가 몇 초 만에 1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100개 가운데 어떤 문구가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지, 소비자가 불쾌해하지 않을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업계에서도 생산하는 사람보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해고 숫자가 아니라 채용 둔화입니다. AI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는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해고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퇴사자가 생겨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10명을 뽑던 회사가 6명만 뽑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도 AI를 활용해 기존 직원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업종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줄었지? 이런 현상을 저는 보이지 않는 자동화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들어오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AI가 직원의 컴퓨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숫자에는 조금씩 나타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모든 채용 둔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OECD의 최신 Employment Outlook 2026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 확대가 젊은 신규 노동자의 고용 악화를 전부 설명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정보기술, 금융 전문 서비스 업종은 동시에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채용 감소가 AI 때문인지 경기 둔화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가 신입 채용을 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AI 때문에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 자체가 줄어설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 회사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지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AI에 노출된 일부 직종에서 업무 구조와 채용 방식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초급 인력이 가장 먼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AI에 많이 노출되면서 AI와의 보완 가능성이 낮은 직업에서는 AI 관련 기술이 확산된 지역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즉 인간과 AI가 서로 보완되는 직업에서는 고용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와 보완입니다. Substitution과 Complementarity. 쉽게 말하면 AI가 내 일을 대신하면 대체입니다. AI가 내 일을 더 잘하게 도와주면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고객 문의만 처리하는 상담원에게 AI는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복잡한 보험 상담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AI가 고객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코딩만 하는 사람에게는 AI가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코드를 활용해서 더 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AI에 노출돼 있는가 보다는 내가 하는 업무에서 AI가 나를 대체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임금과 고용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해질까요? 먼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AI는 일반적인 답을 잘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동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AI를 피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검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AI는 매우 그럴듯한 틀린 답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자료를 만드는 능력보다 이 자료가 정말 맞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얻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들어가 기초 업무부터 배우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있을 때부터 프로젝트, 인턴십, AI 활용 경험, 실제 고객이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 이것이 젊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뉴스는 불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은 늘 어떤 업무를 없애면서 다른 업무를 만들어 왔습니다. ATM이 등장했을 때 은행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등장했을 때 소매업 일자리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전자상거래, 물류, 디지털 마케팅처럼 새로운 분야도 성장했습니다. AI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OECD는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지역과 직업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산업에서는 생산성과 고용이 함께 증가할 수도 있는 반면 초기 경력 근무자와 일부 반복적 지식 업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보죠. AI가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업 안에 있는 가장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없어지기 전에 단순 문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프로그래머가 없어지기 전에 간단한 코딩 업무가 줄어듭니다. 컨설턴트가 없어지기 전에 자료조사와 보고서 초안 작성이 줄어듭니다. 광고인이 없어지기 전에 반복적인 카피와 시안 제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런 기초 업무를 맡아온 신입과 초급 인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판단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질문은 AI가 내 직업을 없앨까에서 한 단계 바꿔야 합니다. 내 업무 가운데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빨리 답하는 사람과 기업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인간의 경쟁이라기보다 어쩌면 앞으로는 AI를 이용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4: 켈코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86명,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합니다.
11: 네팔에선 상류에서 발생한 호수 범람으로 2차 홍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한국 등 다른 국가의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10: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11: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밤사이 야행성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72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동안 해외 구조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2: 네, 저는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입니다.
0: 네, 어제까지는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거절을 했는데 입장을 선회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카트만두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국민 안전을 우려한 각국의 거센 외교적 압박을 받은 끝에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 도움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네팔 보안군만으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외국 도움을 거절해 왔습니다. 네팔 정부가 도움을 받기로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중국, 호주 이렇게 네 국가입니다.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 구조대에 한해서 현장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터널에서의 구조와 DNA 검사 그리고 법의학 감정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제 YTN 취재진이 만난 네팔군 장군도 현장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Oh, yeah, we are trying to intensify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ut due to some,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s,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entry and exit point also. And another, the challenging factor here in is the weather itself.
1: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된 건가요?
2: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헬기 6대를 빌려놓고도 네팔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장 접근을 못했는데 한국의 지원을 수용하기로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신속 대응팀의 직접 투입을 가로막던 네팔 정부가 물러서면서 상황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네팔 현지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한국인 실종 지점은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험준한 지형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어젯밤 브리핑에서 오늘 실종 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4: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0: 네, 현지에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도 크게 늘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2: 네, 수색 범위가 트리슐리 강 하류까지 확대되고 또 차단됐던 통신이 복구되면서 집계가 빨라졌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6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 수도 2,500명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까지 고려하면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대홍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던 트리슐리 강 상류 지역은 완전히 진흙으로 덮여서 대홍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티베트 국경 관문 도시인 티물에도 알록달록했던 지붕이 잿빛 흙에 파묻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네팔 현지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구호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구호 물자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 강 인근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히말라야 대홍수 이후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3,000명을 넘었습니다.
1: 실종자 가족들은 임시 구조센터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5: 애타는 마음으로 임시 구조센터를 찾아 명단을 확인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혹시 구조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홍수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영안실 주변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지만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십자산은 이번 재해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홍수 이후 상류에 새로 만들어진 호수 언세코에 추가 범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은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어제까지 네팔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1: 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부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8: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7: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9: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7: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빙하 호수,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밀어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0: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재정 전문가 최소한 30년은 책임지고 알고 보셔야 된다는 우리 문선영님 땀을 닦으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5: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14: 뭐 요새는 덥다는 얘기가 첫 인사예요.
15: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덥기도 하고 또 요즘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14: 생각보다 그런 것
15: 네.
14: 같아요.
15: 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길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네, 시니어분들이 예, 예. 한인타운에 들어오면 좀 보여요.
14: 네, 네, 네.
15: 가방 메시고 양산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나 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는데 아 진짜 차 세워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아하, 마음이. 아이고.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실까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14: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생각나는 게
15: 네.
14: 항상 그렇게 백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끌고 마스크에 이렇게 눈만 내놓으시고
15: 네.
14: 더운데
15: 네.
14: 꽃무늬 티셔츠 입으시고
15: 네.
14: 바지 입으시고 이제 허리가 약간 굽으셔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15: 마음 쓰이죠.
14: 참 대낮이고 그런데 좀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15: 마음 쓰이고
14: 네.
15: 아 그냥 궁금해요. 그냥 어디로 네. 가시는 걸까,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 괜찮을까, 뭐 식사는 하셨을까,
14: 그러니까
15: 별 이런 게 많이 상상이 되는 거죠.
14: 그러니까 네. 우리 문선영님이 그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적격한 일이야.
15: 네,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예,
15: 네.
14: 뭐 늘상 말씀하시면 항상 그 시니어들의 어떤 그 자산 관리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시간이 있는데
15: 그렇죠.
14: 시니어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15: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리퀘스트 좋아하시는 아 오늘 어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몰라요. 예, 그분이 예, 어. 라디오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리퀘스트 좋아하시는 네. 분을 이제 보통 저희가 오피스에서 손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게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약속을 잡았다가 주소를 못 받아서 못 가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들을 이제 천천히 듣다 보니까 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민 1세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에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 예. 너무 안타까운데 네. 뭐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투자를 잘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결국에 이게 요즘 이런 말 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젊어서 고생을 사서 산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 고생하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고생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는 말년에는 정말 그래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찍 9시에 가서 만나 뵌 그분은 저한테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식견을 좀 줄 수 있는 예, 예.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사실 손님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14: 네.
15: 손님들 만나면서 와 이러신 분이 계셨구나 저런 네. 분이 계시구나. 아 네, 네. 모든 결과는 원인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4: 네, 네.
15: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하셨을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죠.
14: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자, 뭐 항상 하시는 거지만 뭐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15: 그러게요. 이번 주에도 이제 8월에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8월에도 6번 세미나 있어요. 6번 세미나 했고 또 9월 세미나 일정도 사실 나왔거든요.
14: 아, 예,
15: 근데 9월
14: 그렇구나.
15: 세미나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14: 예,
15: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14: 네네.
15: 이번 9월 세미나 마지막 목요일은 라팔마,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14: 네, 네.
15: 이제 퇴근 시간 6시 30분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14: 아, 롱텀 케어에 네네. 대해서 하는군요.
15: 그래서 이 세미나를 지난번에 LA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14: 그랬군요.
15: 궁금하신 것도 너무 많으시고
14: 네네.
15: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세미나들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반은 구경,
14: 그렇지.
15: 뭐 반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이 롱텀 케어 세미나는 약간 얼전스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4: 그러니까
15: 당장에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라고
14: 네.
15: 이제 그런 어전스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있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셨고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14: 그렇군요.
15: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8월 마지막 세미나
14: 네.
15: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라팔마에서 합니다.
14: 네.
15: 그래서 그 8월 마지막이니까 8월 27일이네요.
14: 네네.
15: 8월 27일 오후 6시 30분이고 이렇게 세미나 이게 안내가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 그날은 못 가요. 그리고 혹시 뭐 LA에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런 세미나가 이제 있겠지만 꼭 세미나만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1대1로도 만나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언젠가 그 세미나가 있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1대1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 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616-827-9599 9599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5: 네.
14: 자, 라팔마 세미나고 뭐 지난번에도 롱텀 케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15: 네.
14: 롱텀 케어는 항상 얘기해도 아주 벗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날 멀쩡히 있다가 뵀는데 다리가 왜 그러세요? 허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인을 만났다가 지팡이를 짚고 찔뚝찔뚝 하신 거예요. 아니 어디 차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게 심해져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래요.
15: 아이고야.
14: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사무실도 정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15: 그러니까
14: 롱텀 케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앞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15: 네, 맞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른 그 시니어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10년 정도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몸이 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집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제 입이 나오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네네. 절감을 하는데 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롱텀 케어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 시니어 60대 이상 중에서 47%가 이 롱텀 케어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무서운 넘버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그렇지. 롱텀 케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롱텀 케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샤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 어떤 분은 낙상하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은 혼자서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 때문에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한 50년 몸 쓰고 60년 쓰고 70년 쓰면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죠. 70년 동안 나사를 계속 돌려서 썼으니 부품을 그렇죠. 저희가 갈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새 심장으로 뭐 부품을 갈았다라든지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새로 갈기라도 하지만 저희 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텀 케어가 인생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롱텀 케어 걸린 확률도 더 늘어났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롱텀 케어 걸리시면 어떻게 누가 돌봐주실 분이 좀 계신가요?
14: 그냥 이런
15: 왠지 아니, 왜 이렇게 죄송하죠?
14: 아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누가 해줄 것이다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15: 그런데
14: 네. 그 진짜 현실에 왔을 때 과연 해줄 것이냐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15: 저는
14: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15: 저는 솔직하게 한 번도 저는 그 기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14: 그렇죠.
15: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저소득자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는 메디카를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롱텀 케어 상황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아요.
14: 네네.
15: 왜냐하면 메디칼로 롱텀 케어 상황에서 사실 커버가 좀 돼요.
14: 네.
15: 근데 문제는 이 저소득자 메디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 그래도 65세 되니까 우리 메디케어 받잖아. 메디케어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메디케어로 롱텀 케어가 전혀 커버가 되지 않아요.
14: 네네네.
15: 메디케어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14: 그런데 롱텀 케어 전혀 해당이 안
15: 롱텀 케어는 수술로 낫는 게 아니죠.
14: 아이고 그렇구나.
15: 네, 롱텀 케어는 혼자서 식사 못 하시고 혼자 화장실 못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기능 중에서 만성으로 평생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혼자서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요즘은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 디멘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지 장애뿐만이 아니라 생활 기능 중에서 당연히 못하도록 돼요.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은 사실 치매시거든요. 치매 진단 받으신 지가 벌써 8년, 9년 차예요. 한국에서 다행히도 이제 형제들이 같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14: 네네네.
15: 그런데 식사 혼자 못 하시고요. 사실 침대에 누워 계셔도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걸 돌려드려야지만 네네. 뭐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려운데도 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손이 올라갔다가 잊어버리시는 이제 거기까지 단계까지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집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예. 것은 기대하지 예. 않으셔야 되고 아, 자, 그런 예. 세대가 지났죠.
14: 예.
15: 그러면 집에서 혹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시설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14: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15: 아 그래요? 아, 지금
14: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거.
15: 아.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14: 아.
15: 저는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집에서 내 욕실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도 들고요. 아, 예. 그리고 내 생활 공간에서 침대에서는 잠을 자고 소파에서는 TV를 보고 식탁 근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설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그런 요양을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돈이 필요해요.
14: 그렇죠. 예.
15: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 남가주에서는 평균 7,500불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7,500불이면 정말 이거 너무
14: 네.
15: 엄청난 돈이에요.
14: 네네.
15: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한 5,000불 가지고 둘이 잘 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쪽 분이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걸리게 되면 시설은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한 달에 인컴 들어오는 인컴이 5,000불인데 은퇴 시에 이 5,000불 가지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한 분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7,500불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14: 그렇죠.
15: 그리고 한다고 한들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은 생활비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혹은 집에서 이제 누가 좀 날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사람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000불에서 1,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한 달에.
14: 아, 그렇군요. 네.
15: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죠.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와이프가 날 돌봐줄까 네. 그러는데 돌봐주실 수 있죠.
14: 네.
15: 다만 문제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 와이프 사모님들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14: 네, 예.
15: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그 환자분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아시다시피 힘 없으신 분들 의식 네, 없는 분들 네.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무겁거든요.
14: 그렇죠. 예, 예.
15: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한 분 혹은 와이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남편분이 와이프를 돌본다 한들 사실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14: 그렇구나.
15: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14: 네.
15: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바로 롱톰케 현실과 그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세미나를
14: 네.
15: 목요일에 라팔마에서 한다는 거죠.
14: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롱톰케어에 대한 부분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15: 네.
14: 주신다면
15: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미나와 달리 롱텀 케어 세미나는
14: 네네.
15: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14: 예.
15: 내가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14: 그렇죠.
15: 오시는 분들입니다.
14: 네네.
15: 그날 세미나에 오셔서 롱텀 케어 플랜과 라이프 인슈런스의 생명보험에서 리빙 베네핏과 어뉴이티에 있어서 롱텀 케어의 대책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14: 아,
15: 그러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14: 네네.
15: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건 만약에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14: 네.
15: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4: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전문가 윤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시고
15: 네.
14: 건강하세요.
15: 네, 건강하세요. 무더위 조심하십시오.
14: 네, 감사합니다.
1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잘한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잘하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0 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하시면, 혹은 10년 후, 뭐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실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뭐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 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

0: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 E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네.
1: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0: 아.
1: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지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련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1: 엄마
0: 얘기도
1: 괜찮아.
0: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0: 네.
1: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셔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0: 네.
1: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나
1: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1: 네.
0: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0: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르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 네.
1: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1: 맞아요.
0: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0: 네.
1: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1: 네.
0: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0: 네.
1: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0: 네.
1: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0: 네.
1: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0: 네.
1: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0: 네.
1: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1: 네.
0: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흔하시다.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0: 네.
1: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네. 와.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1: 626-827-9599로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니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뉘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뉘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이틀째를 맞으면서 피해 규모가 대재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어제까지 359명이 숨지고 실종자는 910명으로 하루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산사태가 잇따라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양쪽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18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만 517명이며 한국인도 미국,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들이 머물던 건물은 홍수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는 접근이 어려워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외국산 전력 장비의 수입과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에 쓰이는 특정 부품이 대상이며 무기금수 조치나 제재를 받은 국가 또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그 여파가 더욱 크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장비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같은 전력 장비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수년간 미국 안보 당국 안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2021년 화웨이와 ZTE를 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리고 이듬해부터 미국 내 통신 장비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다른 나라 기업을 탄압하는 처사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